매일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이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침 가족 이은희님의 사연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표현이 참 근사하죠. 네, 계절이 이사를 한다. 그 변화를 어디에서 느끼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들고 다니고 식당에서 이제 막 게시했다고 광고하는 냉면, 아니면 마트 1열에 등장한 수박. 그렇게 보니까 또 여름은 맛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죠? 예. 더 이상 봄에 미련 두지 말고 여름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All Together Alone, 미더 보이스의 노래로 시작한 토요일 오늘 아침입니다. 4204님, 옆 가게가 카페인데요. 요즘 부쩍 빙수 포장 손님이랑 배달이 늘었더라고요. 빙수 찾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며칠 전에 편의점 빙수 하나 먹었습니다. 그거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빙수가 워낙 깡깡 얼어 있어서요.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딱 돌리면 딱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게 되거든요. 네, 꿀팁입니다. 네, 용기에 따라 또 안 된 용기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7793님, 조금 이르지만 안방이랑 애들 방 침대에 냉감 패드 깔았어요. 아니 조금 안 흘러요. 요새 밤에도 덥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처음 써봤는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냉방 패드, 글쎄 뭐 기능성 뭐 그런 걸 테니까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같던데 아무튼 여름입니다. 예. 벌써 5월부터 여름 타령을 하게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우리 현실이 그런 거니까요. 자, 토요일 오늘 아침 광고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10: 파발 찹쌀떡의 원조.
11: 100년 앞변
10: 첨가물 없이 건강한
11: 100년 앞
10: 30년 전통
11: 100년 앞변
10: 떡 선물 세트는
11: 100년 앞변
10: 1588-5678.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7: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7: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들으신 곡은 라코르데온. 그러니까 이게 아코디언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타 연주는 북유럽 출신 뮤지션이에요. 요한 라르센 그리고 파스칼 데 루체크. 이 두 사람이 연주한 기타는 또 플라멩코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보통 클래식 기타라고 불리우는 나일론 줄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플라멩코 기타이지만 주법이 조금 다르죠. 예. 아주 단아한 북유럽풍의 플라멩코를 감상하셨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네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 주말엔 마당에서 이불 털고 빨래 돌려놓고 차 한잔하면서 오늘 아침을 듣는데 이런 여유로움을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너무 일찍 알아도 네, 또 젊을 때는 젊을 때만의 방식이 있고요. 저도 뭐 어느샌가 참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6244님의 사연이었고, 응모한 공개방송 방첨권이 당첨돼서 KTX로 서울 오시는 길에 528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한겨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더 기쁘고 설렙니다 라고. 어떤 방송인지 몰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이 났다고 경고등이 떠서 참 이럴 때 있죠. 요즘 차들이 또 스마트해서 어느 쪽 바퀴가 바람이 빠졌다 자세히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쇳조각에 박혀있었대요. 아, 그거 빨리 알아서 다행이죠. 출발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끌어올려 라고 5336님 그쵸. 출발하는 길부터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으니까. 자,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화사 So Cute.

싸이의 내일의 나에게 화사 소큐트에 이어드렸는데 혹시 어디 좋은 나들이 하시는 분들 기분이 좀 끌어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부천에서 홍대까지 학원 다니는 고2 딸 데려다주면서 오늘 아침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피곤하기만 했던 주말이 이젠 기다려집니다. 라고 4503님. 아이고 정말 긍정의 마인드의 대표적인 고2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힘내시고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로 함께하기를 응원 드리고요. 라디오를 다시 들은 지 이제 한 달 되셨다는 7506님.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서 좋으시다고. 제가 처음에 MBC FM 돌아올 때도 뭐 새로운 청취자들보다 저처럼 한동안 또 라디오를 잊고 지내셨다면 다시 좀 돌아와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만의 이 정서 비교할 게 없죠. 네. 이어서 그러면 신청하신 비지스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How deep is your love?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0: 9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이동하신다면 평소보다 시간 넉넉히 두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정체가 시작된 곳들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8시간 20분이 걸리겠고 목포 7시간 20분, 강릉 6시간이 예상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부터 살펴보면 부산 쪽으로 지금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 옥산 휴게소부터 청주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비봉부터 서해대교까지 충청권에서만 36km 극심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부터 호법, 만종분기점부터 원주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에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그리고 비법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에 부엌인 셈이다. 이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소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선간 기체와 소량의 선간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오늘 아침 귀를 기울이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중에 일부였고요. 거기에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버전으로 어크로스 디 유니버스를 이어들었습니다. 박은경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었거든요. 꼭 한 번은 읽어봐야지 했던 책입니다. 사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군데군데 마음 가는 곳부터 읽어보고 있는데요. 세상을 이루는 모든 재료가 별에서 왔다는 얘기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해보면 참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하늘 밖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햇살이 가득한 오후도 우주에 가면 암흑인데 근데 거기서부터 그 궁금증의 끝까지 파헤쳐낸 분들이 위대한 과학자분들이 되시는 거겠고 아무튼 음악도 근데 그거 아시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우주 공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박은경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신지연님이 신청하신 김현철이 다시 노래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준비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저 드디어 본식 웨딩드레스 고르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결정을 빠르게 잘하는데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쵸 9606님 예, 봄에 신부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아까 여름이라 그랬는데 언제 날을 잡으신 건지 모르지만 축가, 신랑 신부 입장곡, 혼주 한복에 웨딩드레스까지 정말 결혼 준비는 선택의 연속이네요. 빨리 식이 끝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번 달 안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정도 준비하시면 못해도 6월 안에는 신부가 되시나 봅니다. 아무튼 네 행복한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행복한 결혼식 날 맞으시기를 저희도 응원 드리고요. 이어드리는 노래는요. 미치 제임스예요. Bright Blue Skies.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0: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0769님, 5살 되는 아들 함께 처음으로 바다 구경 다녀오신다고. 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자, 인브레이스의 You Are Not Alone 듣고 잠시 후 하티스트송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진짜 다시 들어도 멤버들이 딱 절제하면서 보여줄 만큼만 자기들을 딱 보여주는 그 균형감이 너무 절묘하네요. 토토의 아프리카, 이 시간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하트를 엄청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월요일날 들려드렸던 이 곡이 하티스트 송이 됐어요. 9032님, 아빠가 운전하실 때 꼭 듣던 노래라서 제 기억이 살아있는 순간부터 알고 들었던 노래예요 라고. 그렇군요. 4773님, 세렝게티 초원을 가보는 게 20대 시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잊고 살다가 이 노래만 들으면 불쑥불쑥 떠올라요. 언제 들어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의 작곡은 토토의 건반주자인 데이비드 페이치라는 분, 이분이 아프리카와 관계된

0: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테마를 생각을 해서 드러머인 제프 포카로 두 분이서 아무튼 곡을 완성을 했대는데 중요한 사실은 데이비 페이치도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송 소개해드렸고요.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릴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

들으신 곡 이제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래 연세

그런 세대들이실 텐데요. 배우도 하고 노래도 하셨던 딘 마틴의 Everybody Loves Somebody 함께 들었습니다. 364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경기 오산시에서 장근장님이 플리의 제목이 한글로 빚은인데 어떤 곡들이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매된 악뮤 4집을 듣다가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게 됐어요. 힘들 시간을 보내는 동생 수연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오빠 찬혁, 악뮤 남매의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아, 어린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싶어서 안 그래도 따뜻하고 뭉클하게 느껴졌던 노래가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즘 흔치 않게 한글로 이루어진 노래 제목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열 글자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뜻, 모양새, 그리고 발음까지 한글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아름답다 싶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이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아는 노래 중에 제목이 한글이라 더 아름다운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러게요. 딱 한 단어 빼고는. 근데 이건 뭐 우리 단어로 따로 없으니까. 네. 자, 제가 뭘 트집 잡았는지 살펴보세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브라운 아이드 소울,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뭐 외래어 그러면 샴푸와 뮤지션 아닐까요? 자, 농담이었고요. 자, 한글로 된 그런 제목의 세곡 이어드립니다.

엔딩 들을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와요. 자, 오늘 한글로 빚은 플리 보내주신 우리 장근창님께는 저희가 선물로 로스팅 원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곡으로 고른 곡도 한글 열 글자 노래입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0: 한계를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4: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5: 지금 서울, 광주, 전주 등 수도권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이슬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이렇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다가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점차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가끔 구름이 해를 가리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외곽으로 나가는 나들이 인파가 무척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많이 늘었는데요. 남양지요금소부터 서종, 남춘천부터 춘천 분기점 구간 길게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발안부터 서해대교 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1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안정민님의 사연과 만날게요. 학원 강사로 일하는 저는 외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외근 갔다 오는 길이야. 지금 출장 중이야. 이런 얘기할 때 완전 부러웠거든요. 언젠가 저도 꼭 한번 외근이나 출장을 나가보고 싶었는데 며칠 전 원장님이 입시 설명회 세미나에 다녀오라 하셔서 드디어 저도 외근이라는 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현실은요, 제 차로 나가는 바람에 그 꿈이 와장창 깨졌어요. 선생님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온도 좀 내려주시겠어요? 선생님 좀 쌀쌀한데 온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혹시 선생님 라디오 다른 것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마치 너는 운전만 해 하는 유행어처럼 운전만 해야 했어요. 내 생애 첫 외근, 한때 나의 버킷리스트. 그래요, 외근은 이제 여기서 끝이었으면 합니다. 뭐 잔뜩 들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풀이 죽은 안정민님의 표정이 그려는지는데, 아니 다른 사람 차에 탔으니까 뭐 이것저것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또 실내 온도나 라디오 주파수 이런 거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동료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명령적으로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어찌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루어내셨으니까 거기에 의의를 두면 어떨까요?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5월 23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이렇게 전해봅니다.

네, 오늘 안정민님의 답장에 이어서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 이어드렸습니다. 4536님이 저는 부장님이랑 같이 외근 다닌 지가 4개월째인데요. 아직도 차 타면 어색해요. 숨소리만 들리는 차 안에 오하윤이 유일한 빛입니다. 제가 꼭 오하윤이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좀 서먹한 관계에서 차 탔을 때 그 차주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 있을 때 아, 그 적막함. 예. 정말 작게라도 뭔가라도 자기 플리라도 하나 틀어놓는 게 매너가 아닐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뭔가 예. 참 그 숨소리까지 어색해질 때 있잖아요. 조수석에 타거나 이럴 때. 5077님은 요즘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열무김치에 푹 빠졌습니다. 그냥 흰밥에 열무김치만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아, 알죠.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런 김치에 이제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척 걸쳐서 아무튼 열무김치만 먹어도 맛있지만 캔참치, 달걀 프라이, 버섯, 나물, 여기 된장찌개 국물 조금이랑 두부까지 넣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아 진짜 오늘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요. 네. 자 다시 노래로 돌아옵니다. 권미정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나영 너만이 알아볼 마음.

네, 굿모닝 FM의 테디, 테이의 묘해 너와 였습니다. 5681님, 남편 아들과 함께 제가 어릴 적 살던 무주에 갑니다. 무주는 어죽으로 유명해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남편을 조르고 졸라 가요. 아들은 뒷자리에 앉아 국밥 먹고 싶다고 투덜대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가고 있어요. 또 뭐 먹어보면 오, 어죽이 이렇게 맛있나? 뭐 그럴지도 모르죠. 3568님은 애들 어릴 때 주말마다 요리책 보고 햄버거, 스테이크, 오므라이스 이런 거 많이 해줬는데 애들이 크니까 주말에 같이 밥 한 끼 먹기도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엄지 척 해주던 모습이 선한데 말이에요. 야, 아직도 해주실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아이들이 가끔 아빠 돈가스 최고야 이럴 때 언젠가 한번 해주마. 아,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멋진 아버님이시네요. 네. 꼭 언젠가 주말에 맛있게 요리해서 함께 드세요. 노래 이어드립니다. 루엘이에요. As long as you care.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뭐?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곡 제목이요. 혼자 되는 건 외로운 거는 무서워거든요. 마틴 게릭스와 두아 리파가 노래한 Scared to be Lonely인데요. 네, 절대 외롭지 않은 주말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이별한테 김지훈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곡 중에는 외국어로 된 노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낯가림이나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작곡가가 누군지, 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음악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리베란테 콘서트도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해외 한 동물원에는 거대한 몸집의 거북이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유명해진 이유, 먹이를 빼앗은 일을 계기로 앙숙이 돼서 무려 120년 동안 매일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로를 늘 경계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120년이나 쌓인 앙금, 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말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은 관심이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다면 어쩌면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0: 안녕하세요. 5월 23일 토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120년째 다투고 있는 거북이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면 신경조차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밉고 거슬리고 막 눈에 계속 보이는 거는 어쩌면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마음 있으신 분들도 이 토요일 오전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두고 편안하게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잠시 뒤 1부 북카페에서는 좋은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평일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사연과 신청곡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티브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북카페로 찾아올게요.

매주 토요일 책 한 권 나누고 있죠. 북카페 문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 제목은요. 쪼개기 법칙. 삶이 가벼워질수록 나는 단단해진다. 작가 허규형. 삶의 문제가 성공, 행복 같은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죠.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더 버거운 게 아닐까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 허규형 전문의는 이걸 쪼개면 쪼갤수록 삶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탁과 거절이 버거운 분들을 위한 페이지 가져왔습니다. 부탁과 거절도 연습만 하면 더 부드럽게 자랄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거절과 부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절과 부탁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 어떤 것을 전부 거절하거나 전부 부탁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잘게 쪼개어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요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지를 만드는 연습을 자기 주장 훈련이라고 한다. 1970년대 조셉 월프와 리처드 라자루스가 처음 체계화한 이 훈련은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은 아니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엔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가능해요처럼 부분적 수용이나 조건부 수락을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절과 부탁이 점점 덜 무겁게 느껴진다. 실제로 자기 주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이 줄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자기 주장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거절 문장 훈련표를 나눠주고 4주 동안 단계적으로 연습했다.

생각하게 했다. 첫 주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싫어요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둘째 주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엔 가능해요처럼 이유를 덧붙이는 거절을, 셋째 주에는 부분 수락과 조건부 표현을, 마지막 주에는 감정을 담아 자기 표현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연습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의 자기 주장 점수는 상승했고 불안과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줄어들었다. 즉훈련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은 올라갔고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은 줄어든 것이다. 부탁과 거절은 스스로 해도 된다고 믿을 때 가능하다.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느껴진다면 입장을 바꿔봐서 누군가에게서 부탁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때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했던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고 나를 믿어준 상대방에게 고마웠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무리해서라도 부탁을 들어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거절 한 번으로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상대는 잠시 아쉬워도 결국 그 선택을 존중해준다. 부탁과 거절은 관계를 깨트리는 칼날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창문이 될 수도 있다. 아들러는 인간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 성장한다고 말했다. 내 안에서 거절할까? 부탁해볼까? 하는 망설임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그때가 나답게 선택하며 성장할 기회다.

네,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는 허규영 작가의 쪼개기 법칙, 삶이 가벼워질수록 나는 단단해진다라는 책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사실 부탁하거나 거절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 상대 반응이 무섭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괜히 서운해할까 봐도 우리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말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책 이야기 들으면서 거절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단번에 끊어내는 것만이 거절이 아니라 뭐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엔 가능해요. 뭐 여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내 마음과 이 상대방의 마음 사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걸 민폐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 막상 내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나를 믿고 이야기해줬구나. 내가 이걸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해서 부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기분 좋았던 순간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무조건 참거나 또 무조건 맞추기보다 그래서 솔직하지만 또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서툴러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오늘 책에서 했던 이야기 참고하셔서 한번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서투르더라도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망설이고 있는 부탁이나 거절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게 거절하거나 말하려고 하기보다 작게 천천히 조금씩 한 문장부터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규영 작가의 쪼개기 법칙 함께 읽어봤고요. 케이트 부시의 러닝 업 댓 힐 함께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1: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예.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요일 1부에서는 북카페 코너에서 좋은 책 한 권 나눠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일에 보내주셨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654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가족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하시면서 다 같이 시간 맞는 날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오늘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차 안에서 다 같이 브런치 카페 듣고 있어요. Say I love you 포맨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연휴를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분들을 만나셨네요. 모쪼록 즐거운 식사 자리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포맨의 Say I love you 바로 띄워드릴게요.

6654님의 신청곡이었던 포맨의 Say I Love You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또 짧은 연휴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오전 시간 뭐 하면서 보내시는지 우리 6653님처럼 가족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모쪼록 편안한 오전 시간 보내시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3일간의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856님께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30분 먼저 도착했다고 수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셨었네요. 예전엔 기다리는 시간이 싫었는데 요즘은 혼자 음악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도 좋다고 하시면서 카페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퍼프데디의 Come to Me 신청해 주셨네요. 네, 친구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신청해 주신 곡 조금 늦었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0: 데이먼스 이어의 6월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알레프의 난 너만 사랑해서였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카페에서 예전에 우연히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검색해서 저장해뒀던 적이 있는데 우리 9479님과 6942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게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

0: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것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마지막 노래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요. 이 퀸의 보헤미아 랩소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등과 함께 이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스테어웨이 투 헤븐 띄워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이 뜨끈한 욕조물에 몸을 푹 담그고 지지는 거 좋아하시죠? 야, 시원하다. 때가 쏙 빠지는 기분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외신 보도를 보니까 영국 레스터 대학의 임상미생물학자 박사가 아주 팩트 폭행을 날렸습니다. 위생 측면만 보면요. 욕조 목욕이 흐르는 물로 씻는 샤워보다 훨씬 덜 깨끗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욕조물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세균, 피부 미생물들 그 물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내 다른 신체 부위로 고스란히 이사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우려낸 물에 내가 다시 묻히고 앉아있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찝찝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샤워는 물이 계속 흐르면서 마찰을 주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을 탈탈 털어내는데 소위 직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주말에 낭만 없게 욕조를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욕조에서 땀을 쫙 빼시고 또 피

피로를 푸시고요. 나올 때는 좀 귀찮아도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굼 샤워를 꼭꼭 해주라는 겁니다. 세정은 샤워가 하고 힐링은 목욕이 하고 양쪽의 장점만 빼먹자는 이야기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중 내내 평일에 치열하게 사느라 이 묵은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쌓이셨다면요. 오늘 같은 토요일에 정희, 예, 저희와 함께 욕조에 마음을 푹 담그고 힐링부터 하시죠. 5월 23일 토요일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스팸 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현.

0: 오아시스.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주말엔 음악 여행.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 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요 정국 피처링 라토의 세븐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도파민을 충전할 수 있는 세대불문 걸그룹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1세대 걸그룹부터 지금 현재 5세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세대 불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현재 뜨거운 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최예나의 캐치캐치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은 티아라의 뽀삐뽀삐. 세 번째 곡으로는 아일릿의 It's Me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캐치캐치하고 It's Me는 최근에도 뭐 광고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SNS에 영상을 올리실 때 BGM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곡이기도 한데요. 또 그리고 뽀삐뽀삐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고양이 발바닥 장갑을 끼게 했었던 그런 곡이죠. 뽀삐뽀삐 가운데 또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세대불문 사랑받는 걸그룹 플레이리스트. 그럼 첫 번째로 최예나 씨의 캐치캐치 띄워드리고요. 세 곡 듣고 돌아올게요. 우와.

아일리세 It's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파민을 풀충전시킬 수 있는 세대불문 걸그룹 노래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그룹뿐만 아니라 또 솔로 가수분들의 노래도 중간중간에 또 섞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블랙핑크의 뛰어 점프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브의 뱅뱅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도 나름 신곡입니다. 2026년 2월 23일 리바이브라는 앨범의 또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요. 정말 올해 나왔던 곡들 중에서 또 이 아이브의 리바이브 앨범 현재까지도 거의 뭐 무한반복 돌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타이틀곡인 뱅뱅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또 레드벨벳의 루키라는 곡입니다. 살짝 과거로 가서 약 10년 전 2017년 2월 1일 네 번째 미니앨범 루키였던 이 레드벨벳의 작품이었는데요. 정말 여름을 뭔가 겨냥하는 듯한 예 2월 달에 그 과즙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루키라는 곡으로 정말 정점을 찍었던 큰 역할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시죠.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향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왈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헐쏘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8: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인용의 신데렐라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세대불문 도파민을 풀충전시킬 수 있는 걸그룹 그리고 또 여자 솔로 가수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요 21의 파이어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2009년 5월 6일 또 싱글 댄스 장르의 곡이었습니다. 정말 2009년에는 신인이었는데 데뷔 전부터 이미 뭐 가요계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2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뷔 전에 빅뱅과 함께 선보였던 이 롤리팝 이미 뭐 온라인 차트에서는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데뷔 때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21 이 파이어라는 노래도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띄워드리는 것 같네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라는 곡입니다. 다시 또 최근으로 돌아와서 2025년 10월 20일 포커스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21이 2009년의 신인이었다면 2025년의 최고의 신인은 하츠 투 하츠였습니다. 정말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 음악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 포커스라는 곡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르세라핌의 크레이지라는 곡입니다. 2024년 8월 30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 곡이고요. 정말 이 제목 그대로 르세라핌과 한번 그냥 그대로 그냥 미쳐보자 라는 취지에서 EDM 기반 음악, 보깅 댄스 과감하게 장르를 선택하면서 정말 짜릿짜릿한 곡들을 들고 왔었는데요. Crazy 세 번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선배들 음악 먼저 들어야죠. 예, 21 Fire.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넘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0: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FX의 핫 서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네요. 카라의 맘마미아 준비했습니다. 이 맘마미아라는 곡은 2014년 8월 18일 또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1년여 만에 또 화려한 복귀를 알렸었던 카라, 또 그리고 새롭게 선발됐던 새로운 멤버였죠. 허영지 씨와 함께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를 노렸었던 또 카라였는데요. 이 마마미아 노래를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0: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 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3: ERP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 20만 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걸스데이의 Ring My Bell 듣고 오셨고요. 역시 3부에서도 도파민을 풀충전시킬 수 있는 세대 불문 또 걸그룹 플레이리스트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2018년 4월 9일 What is Love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기도 했습니다. 트와이스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었는데요. What is Love 사랑이 정말 궁금한 소녀들의 이 달콤한 상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래죠. 특히나 이 2018년을 좀 힘차게 출발하자 시작을 알리는 새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8년 전 앨범이네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4minute의 거울아 거울아라는 곡입니다. 2011년 4월 5일 4 minutes left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이 앨범은요, 이 포미닛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곡들의 분위기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걸그룹인 이미지가 있었고 또 특히나 데뷔 후에 K-POP의 이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포미닛이었는데요. 아시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요, 모모랜드의 뱀이라는 노래입니다. 2018년 6월 26일 Fun to the World 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노래는 정말 이 재밌는 바이러스를 탑재한 모모랜드의 또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인데 제가 이때 당시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병장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예 병장들, 상병들, 일병, 이병, 심지어 간부님들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셨던 것 같아요. 뱀!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트와이스입니다. What is love?

모모랜드의 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파민이 좀 충전이 되셨을까요? 세대 불문, 오늘 과거로 갔다가 더 과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예,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 노래들 함께 들어보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신 곡입니다. 올디 프로젝트의 Look at Me 준비했고요. 작년 12월 달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또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어디까지 또 성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그룹이죠. 올데이 프로젝트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레이디스 코드의 키스키스라는 곡입니다. 12년 전 노래죠. 2014년 8월 7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역시 신나는 또 펑키 음악을 들고 왔었던 레이디스 코드의 키스키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프로미스나인의 러브 범브, 사랑폭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첫 번째, 두 번째 노래에 비해서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2018년, 8년 전 노래 The From Nine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올디 프로젝트의 Look at Me 띄워드리고요. 세 곡 듣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뭐?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나인뮤지스의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듣고 계시고요. 4부에서도 역시 걸그룹 그리고 또 여자 솔로 가수들의 댄스곡들 신나는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1, 2, 3부간에 거의 여자 걸그룹 그리고 또 세대불문 또 히트곡들을 만나봤는데 4부에서는요 여자 솔로 가수분들의 노래를 또 빼놓으면 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은 청하의 롤러코스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군복무 시절 때 듣고 있었던 노래라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곡인데요. 많은 장병들의 떼창을 불러일으켰던 롤러코스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비교적 최근 곡입니다. 전소미 씨의 패스트 포워드 준비했고요. 세 번째 곡은 조금 더 과거로 가서 감미연 피처링 에릭의 파파라치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파파라치라는 곡은 중독성 면에서는 거의 뭐 수능 금지곡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파라치 세 번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아 씨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롤러코스터.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Well, well, well.
0: 슬웨이.
12: Well, well.
0: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베스티의 연애 조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부제가 나빌레라라는 곡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예, 여자친구의 첫 번째 앨범 LOL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데뷔 이후에 1년하고 반년 만에 이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컴백을 했었던 여자친구였는데요. 너 그리고 나 타이틀곡 지금 띄워드립니다.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나빌레라 듣고 오셨습니다. 또 5월 23일 토요일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음악여행, 또 세대불문, 걸그룹 히트곡들, 그리고 또 여자 솔로 가수곡들도 틈틈이 또 들려드렸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준비해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 좋아하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장소 찾길 좋아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 이런 문구에 솔깃한 분들 계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딱히 특별한 사람도 뭐 대단히 특별한 것도 없다는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 다 거기서 거기고요. 실제로 겪어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괜히 특별하다라는 말만 걸어놓고 요란 떨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도요. 너무 특별한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푹 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큰 스트레스 없이 푹 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특별한 주말 아니겠습니까? 5월 23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23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메간 디 스텔레온 그리고 두아리파의 스위티스트 파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난 뭔가 특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나 해도 뭐 대답도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 생각에 좀 이상하게 하고 좀 삐딱선도 타고 왜 저러지 싶은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흑역사라는 거. 그거 다 흑역사입니다.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특별한 게 있긴 있어. 2시에 데이트. 다른 라디오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특별한 게 유일하게 있긴 있었어요. 스페셜 에디션 2시에 데이트 안용미입니다가 있으니까 요거 듣는 여러분들도 뭐다? 이미 특별하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셔도 돼요.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계시는지 소식 전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휴식 같은 명곡들 여기에 모아봤습니다.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최신곡부터 추억의 히트곡까지 귀에 거슬리지 않게 이어드릴게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 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주

0: 전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2: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1: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3: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이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으치 으퍼 으프 으파이의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의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곡은요, 세계 차트의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IOI의 갑자기입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녀들 IOI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똘똘 뭉쳤다고 해요. 소녀에서 어른 여자로 돌아온 IOI의 따끈따끈한 신곡 갑자기, 이번 활동 때문에 두 번이나 팬덤이 팔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처음 뒤집힌 건 그녀들이 약 9년 만에 신곡 활동을 발표했을 때, 또 다음으로는 갑자기 티저가 공개된 날이라고 합니다. 멤버인 도연 씨와 소미 씨가 입술을 아주 정면 박치기 오매 뽀뽀한 장면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머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면 나라도 뒤집히죠. 예. 자, IOI가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들고 온 노래 갑자기 바로 듣고 올게요.

두 대통합 차트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 맛이지 이 맛이야. 귀가 그냥 편안해지네요. 자 이번에는 본인들의 색을 입힌 리메이크 곡들이 눈에 띄어서 묶어봤습니다. 각 3개 1개 차트에 20위권에 진입한 두 곡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그리고 문세윤 한해 피처링 추의 비행기. 자 먼저 지난 수요일에 발매된 로이킴의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곡 스마일보이는요 2007년에 나온 이승기의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월드컵 응원가로 쓰였을 만큼 에너지가 뿜뿜하는 노래인데 그 텐션에도 묻히지 않는 로이킴의 음색이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에 총 6개의 명곡으로 꽉꽉 채워놨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론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서 탄생시킨 레전드 조합이죠. 한혜와 문세윤 그리고 추가 함께 리메이크한 거북이의 비행기도 들어봐야죠. 로이킴은 원곡과 다른 느낌을 냈다면 이분들은요 그냥 거북이 그 자체입니다. 거북이를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문세윤 씨의 음색이 터틀맨과 아주 똑 닮았다고 하는데요. 거북이 노래들 참 좋았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들 200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그리고 문세윤 한해 피처링 추의 비행기 쏠게요.

대통합 차트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그리고 문세윤 한해 피처링 추위의 비행기에 이어서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 10에 위치한 아일릿의 It's Me 듣고 왔습니다. 사실 It's Me도 예능 놀라운 토요일과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멤버 원희 씨가 출연했을 때 MC 붐 씨가 It's Me에 맞춰서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하고 부른 게 이게 바이럴이 제대로 됐었더랬죠. 그 덕분에 멤버 원희와 붐이 함께한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버전의 챌린지가 아일릿의 공식 계정에 업로드가 됐고요. 조회수가요 무려 700만 뷰. 와, 붐 씨가 진짜 한건 했네요. 예, 워낙에 이쪽으로도 도가 튼 사람이잖아. 와, 다음은 두 개의 차트에서 눈에 띈 에스파 피처링 G드래곤의 WDA입니다. WDA가 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어 하면 또 저 안영미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노래 제목이 WDA는 영어 관용 표현 whole different animal. 그러니까 전부 다른 동물이다. 아, 이런 거잖아. 전부는 다 다른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비교 불가한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에스파도 세계관이 또 복잡하던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에스파는 차원이 다른 걸그룹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 독보적인 컨셉으로 돌아온 에스파 피처링 G드래곤. 저도 이 무대 봤거든요. 춤을 너무 잘 추더라. 진짜 에스파 최고예요. WDA 듣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Ain't nobody that can hold a Fernando. She a hold a Fernando.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구름이 걷히자마자 볕이 쏟아지면서 서울의 기온이 2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은 날이 이어져 한낮에 서울, 대전 28도, 남부지방은 내일도 다소 구름이 많이 껴서 대구 26도, 부산 23도 등으로 비교적 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3일 동안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나들이 떠나는 분들도 많으신 듯합니다. 외곽으로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입장부터 주감휴게소까지 충청권에서만 50km가 여전히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화촌 7터널부터 서석터널 구간 각각 1시간씩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어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요. 2021년 5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성어표를 들여다봤고요. 5월 26일에 선곡된 우리 연세 언니 비연세의 러브 온 탑부터 가볼게요. 비욘세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이 수록곡이고요.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정통 R&B 퍼포먼스 상 수상. 2012년엔 빌보드 차트의 탑 R&B 앨범으로 선정됐더랬죠. 고음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가장 높은 음이 4옥타브 래요. 거의 소찬이의 티얼스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난다고 무심코 불렀다가는 목소리가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따라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거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서 가볼게요. 2021년 5월 23일, 5월 26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 그리고 아이유의 라일락. 라붐의 상상 더하기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곡이 무려 10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사실 발매 당시에는 성적이 저조했었는데 2021년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MSG 워너비가 부른 게 화제를 모으면서 성적이 쭉쭉쭉쭉 급상승했더랬죠. 그 덕분에 2021년 매응 연간 차트에도 진입을 했고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이분은 뭐 그냥 존재가 스테디셀러죠. 아이유의 라일라.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고요. 아이유의 음색과 멜로디 모든 게 화사하고 설렘설렘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별 노래라는 사실 두둥. 단순한 이별 노래는 아닙니다. 라일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 아이유가 20대에 발매한 마지막 앨범이라고 해요. 연인과의 이별을 표현한 가사 속에 아이유 본인이 20대와 기쁘게 굿바이하는 마음을 담아낸 거죠. 와, 정말 시적이다. 시적이야. 자, 고막이 산뜻해지는 노래들, 라붐의 상상 더하기, 아이유의 라일락 띄워드릴게요.

0: 라붐의 상상 더하기 그리고 아이유의 라일락에 이어서 2021년 5월 24일에 선곡된 방탄소년단의 버러 버러 듣고 왔습니다. 당시에 완전 최신곡이었죠. 2021년 5월에 발매됐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 곡으로 아주 무수한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각종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요. 국내 음원 시상식에서도 대상을 쓸어 갔더랬죠. 게다가 빌보드 핫100에서는 총 10주 연속 1위. 그리고 노래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미국 라디오에서 재생된 횟수는 1810만 번. 주구장창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아, 그쵸? 그냥 박수만 절로 나오네요. 5월 24일에 선곡된 노래 하나 더 가봅시다.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여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조합이죠. 박선주 씨가 보컬 스행님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제자가요, 무려 윤미래, 와 윤미래 씨도 배웠었어요. 쿨의 이재훈 씨 등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애제자로 꼽은 사람이 바로 김범수 씨라고 합니다. 김범수 씨가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 스승과 제자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듀엣곡이죠. 감미로운 보컬들의 만남,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여 광고 듣고 들려드릴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저희는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1년 5월 26일에 선곡됐던 앤마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두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세금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날 안아봐.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넘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송어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21년 5월 23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월 26일에 선곡된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선예의 에너지입니다. 더워질 무렵이면 꼭 라디오에서 선곡되는 노래 중에 하나죠. 워터파크 단골송이기도 하고요. 지치고 힘들 때 들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활기찬 곡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정은원 선수도 등장곡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두댕이들한테도 에너지 쏴드려야죠.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0: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봐야죠. 다음 순서는 가요계의 섹시 퀸들이네요. 2021년 5월 27일과 28일에 선곡된 채연의 둘이서 그리고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수아! 채연의 메가 히트곡이죠. 둘이서 우리 학생 두댕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상플러스라는 예능에서 자주 불렸던 노래랍니다. 요거 핫한 밈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나나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둘이서입니다. 둘이서. 당시 음악방송 1위는 물론이고요. 군대나 클럽에선 왕좌에 올랐었고요. 길보드 차트도 점령했었습니다. 사실 노래 자체도 좋았지만 그 당시에 그 컨트리 코코 오빠들 그 오빠들이 이거 나 저렴한 버전으로 서 이 버전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지금의 이치미가 붐 오빠 덕분에 더 올라갔듯이. 아 그래 다 오리지널들이 있었네. 자 아이비도 섹시의 아이콘 그 자체였죠. 아하 두싸이 가인 현아 등등 여러 가수들이 패러디할 만큼 잘 됐지만 유혹의 소나타가 끝판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그냥 잡아먹을 듯한 눈빛과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서 눈동자도 함께 돌아가는 그 안무가 진짜 강렬했잖아요. 이것도 안 따라했던 사람이 없었을걸요. 자 2000년대를 대표하는 섹시 퀸 채연의 둘이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듣고 올게요.
1: Funky mix. Start sequence.

최근에 둘이서 그리고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에 이어서 2021년 5월 29일에 선곡된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왔습니다. 홍경민을 인기스타로 만들어준 한국의 리키 마틴이란 별명을 붙여준 대표 히트곡이죠. 멜로디만 들으면 흥겨워서 춤이 절로 나오는 노래인데 가사를 들으면 밥맛이 아주 뚝 떨어집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친구의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잘 정리했으니까 뭐 우정이 흔들리는 정도로 뭐 끝났겠죠?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를 탐하는 노래들이 이렇게 많았어? 왜 그랬나 몰라. 자,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5월 24일에 들려드렸던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장범준 씨가 태어나서 제일 급하게 만든 노래가 바로 잠이 오질 않네요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능 히든싱어 6에 원조 가수로 출연했는데 장범준 씨가 탈락 공약으로 신곡을 내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정말 탈락하는 바람에 방송 다음 날 자정에 급하게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능력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냈는데도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지 않습니까? 와, 정말 될 놈 내립니다. 통장을 보면 잠이 정말 잘 올 것 같은데. 아,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듣고 올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고속도로 정체가 꽤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이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유공소에서 서종,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과 여주 구간에서 많이 어려운데 여주 휴게소 일대는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원주에서 새마을, 횡성에서 평창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중문내륙고속도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문경새재 구간에서 창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선에서는 사고인데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가 사고 여파로 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8: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익숙한 라떼 노래들도 좋지만 요즘 노래들도 한번 다시 배우러 가봐야겠죠?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5월 셋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지으 차트 탑10에서 눈에 띈 도경수의 팝콘부터 가볼게요. 벚꽃 시즌과 결혼식 시즌이 맞물린 3, 4월부터 상승세를 쭉 타더니 역주행된 것도 모자라서 차세대 봄연금송이라 불리고 있는 곡이죠. 역주행에 힘입어 2026년 버전으로도 라이브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카라멜 팝콘보다 더 달달한 도경수의 팝콘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 하고 있고요.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각 한 개, 다섯 개 올 차트의 탑 10에 오른 제로 베이스 원의 탑 5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들어볼게요. 다섯 명의 멤버로 그룹을 재정비하고 돌아온 제로 베이스 원의 신곡입니다. 탑 5. 멤버들도 새 출발, 새로 데뷔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해진 제로 베이스 원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하니까 두댕이들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하는 이 곡 코르티스의 레드.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푹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아직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챌린지 해도 이거 그 뒷북 아니죠? 아, 이거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만 빠져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코르티스가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이 레드레드로 2015년 이후에 데뷔한 남자 아이돌 중 최초로 매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박수 가줘야지 또. 아이고. 게다가 모든 음악 방송에서 트로피를 가져가는 그랜드슬램도 달성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제 귀가 막귀는 아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요즘 시대에 좀 따라가고 있다. 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대기들도 얼른 익숙해지십시오. 제로 베이스 원의 탑 5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바로 나가요.

제로 베이스원의 탑5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4개 차트에서 이름을 빚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엔믹스의 신곡이죠.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해피 아니고요. 무겁다는 뜻인 헤비 세레나데고요. 한로로 씨가 작사해서 화제를 모아드렸죠. 순위도 지난주보다 더 오르고 음악방송에선 이미 1위 트로피를 차지했더라고요. 엔믹스 반의 사랑 노래 이 진심이 대중들에게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요 노래도 사랑이 뿜뿜하는 노래죠. 한계 차트에 자리한 플레이브의 흥흥흥. 저렇게 흥치뿡하는 건 진짜 화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짜 화나면 말도 안 합니다. 흥치뿡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브의 흥흥흥 띄워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 주도 5개 모든 차트를 섭렵한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들려드릴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도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지금 흐르고 있죠. 요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동해시 묵호동에는 도제비골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묵호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묵호 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고

0: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빨리 뛰라고 재촉하지만 오늘만큼은 거북이의 느릿한 걸음으로 걷고 싶은 기분입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천천히 갈 때만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때도 있으니까요. 바쁜 일상 속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주변을 살피며 숨을 고르는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조급했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속도로 오늘 하루를 유영해 보세요. 마음의 보폭을 줄이면 보이지 않던 행복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Love, I like me better.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해민스님의 책 제목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속도를 줄여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 주말의 시작이니까요.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으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온점은 마무리지만 삶의 쉼표는 더 큰 도약을 위한 기다림이죠. 미래의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하루로 오늘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그리고 키워드 진주찾기 또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4: 세금

0: 시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1993년도 5월로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거니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이상은의 언젠가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등의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993년에 방영된 같은 제목의 MBC 월화 드라마 주제곡으로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한 점에서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와 방황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늘까지 달려가겠다는 열정적인 의지를 담은 곡이죠.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준비했습니다. 노이즈 데뷔곡으로 역시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수상하며 단숨에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죠. 연인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 지친 마음을 표현한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상은의 언젠가는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1993년 1월에 발매된 5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지나간 젊음과 사랑에 대한 성찰, 또 인생의 덧없음 속에 피어나는 희망과 재회의 약속을 담은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죠. 이 곡은 이상은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한 시기를 통과하며 느끼는 쓸쓸함과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 만나보죠.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이상은 언젠가는.

계속해서 색종이의 사랑이란 건입니다. 1993년 3월에 발매된 정규 1집 타이틀곡이자 데뷔곡인데요. 가벼운 사랑 방식을 비판하며 사랑은 실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나연이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역시 준비했는데요. 199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영한 주말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현실과 혼자 남게 된 두려움을 견디며 다시는 쉽게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곡이죠. 근황이 궁금한 나연이 배우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색종이 사랑이란 건 나연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1993년도 5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입니다. 1993년 4월에 발매된 5집 앨범 첫 싱글인데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한 That's the way love goes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PM Dunne의 Looking Through Patient Eyes입니다. 1993년 3월에 발매된 2집 앨범 첫 싱글로 조지 마이클의 히트곡 Father Figure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서툴고 부족한 행동을 너그럽고 인내심 있는 눈빛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빌보드 핫100에서 비연속 6위, 빌보드 핫100 연말 차트에서 38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계속해서 H타운의 Knocking the Boots 준비했습니다. 1993년 3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첫 싱글인데요.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슬로우 잼 스타일의 곡이죠. 빌보드 핫100에서 3위까지 차지했고요. 느린 리듬에 저절로 그루브를 타게 되는 곡입니다. 자넷 잭슨, That's the way love goes, PM Dunne, Looking through patient eyes, H-Town, Knocking the boots, 세 곡입니다.

계속해서 SWV의 Week 준비했습니다. 1993년 4월에 발매된 곡으로 데뷔 앨범 세 번째 싱글인데요. 감미로운 멜로디의 사랑 노래로 멤버들의 조화로운 하모니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들어서 무릎이 꺾일 듯 연약해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SWV의 Week 이어갈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I have nothing. 1993년에 개봉한 영화 보디가드 OST의 세 번째 싱글인데요.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하며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과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I have nothing. 2부 끝곡입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쿰팡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경호가 부른 회상.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토플과 영어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어학원에서 성인회화 및 토익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퇴직해야만 하잖아.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편지는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하기도 했고요. 또 편지의 발달로 우표도 함께 발달했죠. 편지 봉투의 꾸밈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예전만큼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전자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형태로 진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기 좋은 오늘의 진주, 편지입니다.

편지하면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도 떠오르고요. 봉투 안에 넣기 위해 편지지를 곱게 접는 모습도 떠오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이 많은 5월. 편지 쓰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오늘은 김은지 시인의 초여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여름, 김은지. 줄 노트에 편지를 썼다. 세 장이나 썼다. 세수를 하다가 편지 안 줘야지 생각했다. 그리고 놀랐다. 편지라는 건 안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실컷 말 걸어놓고도 편지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냉장고에서 썰어놓은 수박을 꺼내 먹었다. 대개 편지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손편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그 편지를 쓰는 시간 동안 온전히 편지를 받는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틀리지는 않을까, 줄이 비뚤지는 않을까, 내 마음이 온전히 다 담겼나. 감정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편지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실컷 말 걸어놓고도 편지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화자는 공들여 쓴 편지를 주지 않기로 했을까요? 여러분은 전하지 못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편지를 쓰는 행동 자체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발송하지 않는 편지가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억압된 감정을 꺼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편지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얽힌 감정을 객관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 감정을 불러낸 사람 혹은 나 스스로에게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적어 내려가다 보면 후련해질 겁니다. 진심을 담아 글을 쓰는 과정은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올가매던 응어리를 풀어주니까요. 이진아 편지, 비틀즈, PS, I love you.

여러분은 타임캡슐을 묻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묻어둔 타임캡슐을 꺼내기까지 성공하신 적은요? 저는 친구들과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각자의 우정템과 편지를 땅에 묻은 뒤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위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같이 밥만 먹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누군가 그 타임캡슐을 발견할 걸 상상해 봤는데요. 부디 한바탕 웃고 넘어가 주시길. SNS에 공유되는 불상사는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타임캡슐 속 편지는 수신인은 명확하지만 도착 시간이 아득히 멀다는 점에서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낭만적인 매체인 것 같습니다.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은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단단한 감정의 다리가 돼주니까요. 타임캡슐에 편지를 담는다는 것은 사라져버릴 찰나의 진심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아닐까요?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타임캡슐에 담을 다정한 안부 인사 한 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월을 이기고 도착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보세요. 편지는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념비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편지도 기록물 중 하나죠. 상대를 향한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편지는 상대의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닐까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담긴 유명한 인물들도 있죠.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나눈 수백 통의 편지. 고흐의 예술관과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나폴레옹이 그의 아내 조세핀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는 현재까지 회자되며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진심과 내밀한 개인사가 미래 수많은 타인에게 전해짐으로써 오는 감동과 뭉클함. 이들은 그 편지를 쓰며 예상했을까요? 어디에 있을지 모를 저와 제 친구들의 타임캡슐 속 편지. 언젠가 후대에 전해져 인류에게 진한 감동을 주진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오늘의 키워드 편지였고요. 마지막 곡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춘천 국종쌤 신청곡이었습니다. 한해 문세윤 추가 함께한 비행기였고요. 이어서 유재맘님과 낙화님의 신청곡 쿨 해변의 여인 자두 김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탱크님과 파인트리님 또 골드마운틴님께서 원하신 노래 이어갈게요.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레드벨벳 행복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끝곡은 사라강 앤서니 라자로 러브레터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우 이상해요.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왜 이런 걸까요? 고음에 문제가 있어 연습 시간을 늘리고 소리를 더 밀어 올려보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고음이 멀어진다면서 합창단원이 지휘자에게 호소합니다. 아, 그 노래가 늘지 않는 건 연습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 고음이 막힌다고 소리를 더 밀어붙이고 소리가 흔들린다고 목을 더 조이면 노래가 좀처럼 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내 몸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리가 가장 편하게 빠져나가는지 잘 살펴보세요. 노래를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연습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그런 뒤 내 목소리를 막고 있는 불필요한 힘을 툭 내려놓으세요. 아, 힘 빼라는 소리를 도처에서 듣는데 노래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듣게 됩니다. 잘하려고 힘을 잔뜩 주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힘을 빼고 덜어내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흐름이 생기며 빈 곳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자,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시카고의 연주한 노래 Sing Sing Sing 들었습니다. 집시 킹스가 함께했고요. 시카고 with 집시 킹스 Sing Sing Sing 시카고의 Night and Day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아, 이 음악은 뭐 예, 스윙 재즈 시절의 아주 명곡.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0766번으로 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0131번으로는 강릉에서 놀다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야죠. 네. 자, 음악은 유리드믹스 스윗 드림스.

신디 로퍼 Girls Just Wanna Have Fun 들었습니다. 신현주 씨가 정해 주셨고요. 네. 신디 로퍼 잘 있나 모르겠네. 아, 갑장이거든 저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예. 친구라서 궁금하잖아요. 몇 년 전에 서머소닉에서 공연하는 거 한번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고. 아 그러다가 한번 저 무대 밑으로 내려오다가 잠깐 넘어지셔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방 또 일어나셔가지고 뭐 잘하셨습니다. 예. 샌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였고요. 자 그러면 동갑내기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엔 저보다 훨씬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거의 뭐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삼촌이나. 예. 앤디 윌리엄스. 와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음악을. 자 962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로이 오비슨 인드림스 들었습니다. 로이 오비슨 목소리 갑자기 그립네요. 아, 목소리 진짜 독특하시죠? 예. 로이 오비슨의 인드림스 6753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앤드 윌리엄스의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광고 뒤에 노래 나갈 겁니다.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힘이 되는 이웃 MG의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석가탄신일 연휴에 고속도로는 오늘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특히 충청권과 수도권에 차량이 많은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0: 30km 구간 충청권 어렵게 이동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구간, 반대 일산 방향은 시흥요금소에서 중동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팔탄분기점 부근 사고 나면서 뒤로 밀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동문포 부근 사고 나면서 6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인천 쪽은 광교터널, 반월터널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비지스의 팬이 들었습니다. 팬이 be tender with my love. 예. 비지스도 원 히트곡이 많아가지고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비지스의 팬이 김호중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331번으로 가끔 백햄 선곡표 보는 게 취미입니다. 와, 근데 이 곡도 틀어주시네요. 오, 신청합니다. 뭐 이 곡은 틀죠. 이 곡 저 곡 예, 다 틉니다. 이 곡 저 곡 그 곡 예, 뭐. 근데 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우 이 노래 왜 안 나와요 그러고 막 신청하시는데 선곡표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노래 중에 한 85%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그럼요. 예. 자, 2331번으로 청해 주신 루치아노 파바로티 카루소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The Alan Parsons Project Time 들었습니다. 381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와, 부부가 만난 지 26주년 되셨다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는 거지, 근데? 아, 26주년 된 거. 아, 축하해야죠, 그럼요. 두 분 모두 청취자죠? 어, 그럼요. 3819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카루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즈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하고 8046번으로 엘라 피츠제럴드 미스티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솔직히 맞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예스퍼 레넘 포토그래프입니다.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는 기억력이 비상한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기억을 아주 오래 유지한답니다. 가족은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돼도 거의 평생 기억하고 바다를 떠돌며 같이 붙어서 헤엄치거나 장난치며 친해진 거래, 즉 인상 깊었던 친구에 대한 기억도 수십 년을 간직한다. 사람도 고래처럼 살면서 여럿을 만나죠. 그 중에선 좋은 느낌으로 오래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 포함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기. 이것도 참 괜찮은 꿈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출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출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얼쑤!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헐, 소신난다!
6: 6월 3일, 제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이번 주로 벌써 10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 10주.
2: 네. 5월 17일에 컨트리 뮤직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네. 이 노래가 올해의 노래상도 받았고 올해의 여성 아티스트 상을 포함해서 엘라 랭리가 5개 부문이나 상을 받아갔는데요.
1: 네.
2: 올해의 노래 수상 소감에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말문이 막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아실 건데요.
1: 오.
2: 그런데 지금은 말문이 막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네.
2: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10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고요. 9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켈라니의 폴디드입니다. 이번 주 8위 지난주 15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 어리 7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1: 자, 8위 곡을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리스키 어리.

0: 네, 이번 주 8위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 들었습니다.
1: 5월 8일에 스페인어 버전을 발매했어요. 아리에스고 또도라는 그런 리믹스 버전인데 네네. 이게 발표되니까 스트리밍 방송 판매량이 다 증가했습니다. 우리 브루노 마스의 첫 번째 스페인어 녹음곡이라고 하네요.
0: 야, 스페인어로 부르는 것도 아주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멋지죠.

0: 그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 아마 그 버전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이번 주 7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4계단 하락했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Ordinary가 한 계단 또 올랐습니다.
1: 자, 이번 주 6위 곡입니다. 알렉스 워런 Ordinary.

0: 이번 주 6위 알렉스 워렌 오더넬이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한 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도 지난주 5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는데요. 브루노 마스입니다. I Just Might.
0: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4년으로 갑니다. 1964년 이번 주 1위 메리 웰스 My Guy.

네, 메리 웰스의 My Guy. 1964년 이번 주 1위. 자, 1974년입니다. 레이 스티븐스, The Streets.

데니스 윌리엄스 Let's Hear It For The Boy. 이 1984년 이번 주 1위. 자, 1994년으로 갑니다. 1994년 이번 주 1위 All For One I Swear.

러시아의 뻥. 2004년 이번 주 1위. 자, 2014년으로 갑니다. 2014년 이번 주 1위는 존 레전드 All of Me.

사람이 짠레전드 2014년 이번 주 1위. 자, 2024년으로 갑니다. 2024년 이번 주 1위 포스트 말론 피처링 모간 월런 I had some help.

Post Malone featuring Morgan Wallen, I Had Some Help. 2024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지난주 4위, 이번 주 3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맑고 활동하기 좋은 기온입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가 2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모두 풀렸고요. 어려웠던 수도권 제1순환선 대부분 좋아졌고 서쪽 구간의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장수에서 중동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 구간 지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에서 서천, 천안, 옥산 휴게소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천공주선은 서천 방향, 서천 터널에서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이번 네.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10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5월 15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는 Justin Bieber featuring Nicki Minaj의 Beauty and a Beast이 지난주 6위에서 4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8위에서 한 계단 떨어졌는데요. 솜버의 Home Wrecker입니다. 이번 주 8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Fever Dream이 3계단 하락했고요. 네. 이번 주 7위, 지난주 22위였는데요. Chemical Brothers의 Go가 15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신곡이 아니고요. 2015년에 발표가 됐던 곡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런 에저튼 주연의 영화 에이펙스에 삽입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15년에 발표됐을 때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46위까지만 올랐었는데 지금 영화에 들어가서 7위라는 신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네.
0: 자, 영국 싱글 차트 7위 곡입니다. The Chemical Brothers, Go.

0: go. 예, 네, 케미컬 브라더스의 go. 영국 싱글 차트 7위 곡입니다.
1: 이번 주 6위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가 올라왔고요. 이번 주 5위도 마이클 잭슨의 비리십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가 한 계단 하락했고요. 네. 이번 주 3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또 한 계단 올랐습니다. 지금 탑10 안에 빌리진, 비리, 휴먼 네이처 세 곡이 올라왔는데요.
0: 그러네요.
1: 이게 빌보드 차트로 가면 똑같이 15위, 29위, 21위 이렇게 있거든요. 오. 지금 빌보드보다 오히려 영국 싱글 차트에서 반응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0: 그러네요.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 마이클 잭슨, 빌리진.

0: 네, 영국 싱글 차트 3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여기 5위는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가 지난주 6위에서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도 지난주 5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고요. 이번 주 3위도 한 계단 올라왔는데요. 노아 카한의 The Great Divide입니다. 이번 주 2위로 데뷔했는데요. 웨스트라이프의 25, The Ultimate Collection입니다. 베스트 앨범이고요. 지금 이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11월까지 월드 투어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1위, 지난주와 같은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입니다. 9주째 총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주에 차트 1위로 다시 복귀한 뒤에 지금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0: 네.
1: 저희가 5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지만 6위 앨범도 마이클 잭슨의 Bad 앨범입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마이클 잭슨 The Essential 중에서 오늘은 휴먼 네이처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마이클 잭슨의 에센셜 앨범에서 휴먼 네이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가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8위는 BTS의 아리랑, 7위가 크리스 브라운, 브라운입니다. 6위는 마이클 잭슨, 넘버원스. 자, 앨범 차트 5위는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4위가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3위는 우리나라의 보이밴드죠. 코르티스의 Green Green EP입니다. 2위가 엘라 랭리, Dandelion.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입니다. 앨범 타이틀곡 The Great Divide 듣고 계십니다.

락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는 탱인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더넬리, 팝 에어플레이 1위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가 1위고요. R&B 힙합 송은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가 1위입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테임 임팔라.

0: 엔제니의 드라큘라가 제자리걸음 중이고요. 네. 이번 주 1위 벌써 11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입니다. 11주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영국 싱글 차트에서 가장 오래 1위를 차지한 남녀 듀엣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 와,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자, 영국 싱글 차트 11주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곡 중에는 외국어로 된 노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낯가림이나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작곡가가 누군지, 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음악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리베란테 콘서트도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1: 창조 주비푸드.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볕 뒤는 순 우리말로 작은 틈을 통해 비치는 햇빛이지만 한 글자씩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숨어 있대요. 볕은 해가 내리쬐는 기운이고 뒤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옛말로 한 평생을 뜻하는데 다른 단어 뒤에 붙어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 혹은 그림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볕 뒤를 다시 해석하면 볕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네요. 해와 그림자가 붙어있는 단어 변위처럼 빛과 어둠은 늘 함께하는 건가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23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박찬영의 변뒤였습니다. 노래 제목으로도 있는 이 단어 순 우리말이고 작은 틈을 통해 비치는 햇빛이라고 하죠. 작은 틈을 통해서 나오는 햇빛을 보면 우리 육안으로는 그림자와 함께 보이죠. 그림자 틈에 오히려 햇빛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상이니까 아주 정확한 뜻을 담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어울리는 추천곡 듣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고 있을게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0: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 듣고 왔고요. 이경님께서 딸아이한테 자전거 보조바퀴 떼고 두발 자전거 타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손을 언제 놓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 애가 울어서 혼자 타기는 실패했습니다.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 배울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꽤 용기가 필요한 거겠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어느 순간 엄마나 아빠가 손을 놓는구나라는 걸 들켜버리고 난 뒤로는 아이가 자전거를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한동안은 그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보조바퀴 단체로 신나게 놀 수 있게 좀 해주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0390님께서는 대장부엉 감자탕 뼈를 초벌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뼈를 깨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솔직히 회사에 하루 월차를 내고 쉬고 싶은데 제가 빠지면 다른 분들이 제 몫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팔을 돌릴 때마다 욱신거리지만 그래도 힘내보려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뼈를 열심히 깨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감자탕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였군요. 하, 세상에나. 근데 원래 월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또 뭐 우리 0390님도 누군가 월차를 냈을 때 또 그만큼 나눠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서로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 그런 걸 시스템화한 게 월차인데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어깨가 상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려하시는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 일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쉽게 좀 접지 못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김은정님께서는 얼마 전 드디어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사회복지사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콩콩 뛰면서 너무 긴장돼서 허수아비 마냥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간단한 색칠도 웃음 지으며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네요. 덕분에 긴장 풀려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실습도 잘 해낼 수 있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군요.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 사연 보면은 물론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항상 그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위로도 받는다는 얘기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감정 더 많이 받아오는 현장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황금 가면.

김동률의 황금 가면 이어서 토이 그리고 김예림이 함께한 피아니시모 들으셨습니다. 6988님께서요. 대장부원 오늘 냉장고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저는 생각이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 비우는 게 참 힘들거든요. 휴대폰 용량처럼 생각도 어느 정도 찼을 때 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씀이지요. 예. 진짜 이것은 우리가 가끔 물상적인 것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채우는 것은 좀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비우는 건 어떤 해탈의 경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루고 나면 편안해지는 것. 그 비워져야 비로소 또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참 많지요. 이게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913님, 30대 중반에 독립한 지 1주년 맞았어요. 같은 해에 아파트로 입주한 친구와 나름의 1주년 파티 중입니다. 한잔하면서 별밤 듣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 청춘의 밤이 아닐까 싶어요. BGM으로 라디오를 켜두니 낭만있네요. 아, 그래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 나름 그 1년이 괜찮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또 그걸 파티로 기념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아주 좋은 시작 맞이하셨군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B의 Sweet Night.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는 대체적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내일은 맑고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중부지역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역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고 밤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28도,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어려웠는데 정체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로 밀리지만 이후로는 속도 회복하겠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서운 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으면서 별밤 2부 시작했고요. 45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북 정읍에서 익산까지 여자친구 병문안 가는 길에 사연 보내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가는 길이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운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신 걸까요? 그래도 부지런히 병문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좀 어떻게 병문안을 같은 시간에 가는 그런 일정인가? 아니면 겸사겸사 원래도 데이트 때문에 가시던 건지 병문안을 지속적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사연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병문안이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 길에도 함께하는 시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158님은 저는 요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밥 먹으면서도 집 가고 싶다. 근데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는 걸 보면 말버릇이 된 것 같아요. 맞아. 뭐 약간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집이라는 공간과는 또 상관이 없는 우리의 정서적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뭐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충전하고 싶다. 예, 사회적인 모든 교류와 잠시라도 좀 끊어져 있고 싶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죠. 7981님께서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설거지랑 청소기 돌리라는 엄마한테 학원 다녀와서 힘든데 왜 일 시키냐고 짜증내다가 대판 싸웠어요. 요즘 엄마랑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엄마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금세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집에서 살면서 뭐 엄마 아빠랑 안 싸우고 자란 기억 없겠습니까? 완전히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진짜 드문 케이스고 다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빨리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뭐 학원 다녀왔을 때 그 정신적인 피로도도 또 이해 못하는 게 절대 아니긴 합니다. 8767님.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걸 물려주고 싶어 생일마다 케이크를 함께 만들고 생일 시를 써줬어요. 그렇게 9년이 흘렀더니 올해 제 생일에는 아이가 스스로 케이크를 만들어주네요. 제주를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생일 시로 제주의 봄을 써줬습니다. 저 행복한 엄마인 거 맞죠? 그냥 이 행복을 나누고 팠어요. 라면서 시랑 케이크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에. 와, 진짜 이거는 이 정서적인 교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결과인 것 같아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이지만 아이가 시라는 것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는 게 와, 진짜 8767님 너무 아름다운 몇 년 보내셨군요. 케이크는 보니까 이게 포도인가요? 언뜻 소세지인가 했는지 흑백 사진으로 보여갖고 그 비싼 포도 그건 것 같아. 예, 네, 약간 길쭉길쭉한 포도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케이크를 벌써 만들었다고요? 세상에나 대단합니다. 너무 예쁘게 또 꾸며놨네요. 와, 생일을 이런 식으로 또 스스로 케이크를 만드는 어린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이어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손편지로 사연 보낸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혜숙님, 저는 40대 후반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6월 29일이 엄마의 69번째 생신이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미리 사연 보내요. 축하해 주세요. 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의 새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대해주신 분이에요. 엄마께서는 요양보호사 일을 힘든 내색 안 하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동안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 10송이만 택배로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서 별밤을 통해 전하네요. 제가 결혼하기까지 2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식사하러 자주 찾아뵐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진짜 미리 보낸 마음입니다. 세상에. 근데 뭐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도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 이렇게 보내는 것도 모두가 이거 다 하나요? 다 하면 나만 안 하나? 저 카네이션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다 챙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된다라는 걸 저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은 또 어머님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손편지로 마음 전한 이혜숙님 사연 보니까 어머님의 생신 저도 함께 미리 축하드린다고 혹시 가능하시면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9554님 대장부엉

밀프렙 하며 들을 수 있게 김필 피처링 타블로의 Love You 신청해요. 이거 끝나면 파인애플 한줄 먹고 자야겠어요. 라디오 듣는 부엉이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아직 일하시는 분들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라고. 아, 역시 뭔가 건강식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에너지도 건강합니다. 근데 클린식? 뭐 좋은 건강식이라는 뜻일까요? 굉장히 낯섭니다. 예, 잘 챙겨 먹는 분의 이 단어. 모두가 쓰는 단어가 아닐 땐좀 알려주세요. 밀프랩은 식사와 준비, 밀과 프레퍼레이션의 합성어. 예. 그래서 여러 끼니를 미리 조리를 해놨다가 분배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방식. 아, 이걸 밀프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클린식이라 하면 무언가 보았더니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중심으로 먹는 식습관.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진짜 우리 몸 안에 독소, 중금속, 모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더티식 하면서 운동이라도 하니까 어딥니까? 그렇지만 구호사님, 제목까지 건강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필의 Love You.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0: ちゃんぽんイビガ
1: イビガよイビガちゃんぽん
0: 1일1ちゃんぽん OK?
2: 서울원에서만나는새로운삶의방식세번째호텔셰프가관리하는식단부터하우스키핑서비스까지차별화된컨시어지서비스를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서울원6월분양예정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4: 슬웨이 체지방에집중한슬웨이다이어트슬림한몸매가갖고싶다면저고현정과함께슬웨이다이어트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광고는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두드림자조사초노발엑스적절한시기조절및운동과함께본제품을섭취하세요
6: 밤함께하고있습니다2부마무리하면서레이의 Happier Times Ahead 듣고요3부에서펜타곤후이씨와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

세비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오이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0: 아이고, 오늘 아주 네네. 반바지에 네. 올 블랙으로 쫙 차려입고 약간 그 야전 조끼 같은 거?
2: 맞아요.
0: 약간 이제 전투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반바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자칫 멀리서 보면 예. 저는 하위 실종 상태. 아~ 혹시 깜빡하고 우리 후이 씨가 네. 바지를 아니, 입고 아니에요. 계시는 거 맞죠?
2: 아, 입고 있고요. 네. 이게 근데 그 수영복 겸용 바지로 나온. 아,
0: 그래서 그 삼각 수영복 왜 그 선수들 보면 여러분. 네, 그걸 입고 오셔서 아 역시 우리 후이 씨가 패셔니스타다.
2: 네네네네. 수영복 겸용으로 해가지고. 네,
0: 언제든지
2: 왔습니다.
0: 그냥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2: 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준비해야죠.
0: 자, 그리고요 최근에 뭐 라이브 방송 하셨어요?
2: 라이브 방송 아니고요 그 아. 이제 누나가 1화 게스트로 와주셨던
0: 아, 그 방송.
2: 네, 그 저의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는 라이브로 진행을 그냥 하기로 했어요. 와. 뭔가 이게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 게 후반 작업이 너무 버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아, 회사분들께서.
0: 근데 이게 그러면 생방으로 가는 거는 네. 후이한테 엄청난 그걸
2: 근데 저는
0: 리스크가
2: 아니 저는 근데 저는 똑같아요 사실.
0: 아 그래요?
2: 왜냐면 저희가 그 내용을 거의 95%는 그냥 쓰잖아요.
0: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잘 정돈해서 어. 그냥 100% 다 그냥 라이브로 가자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해서 며칠 전에 처음으로 네 했습니다.
0: 야 대단합니다.
2: 네네.
0: 저는 하다가 중간 중간에 비방용 얘기도 막 좀 섞어서 하는 편이라
2: 네.
0: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호이 씨는 뭐 그런 내용 자체를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이게 또 체질에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얼른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후이의 For You.

0: 후이의 For You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2927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는 여행이 취미예요. 20대 때 배낭여행하다 만났고 여행 스타일에 적당한 계획과 즉흥성이 섞여있어 환상의 짝꿍인데요. 저희 커플이 몇 해 전부터 꽂혀있던 여행 테마는 바로 전국 축제 여행입니다. 각종 축제를 찾아다니며 그 지역을 여행하는 거예요. 구례 산수유 축제를 갔다가 근처 하동까지 돌아보고 논산 곶감 축제를 목표로 갔다가 대전을 찍고 오는 시기죠. 5월에는 곡성 장미축제, 6월에는 수원 와인축제, 7월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갈 거예요. 북적이고 신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밥도 먹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가끔 행사장에서 열리는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에 진심인 지역 주민들을 보면서 많이 웃고 오고 그래요. 삶의 에너지를 얻어오는 기분? 이런 남편과의 축제 여행이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축제 가는 길에 들으면 신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0: 각종 지역 축제를 즐긴다는 부부 2927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오, 우리 후이 씨는 축제하면 네. 이제 다 일로만 들릴 텐데 실제로 이렇게 축제를 양껏 즐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후이 씨의 일감도 해마다 생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1: 아, 너무 감사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0: 그냥 놀러 가본 축제 있어요?
1: 정말 최근에 저희 이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와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네. 그때 서울숲에서 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꽃축제 같은 거를 최근에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게 축제가 막 공연이 있거나 이런 축제는 아니었고 그냥 전시 정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0: 그러니까
1: 산책을 하면서 좀 볼거리가 있는 듯한 정도의 느낌과 푸드트럭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막 그런 축제였습니다.
0: 그래도 이제 모처럼 좀 여유를 좀 즐기셨겠습니다.
1: 네. 한 1년만, 1년, 2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0: 어머.
1: 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0: 없지, 없지.
1: 예, 예, 예.
0: 그냥 무대 서려고는 많이 가보셨어도.
1: 맞아요. 지금 기억나는 제일 큰 축제는 그 제가 삿포로에 눈꽃 축제인가요? 있어요.
0: 근데 이제 가보셨어요?
1: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무대를 하러 갔었었는데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길, 약간 광화문 앞에

0: 광화문 네. 광장처럼 그렇게 길이 되게 긴 게 있었는데 그 길 약간 어느 부분에 이제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네. 차량이 통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딱딱한 구두였는데 그게 삿포로가 되게 추우니까 한겨울이고 그래서 발이 이렇게 꽁꽁 얼었거든요. 걸어가다가 근데 또 한 15분 20분에 걸어가야 무대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구두를 신고 그 빙판 눈길을 또각또각 걸어가지고 발에 언 채로 근데 그때 신인이었어요. 데뷔한 지가 뭐 한 1년이 채 안 됐을 딱 이렇게 열정으로 네. 가득한 시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패딩 딱 벗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때는 춤을 엄청 열심히 추고 나면 숨 쉴 때 약간 폐가 좀
1: 아프죠.
0: 네, 느낌이
1: 찬바람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0: 맞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약간 피 맛이 살짝 섞여나면서
1: 아니 이게 목에서? 무슨 일이야.
0: 근데 아직도 그게 되게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저에게 되게 선명한 축제의 기억 중에 하나예요.
1: 진짜 이 그 추위 속의 이 아이돌들의 축제 경험나 네. 얘기들은 이게 맞나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0: 그쵸. 근데 사실 저희는 아무래도 또 보이그룹이다 보니 그러니까. 의상이 뭐 좀 두툼하게 입으면 입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네, 타 그룹분들은 많이 또 뭐 그런 경우들이
1: 그래,
0: 많으니까
1: 걸그룹들 고생에 비하면 또 네, 뭐 하이힐도 신었어야 되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927님이 남편이랑 같이 축제여행 다니는 거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후이 씨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미세스 그린 애플의 푸름과 여름입니다.
1: 여름이네요.
0: 네. 사실 이제 뭐 축제를 다닐 때 들을 만한 음악을 부탁을 하셨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축제 뭔가 이런 논다 하는 거는 저는 여름이 제일 여름 방학도 있고 그쵸. 뭔가 노는 거에 대한 거는 여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벚꽃 엔딩 아~ 뭐 이런 느낌으로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J-pop
1: 아 진짜요?
0: 네 약간 그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1: 아 우리나라에서?
0: 네 약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건 아니고?
0: 일본에서 그런지는 제가 일본 분들께는 못 여쭤봤는데 아, 네. 예, 저희 나라 분들에게 J-pop 중에 약간 여름에 딱 대명사 같은 음악 중에 한 곡이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벌써 잠깐만 들어도 청량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네. 후이 씨가 골라온 첫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세스 그린 애플의 푸름과 여름.

0: 미세스 그린 애플의 푸름과 여름 듣고 왔습니다. 저 이제 청량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후이 씨는 또 우리 후원이들이 선물해준 클립을 또 만지고 계시는데
1: 네네.
0: 후이 씨 영상 속에서 항상 그 클립 만지고 있는 걸 보고는 후이 씨 팬분들이 작정하고 만지라고 예쁜 클립들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1: 진짜 예쁜 클립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네이클로버 클립이에요. 와.
0: 그걸 계속 만지작 만지작하고 계십니다. 자, 클립 내려놓고 네.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다음 추천곡은요. 지드래곤 피처링 자이언티 보이즈 노이즈의 너무 좋아입니다. 이 노래도 약간은 뭔가 핫한 음악. 저희 그러니까 제 기준에 약간 좀 핫한 음악이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약간 뭐 나는 너가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런 내용이긴 한데, 이 음악에서 가사를 떠나서 뭔가 보컬적인 그런 뭐랄까요, 약간 약간 좀 약간 재지는 듯한 노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긁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지드래곤 선배님께서 약간 두 명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보컬을 구사를 하셨거든요.
0: 맞아.
1: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운전하러 그냥 내려가시는 길에 그 운전하는 그 길이 더 신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요 앨범 당시에 지드래곤이 그 발성에 네. 좀 약간 꽂혀 있었는지 삐딱하게. 타이틀곡
1: 맞아요.
0: 약간 락킹한 느낌도 있었고
1: 맞아요.
0: 근데 후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딱 정확하게 그냥 거친 톤이 아니라 딱 두 갈래로 갈라지게끔
1: 맞아요.
0: 유지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이었고 약간 저는 마이클 잭슨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되게 시도적인 보컬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마 가이드를 작업하실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을 거고
0: 맞아.
1: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고 막상 녹음실 가서 어느 정도의 농도의 이런 질감을, 갈림과 질감을 낼까를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니야 이 노래는 그냥 이렇게 불러야 돼 가 돼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시도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인데 아닐 수도 있죠.
0: 뭐 모르겠지만은.
1: 네.
0: 근데 약간 맞을 것 같은 게요. 지드래곤 씨가 예능에서 놀면 뭐하니였나?
1: 네.
0: 거기서 왜 혼자

0: 가이드로 한번 불러보는 거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치하듯 툭툭툭 이 부르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각 잡고 가이드를 뜨려고 부른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를 때 어떤 정서, 톤 요거를 먼저 잡아놓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만 봐도.
1: 네, 맞아요.
0: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보이스 노이즈의 너무 좋아.

0: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 G-Dragon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보이즈 노이즈의 너무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다음 추천곡은 그냥 정말 페스티벌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인데요. 프로듀스 101 시즌2의 공식 주제가였던 나야나입니다. 네, 오늘 밤 주인공은 2927님. 너야 너.
0: 적절합니다.
1: 네네. 뭐 이거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에서 주는 어떤 그냥 추억도 있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플러스 음악이 주는 에너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좀 축제답다.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이때 이제 그러고 보면 이 시리즈들이 예능 주제가가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1: 맞아요.
0: 이 노래랑 픽미도 이 시리즈였죠?
1: 맞아. 이거 전이 이제 픽미였고 이 노래가 이제 나야나 다음 곡이 나야나였는데
0: 진짜 네. 보기 드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네. 다 서가지고 피라미드 같이
1: 네. 저도 그걸 하나 찍지 않았습니까?
0: 근데 이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1: 아니요.

0: 네, 똑같았어. 진짜?
1: 네네네네.
0: 그랬구나.
1: 네네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0: 너무 힘들어서?
1: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0: 피곤하지 않아요?
1: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제가 이제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그런 이런 도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첫 데뷔곡 뮤직비디오 이런 게 훨씬 힘들고 이거 촬영은 그냥 대기가 길어요.
0: 아, 그러니까 난 그게 힘들고.
1: 예, 예. 근데 체력적으로는 사실 데뷔곡 촬영 뭐 이럴 때가 이제 훨씬
0: 아
1: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아니 저 이건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안무를 그냥 이제 연습 겸으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무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0: 맞아, 그거 많았어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0: 진짜 많이 찍었었어.
1: 네, 어렸을 때고 이제 네. 데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울 안 보고 이런 의상으로 연습도 많이 안 해봤겠다 하니까 네. 그냥 막 돌리시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막 이틀 동안 촬영인데 풀 군무신만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0: 네.
1: 그냥 한 곳에서 거의 한 막 15번, 20번씩 추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이제 하루에 막 3번씩, 4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진짜 혼이 나가는데 그걸 해서 그런지 이 아. 촬영 날은 그냥 춥다. 그냥 아우 추워. 이거 말고는 사실 저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역시 산전수전 겪어본 후이라서 요 정도는 뭐 가벼웠다. 좋습니다. 요 네. 노래는요 저희가 돌아오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완곡 오랜만에 듣습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 2 주제가였죠. 나야나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펜타곤 후이 씨가 부엉이들의 이야기에 추천곡들 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축제를 돌면서 여행 다닌다는 2927님의 그런 앞으로의 더 아름다운 기억들을 위해서 네.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의 다음 추천곡은요. 어셔 피처링 리존 앤 루다크리스의 예입니다.
0: 이건 빨리 나와 춤춰야 되잖아.
1: 사실 뭐 어떠한 축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다양한 축제가 있겠죠? 그 축제 어느 한 곳엔 이 노래가 왠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근데 이 노래는 뭐 어셔님도 뭐 워낙 사실 뭐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저는 이 노래의 킥은 그쵸, 릴존님의 이 헤이야 헤이야 하는 그 뒤에서 이렇게 샤우팅을 해주시는데 네. 그 소리가 뭔가 제 심장을 두들기는 그게 있어요.
0: 그래서 야, 제가 굉장히 좀 원시적인 느낌으로
1: 맞아요,
0: 일부러
1: 맞아요. 원래 이게 약간 이런 식의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음악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릴존의 음악. 그래서 들어보시다가 이 목소리 뭔가 어셔님의 음악도 좋지만 이분의 목소리도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면 릴존님의 음악도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0: 아, 어셔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1: 예?
0: 같아요.
1: 예?
0: 자기 노래를 들고 와서 릴존 얘기만 잔뜩 하니까.
1: 왜냐면 예라는 곡을
0: 어셔가
1: 그 릴존님이 만드신 곡이기도 해요. 아. 그래가지고
0: 이제 어셔의 예. 얘기는 거의 지금
1: 아니 어셔는 유명하시고
0: 유명하니까
1: 리조님도 너무 유명하신데
0: 리조는 안 유명하다.
1: 루다 크리스님도 유명하시고 유명한 걸로 따지면 사실
0: 어셔는 유명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1: 이 세 분 다 이제 월드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긴 한데
0: 그래도 특별히 뭐 어셔가 별로인 이유가 뭐예요, 후이 씨는 그럼?
1: 별로인 이유는 진짜 하나도 없는데
0: 없고,
1: 예. 어셔의 예라는 노래를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
0: 맞아,
1: 거예요.
0: 무조건이지.
1: 근데 이 뒤에서 오케이 하는 이분의
2: 똑같아.
1: 이분은 리존이라는 걸 아마 모르실 수도 있었지
0: 그래,
1: 않았을까라는
0: 맞아.
1: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리존님을 옛날부터 좋아했어가지고
0: 진짜 우리 후이의 릴존을 향한 무한사랑. 어셔는 그냥 약간 받침대 정도로 쓰였지만
1: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0: 예, 네, 우리 릴존 좀

0: 말아달라 하는 후의 마음.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은 진짜 근데 히데의 어 그 테마였어요. 아, 빠밤 빠밤 그러니까요, 너무 강렬한 요때 한참 막한 신스로 되게 꽂히는 후크 많이 만들려고 네. 수많은 뮤지션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만큼 강렬한 게 잘 없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자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어셔 피처링 닐 존 그리고 루다 크리스의 Yeah.

0: 후이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어셔 피처링 리얼 존 그리고 루다크리스.
1: 아니에요.
0: 예. Yeah.
1: 저의 네 번째 추천곡 어셔 리얼 존 루다크리스의 예 이렇게 해주셔야죠.
0: 아, 그래요?
1: 어떻게 하고 네
0: 어셔 피처링 리얼 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1: 아닙니다.
0: 아 근데 오랜

0: 듣는데도 네. 아, 진짜 이럴 때 춤 잘 추는 사람이고 싶어.
1: 아,
0: 이 그쵸. 음악에 맞춰서 너무 폼나게 리듬 타고 싶은 거 있잖아요.
2: 네네.
0: 아, 아무튼 흥이 바짝 오릅니다.
2: 네.
0: 벌써 마지막 곡 소개할 시간이에요?
2: 네, 마지막 곡은요.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이에요. 더 윈드의 다시 만나입니다.
0: 아. 우리 다시 만나
2: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2: 저희 회사가 위드워스 엔터테인먼트예요.
0: 네, 벌써부터 회사. 예.
2: 그래서 저희 회사 동생들.
0: 아, 동생들.
2: 아.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공교롭게도 이 주제랑 너무 너무 잘 맞는
0: 그래요?
2: 노래 하나 있는 거예요.
0: 얼마나 공교롭게도. 맞는지 봅시다.
2: 자, 들어보십시오.
0: 예. 그러니까
2: 이 노래가 이제 더 윈드의 다시 만나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이제 그 코인 노래방이나 다양한 노래방에 가보면 이 네, 그 T사로 시작하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그 노래방이 딱 끝나는 순간 이 노래가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2: 우리 다시 만나.
0: 아~
2: 그래서 노래방 엔딩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0: 아~
2: 저희 그 제가 회사를 이직했을 때도 가끔 여쭤보시잖아요. 거기 아티스트분들 혹시 누구 계셔? 하면은 이제 누구 계시고 아, 이 친구들도 있다 하면 그 친구들 그 노래 나 아는데 우리 다시 만나 나 그 노래 좋아해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0: 오,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노래방
0: 네.
2: 축제지 않겠습니까?
0: 예?
2: 아니 노래방도
0: 노래방 하, 축제라고요?
2: 아니, 노래방도 아니, 하나의 축제죠.
0: 아 노래방도? 네. 아니 왜요? 헤어지고 가서 울면서 부를 때도 있고 노래방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2: 그런 분들도
0: 굉장히 슬픈 공간이 될 때가 있는데 그리운 사람 떠올리면서 부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새는 작은 공간이 되면서
2: 맞아요.
0: 쓸쓸한 마음으로 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2: 네, 맞아요.
0: 어떡하면
2: 예.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좋은 쪽이죠. 어떤 뭐 감정의 해소 감정의 해소라는 면에선 다 좋은 쪽인 거고
0: 그렇긴 합니다만
2: 네, 네. 감정의 해소와 다시 한번 새로운 걸로 채우는 네,
0: 어...
2: 그 모든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그렇죠. 아이고 이게 우리가 우리 후이 씨가
2: 네.
0: 얼마나 이렇게 우리 더 윈드를 위해서
2: 아니에요
0: 힘을 썼는지 회사에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 아 진짜 아닌 게
0: 노래방 축제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올해 들어 제가 들은 문장 중 가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 1위예요.
2: 아, 정말요?
0: 예.
2: 어...
0: 하지만 네. 저도 오늘 알게 됐어요.
2: 네, 아 멤버는 김희수, 최한빈, 장영준, 안찬원, 타나톤, 박하유찬. 이름이 네 자인 친구도 있어요. 아니, 박하유찬.
0: 왜 이렇게 아 박하유찬이에요. 박 하유찬이에요.
2: 이거 그냥 플레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박.
2: 왜냐면 근데 보통은 다 이게 결국에는 멤버 이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활동명과도 동일시 되기 때문에
0: 오케이, 오케이.
2: 뭐 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0: 그러면은 활동명 타나톤 씨는 타나톤 씨인가요? 아니면 타나톤 씨인가요?
2: 아, 타나톤 씨는 그 해외 멤버셔가지고
0: 네. 타나톤 한
2: 아마 또 다른 연결? 다른 성함이 또 이렇게 긴 풀네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약간 후이 씨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군요.
2: 저 두 번 뵀나요? 세 번 뵀나요?
0: 알아가고
2: 몇
0: 있는
2: 번 안 됐습니다.
0: 예,
2: 네.
0: 후이 씨도 지금 네. 점점 친해지고 있나 봅니다.
2: 예, 예.
0: 다소 억지스러웠지만 후이 씨의 아주 따뜻한 성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추천곡이었고요.
2: 네.
0: 자 분명한 건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각종 지역 축제를 통해 여행을 즐기는 2927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예요.
2: 아니 근데 왜냐하면 축제에서도 축제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그 소등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가
0: 그렇죠?
2: 그때 이 노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요.
0: 이 정도면 후이 씨가 가서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노래와 함께 축제 분위기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2: 네.
0: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2: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추천곡 더 윈드 다시 만나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2: 감사합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3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3459님께서 저는 사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이 휴대폰을 쓸 줄 알게 되면서 절 찍어주는데 흔들리고 못 찍어도 그냥 둬요. 이것도 추억이 아닐까 싶어서요. 너무 이상한 건 가끔 지우지만 제발 그냥 두세요. 그게 진짜 나중에는요 그 찍은 사람의 마음이 사진을 통해서 느껴지거든요. 울컥하실걸요. 아이들이 바라본 엄마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곽진원의 나의 5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곡 중에는 외국어로 된 노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낯가림이나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작곡가가 누군지, 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음악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리베란테 콘서트도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인생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열심히 걷다 보면 제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인생의 방향을 잃어도 사인을 보내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돌랑이들 앞으로도 여러분을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저에게 사인을 꼭 잘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loves 돌랑이.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지킬게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디, 더보이즈의 초귀요미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또 요새 날이 무척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어요, 맞죠? 진짜 익을 것 같아요. 녹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쵸, 더운데 몇몇 분은 막 긴팔을 입고 계시는데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더위 안 먹게 제 사랑만 드시라고 제가 사랑을 마구마구 드릴게요. 네, 또 얼마 전에 제가 소통 어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예, yeah. 네,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기획사한테 캐스팅 된 건 아니고 그 헤어 디자이너 분한테 네, 인스타 인별그램에 그 헤어 모델이 되어달라고 네, 길거리 캐스팅이 당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또 예의 바르게 또 거절을 했어요. 아 죄송하다. 근데 이제 저보고 아 혹시 막 연생이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무튼 제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네. 언제나 신인처럼 프레시한 아이돌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82 메이저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조성희, 윤예찬, 남성모, 황선빈, 박석준, 김도균, 세상에 단 하나뿐인 82 메이저. 네,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그룹 82 메이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에툼에서 본인이 밀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재빠르게 선점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의 1등 비주얼 담당 에릭입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요. 네, 아니면 키 제일 큰 에릭입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밀고 있는 게 있으면 성현 씨부터 가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82 메이저의 RT의 신 붕어빵 조성일입니다.
1: 붕어빵이요?
2: 아니 붕어빵이요.
4: 네, 붕어빵.
1: 아, RT의 신, 아, 그 X의 그 RT.
2: 네.
1: RT의 신 붕어빵. 좋습니다.
4: 붕어빵이 아니라
5: 영어빵 아니에요?
1: 자, 석준 씨 한번 가볼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춘한 23살 박석준입니다.
1: 회춘한 23.
4: 네. 예? 예?
6: 아, 제가 머리를 원래 길었었는데 이번에 네. 잘라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7: 어려졌다.
6: 그래서 어려졌다.
1: 좋습니다. 아직 어리죠, 23. 자, 성모 씨.
8: 안녕하세요, 애툼의 비율 담당 모금쟁이 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1: 모금이요?
4: 네. 모금쟁이.
2: 소금쟁이를 모금쟁이로.
1: 아, 모금쟁이.
8: 소금쟁이래요.
4: 운동하는 모습이.
1: 네, 예찬 씨.
9: 네, 저는 82 메이저의 멋 담당
10: 김동희 예찬입니다.
1: 네, 멋인데도 귀여움이까지 담당하고 계시고요. 성빈 씨.
11: 안녕하세요, 에티들에게 야호와 짜라멜을 퍼뜨린 에툼의 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1: 좋습니다.
4: 이분 원래 유명하지 않나?
1: 도균 씨.
12: 안녕하세요, 에티의 자기 김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 에티의 자리요?
4: 자기.
12: 자기야, 자기.
2: 자기.
1: 아, 자기.
12: 자기들이 자기.
1: 아, 자기야 할 때 자기요.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저랑 또 트로피 활동 때 만났었는데 기억하시죠?
2: 기억하죠.
1: 네, 네, 그때 예찬 씨는 그때
4: 아쉽게,
1: 네. 네, 아쉽게도 그때 편찮으셔서
4: 아, 네, 맞습니다.
1: 네, 부참이었지만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4: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모셨으니까 얘기할 게 먼저 또 있죠. 바로 82 메이저의 필름 발매 축하합니다.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film, film의 스펠링은 F-I-L-M인데 이제 film이랑 발음이 같지만 이제 실제로 스펠링은 그 우리가 feel, 느끼다 할 때 그 F-E-E-L에다가 M을 붙여서 film이란 말이죠.
2: 네.
1: 네.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2: 그게 F-I-L-M이랑 F-E-E-L 이 두 단어를 이제 합쳐가지고
1: 네.
12: 다양한 순간들의 저희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냈다.
1: 아~
12: 그래서
1: 아~
12: film.
2: 이거 맛있네.
1: 이 앨범 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죠?
12: 확실한 건 제 머리는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2: 저희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1: 크리템? 멤버들의 네. 머리가 아니라 이제 회사분의 머리.
2: 네.
1: 네, shout out to 회사분.
2: 회사분. 네.
1: 또 음원 사이트 앨범 소개 글에 성일 씨가 찾았다. 내 전성기라고 쓰. 아, 내가 봤을 때 성일 씨가 살짝 개그 욕심이 좀 있네요.
4: 많아요, 많아요.
1: 확실히 살짝 이 소개 앨범 소개글만 봐도 좀 노렸네요, 또.
2: 이건 노렸죠.
1: 네. 네, 찾았다, 내 전성기. 이게 어떤 의미죠?
2: 제가 사실 이 사인이랑 타이틀곡을 녹음하면서
1: 네.
2: 되게 제 목소리랑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1: 아, 네.
2: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전성기를 찰 수 있겠다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이제 부상으로 좀 쉬게
1: 아 그러네, 기회가 없죠. 아 그래도 뭐 원샷 많이 받으시고
2: 아 그쵸
1: 또 언젠가 또 다시 이거 노래로 또 무대를 하실 거니까
2: 그럼요.
1: 근데 저희가 멤버들이랑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다 내 전성기라고 하셨을 때 이 82 메이저 단체를 뜻한 건지 아니면 솔직히 나 조성일의 전성기를 좀 뜻한 거였나요?
2: 나죠.
1: 아, 나. 아, 그렇죠. 근데
2: 같았어.
1: 안타깝게

0: 다리 부상으로.
1: 그럼요.
0: 아무튼 앞으로도 빠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뭐 다른 멤버들 혹시 이번 앨범이 또 나의 전성기이기도 하다 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2: 오. 도균이지.
3: 도균이.
4: 도균이요.
2: 도균이가.
0: 도균이. 그러니까 벌써 그 팔뚝이 지금 약간 화나 있어요.
5: 없어진 거긴 한데 감사합니다.
0: 네. 도균 씨 전성기라고 네. 생각하나요?
6: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이번 활동에 처음으로 제가 안경을 쓰는 네. 안경을 쓰고 이제 무대에 오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6: 근데 많은 이제 에티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0: 예찬 씨는 근데 안경을 좀 자주 쓰시죠?
4: 네 맞아요.
0: 그렇죠.
4: 근데 제가 평소에 끼고 다니니까
0: 아 네. 종종 제 알고리즘에 뜨면 예찬 씨가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봐가지고
4: 감사합니다.
0: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0: 약간 그 기크 섹시.
4: 오 예. 네,
0: 제 죽음이기도 하거든요.
4: 아, 진짜. 아,
0: 좋습니다. 네, 또 이번 앨범도 송캠프 형식으로 작업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4: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기존의 앨범 준비 과정과 이번 앨범 준비 과정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4: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앨범에 엄청 많이 참여를 했고요.
0: 네.
4: 제가 곡 작업도 그 프로듀싱까지도 다 했으니까 그거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약간 비트를 찍고 그리고 프로듀서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다가 비트를 가지면서 애들한테 약간
2: 어떠냐고
4: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캡 하듯이 그냥 바로 그냥 뱉고 탑라이닝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그랬어요.
0: 아 그럼 생각보다 되게 이 과정이 금방 좀 이루어졌긴 하겠네요.
4: 네. 네.
0: 아 그럼 이게 곡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아 이거는 무조건 타이틀로 가야겠다라고 뭐 결정이 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4: 타이틀은 사실은 그 저희가 아이오와 PD님한테 받았고요.
0: 네.
4: 저기서 제가 가사만 조금 만졌고요. 근데 수록곡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4: 바로 약간 만들고 나서 이거는 우리 이번 앨범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네, 만들었죠.
0: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1: 예스.
0: 네. 이쯤에서 그러면 이 또 멋진 타이틀곡 바로 사인 들어볼까요? 사인. 음악 주세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곡 소개예요?
1: 아, 곡 소개예요.
4: 네. 네, 집중, 집중!
1: 화이트로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에이리투메이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에투메가 시도한 곡들 중에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4: 맞습니다. 네,
0: 그렇죠. 약간 성숙 섹시.
4: 예. Yes. 네.
0: 멤버들은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좀 어떠셨어요?
7: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던 게
0: 네.
7: 저희가 평소에 막 엄청 되게 리듬 많고 그런 장르들을 했었어서
0: 네.
7: 그래서 이번에 나왔으면 아 뭐 아니면 도겠다 약간 반응이 왜 약간 오히려 안 좋거나 네. 좋거나 근데 다행히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7: 그래서 이번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맞습니다.
0: 네. 근데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이 노래의 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2: 아무래도 중독성이 가장 크지 않나.
0: 중독성. 이게
2: 티키타키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0: 제가 이 노래를 사전에 듣고 왔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 노래 뭐 당연히 좋지만 최고의 장점은 요새 개인적으로 좀 이런 좀 하드 비트에 좀 어색해 보면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귀가 조금은 아프거나 좀 피로해질 수 있는 노래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노래는 그냥 24시간 내내 들어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 되게 약간 잔잔하면서 중독성 있고 저는 그게 이 노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인에선 예찬 씨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하게 또 곡 작업에 참여했는데
4: 네 맞습니다.
0: 아까 그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하시죠?
4: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작사하실 때 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참여하셨어요?
4: 뭐 일단은 영어 가사 위주로 많이 했죠.
0: 네.
4: 저는 아무래도 작사 하셨던 분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0: 네.
4: 제가 그냥 영어 가사를 조금 수정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그랬어요.
0: Are you from LA?
4: I'm from Toronto.
0: You're from You're actually from Toronto.
4: Yeah, I'm from Toronto.
0: Oh, you're not from Korea.
4: No.
0: Were you born in Toronto?
4: Yep.
0: Oh.
4: I'm from Toronto.
0: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I think when I was 16.
0: 16, so about yeah. when I came to Korea from LA. Oh, wow.
4: Oh.
0: Yeah. Never, I never knew. 네? 저는 더 일찍 왔죠.
7: 아, 그래요? 아 근데
0: 저 데뷔를 제가 17살인가 했으니까 18, 18이니까.
4: 근데 저도 비슷하긴 해요. 연습생은 13살 때

0: 18살부터 시작했고요. 아~ 이사 올 때는 16살이었어요.
1: 아, 토론토 출신이시구나.
0: Yes.
1: 저는 몰랐어요. 그럼 영어를 되게 fluent하게 잘하시겠네요.
0: 그럼요.
1: 저희 멤버 중에서도 토론토 출신이 있어요.
0: 맞아요.
1: 케빈이라고.
0: 맞아요. 아, 아니에요. 예, 제이콥.
1: 아, 제이콥. 저보다 더 잘하시네. 이게 너무 헷갈려.
0: 맞아요. 같은 음악학원 다녔으니까.
1: 아, 같은 음악학원 다녔어요? 토론토에서?
0: 네.
1: 제이콥 형이랑.
0: 네.
1: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0: 네.
1: 아, 진짜요?
0: 네네.
1: 아,
0: 그래. 물론 그때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1: 나 몰랐던 게 많네.
0: 네.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아. 잘 몰랐는데 네. 한국 와서 다시 만나니까.
1: 진짜요? 아, 잠깐만. 제이콥 형이 그러면 토론토고? 케빈이 밴쿠버 맞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전 맨날 헷갈려. 네, 둘이 가끔 이름도 헷갈리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뒤에 줄에 계신 분 마이크 이렇게 잡고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82 메이저 분들이 사인 또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0: Yes, sir.
1: 자, 멤버 여러분들은 물도 드시고 천천히 네 의자 놓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2: 네. 네. 네
1: 성희 씨 천천히 조심해서
0: Yes, sir.
1: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랑이들은 또 라이브 듣는 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82 메이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0: 네, 네 준비됐습니다.
3: 네, 준비.
1: 그러면 바로 82 메이저의 사인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네, 82 메이저의 신곡 사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이분들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까지 랩까지 라이브까지 잘하시네요. 네, 뭐 돌랑이들의 댓

0: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컨트롤님께서 에릭과 애투메 애쉬들 좋다. 네, 살색이 유난히 많은 오늘 방송 아주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살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네, 지금 보시면 이 탭도 사실 살색이긴 하거든요. 네, 살색 많이 보세요. 네, 또 김도균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드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김도균 밥 많이 먹어라 님께서 애투메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첫 공개 팬싸를 했잖아요.
2: 맞습니다.
0: 어, 멤버들 어땠는지 후기 궁금해요. 오.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3: 일단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회사랄까 약간 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라서 좀 약간 설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애티들만 원래 있는 공간에서 팬싸를 보통 하니까 네. 약간 딴 분들 앞에서 막상 하니까 좀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네. 애티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되게 많이 리액션 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전 행복했습니다.
0: 아 진짜요?
3: 좀 더 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느낌이랄까?
0: 아 진짜요?
3: 네. 애티 최고? 네.
0: 아니 사실 공개 팬싸 저도 살면서 한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진짜? 진짜요?
0: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전 그래서 하고 싶어요. 아 공개 팬싸를
2: 재밌어요.
4: 너무 재밌어요.
0: 그러니까요.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5: 저희는 수원 스타필드에서 했었는데 네.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0: 아 주말이었어요.
5: 약간 기분 약간 되게 뭔가 탑스타 된 기분이었어요.
0: 이미 탑스타시면서 또 왜 그러실까.
5: 아닙니다.
6: 애티 많이 봐서 좋았어요.
0: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이번에 퍼포먼스 얘기하면 좀 나눠볼게요. 이 안무를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의상에서 좀 그 절제된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의상까지 좀 너무 화려하고 막 알록달록하면 사실 이런 좀 절제 섹시의 안무가 좀 죽을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그런지 좀 그냥 절제된 그 섹시미로.
3: 그래서 옷감도 좀 절제했어.
0: 네. 그러니까요. 지금
2: 그러게.
0: 석준 씨는 거의 아, 지금 탈색이 더 많아요. 네. 석준 씨는 의상 제작비에서 좀 더 네 디스카운트 됐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5: 좋겠네요.
0: 네. 또 의상 외에도 멤버들이 뭔가 안무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야 이게 표정이 될 수도 있고.
5: 뭐. 저희는 일단 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멋.
5: 왜냐면은 여섯 명이서 이제 센터 파트를 할 때. 그냥 센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기서 한 명이 딱 멋만 잘 잡아줘도 네. 나머지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센터에 쓸 때만큼은 진짜 본인의 멋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0: 아, 한마디로 요약하지만 센터에 쓴 사람 네가 알아서 잘 해라.
5: 그렇죠.
0: 멋지게. 좋습니다.
2: 아무도 안 와도 돼요 사실은. 그냥 멋이 네. 멋만 맞아요. 있으면 돼요.
0: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실 멋만 있으면 돼요.
2: 네네. 진짜요.
5: 그냥 진짜요? 안무를 살짝 덜어내더라도 네. 본인만의 멋이 나온다면 저희는 오케이입니다.
0: 아 그럼 멤버들이 보고 나서 좀 뭐 멋없으면 멋없다고 얘기해줘요?
5: 네, 네 완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2: 바로
0: 진짜요? 어떻게 네. 예를 들면 너 멋없다 이렇게요?
5: 네 어, 하나도 없는데 어, 이거 왜 하냐
2: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아닌데?
7: 네가 봤을 때 그게 멋있냐?
2: 어 맞아 거울을 봐봐 거울을 봐봐
0: 야 이거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2: 그러니까
0: 사실 왜냐면 또 가끔 이게 자아도취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푹 빠지면 자기가 뭘 해도 멋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가끔 좀 현실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누구도 아닌 멤버가 해줘야 돼요.
2: 그죠.
5: 저희 매일이 맞습니다. 현실이에요.
0: 매일이. 네. 저희 멤버 중에 또 그런 형이 있어요. 오. 그런 형이 좀 맨날 저보고 야 넌 그게 맞는 거 같냐? 멋있는 거 같냐? 네, 그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아 주현! 아 이주현! 이주현! 그 형은 저를 지금 10년 봤는데도 아직까지 제 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 형 덕분에 제가 그래도 춤을 연습생 때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주현 보고 있으면 이따가 네, 전화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2: 네 좋아요.
0: 네,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차 오니까 여러분 마음껏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82 메이저의 Circles 듣고 올게요.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해프미 에디!
10: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11: Are you Prince On?
12: Yeah!
10: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13: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10: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 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K-POP 보물 제82호 82 메이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애투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수록곡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지 들어볼게요. 자, 노래 주세요. 네,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4: 케이지의 곡 소개.
15: 뭐죠?
14: 아, 내가? 아, 오케이. 아, 케이지는 약간 좀 곡 제목처럼 약간 솔직히 약간 갇혀있는 약간 사랑? 그래서 약간 다가갈 수 없는 약간 빛? 빛은 약간 어떻게 봐도 약간 내 사랑이라고 약간 표현을 하고, 제가 약간 케이지 안에서 갇혀있는데 약간 빛 쪽으로 가고 싶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10: 좋습니다. 또 가사에 moon moon moon vroom vroom vroom처럼 반복되는 가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14: 네,
10: 좀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녹음할 때 어렵진 않았나요?
16: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반복되는 단어가 많다 보니까, 네, 좀 꼬이긴 했는데, 네, 이제 연습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10: 연습으로.
16: 사실 이것보다 다른 수록곡에 더 어려운 발음이 하나 더 있었어요.
10: 아, 진짜요?
16: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0: 좋습니다.
14: Yes.
10: 또 한국어 가사도 영어처럼 들리게 녹음했는데, 예를 들면 뭐 거짓인데 뭐 거짓 가리 이런 느낌으로.
14: 네, 네. 네, 맞아요.
10: 뭐 작사 이런 라임이나 좀 발음에 신경을 좀 쓴 부분일까요 이게?
14: 발음하기,
17: 아무래도 작사를 할 때 발음하기 좀 편한 발음으로 해야, 예, 네, 좋지 않을까요? 야호.
14: 물론.
18: 아, 죄송해요. 너무 잘 긴장했나 봐요.
10: 아니요, 아닙니다.
18: 죄송합니다.
10: 아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사에 한국어 가사를 쓰고 싶은데 뭔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발음을 좀 이렇게 꼬는 경우가 많잖아요.
14: 그렇죠.
10: 아,
18: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 그런 것 좀 이번에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찬 씨.
14: 뭐, 네.
10: 좋습니다.
14: 제가 사실은, 네? 아니, 말하고 싶은 말.
10: 항상 하긴.
14: 아니, 뭐 항상 하긴 해요.
10: 항상.
14: 네네.
10: 그런 거 좀 잘하는 멤버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예찬 씨가 아무래도 좀 토론토에서 왔으니까 좀 약간 영어 쪽 발음은 예찬 씨가.
14: 네, 맞아요. 영어 발음은 제가 다 봐주고요.
10: 네.
14: 영어 가사도 제가 다 봐주고.
10: 네.
14: 그리고 녹음할 때도 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0: 아. 네. 그러면 예찬 씨 말고 다른 멤버들 중에서 영어 할 수 있는 멤버는 없나요?
14: 영어 할 수 있죠.
18: 영어는 있죠.
14: 영어는 가능한.
18: 잘 할 뿐.
10: 평균 영어는 가능하다.
14: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Pardon?

0: speak English, Sungye?
1: Yes, but little bit.
0: Little bit. 좋습니다.
1: Okay.
0: 우리 예찬 씨가 아까 녹음할 때 멤버들의 영어 발음도 봐주고.
2: 네, 맞습니다. 네.
0: 사실
2: 제가 항상.
0: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희 제이콥 케빈 형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2: 네.
0: 오. 좋습니다.
2: 그럴 수밖에 없죠.
0: 자, 그러면 이 곡에서 한 소절 라이브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2: 오.
0: 이 노래에서 내 파트가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1: 저요?
0: 아, 성일 씨.
1: 네. 제가 또 KG 곡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해서.
0: 아, 진짜요?
1: 네. 가장 또 이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0: 그러면 성일 씨가 제일 애정하는 그 파트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1: Yes sir.
0: 라이브로. Give me your

0: 아, 좋습니다. 아,
1: 노래가 너무 좋다.
2: 노래 좋아.
0: 자, 이번에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바로 방금 전에 들었던 Circus입니다. 네, 노래 주세요. 맞습니다.

0: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이 곡도 사실은 이게 살짝 TMI 있긴 있어요.
0: 예.
1: 원래는 맞아. 이 곡을 제 솔로곡으로 만들었는데.
0: 아, 진짜요?
1: 네. 약간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약간 미니 앨범 낼 때마다 곡 4개밖에 안 냈어요.
0: 아, 네.
1: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좋은 곡이라서 애들한테 들려줬죠.
0: 네.
1: 근데 갑자기 애들 다 갑자기 이 곡 너무 좋은데 이건 다음 앨범 무조건 넣자 이러고 했는데 제가 조금 슬퍼했죠. 왜냐면 사실은 솔로곡으로 가지려고 했다가
2: 혼자
1: 이렇게 돼 이렇게 된 건데 슬퍼스도 사실은 약간 사랑 얘기이고 네 사랑 얘기예요.
0: 사랑 얘기.
1: 네, 단순한 사랑 얘기.
0: 네. 네. 하지만 내 솔로곡이었지만 이렇게 단체 앨범에 들어가게 되어서
1: 네.
0: 더 기쁘고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3: 예.
1: 근데 애들 너무 잘했으니까 네. 만족하긴 해요.
2: 고맙습니다.
0: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곡 작업을 많이 해서 제 솔로 데뷔할 때 넣을 곡도 만들어놓고 저 옛날부터 만들어놨거든요.
1: 네.
0: 그 더보이즈 단체 앨범에 넣을 곡도 막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멤버들이 제 솔로로 생각했던 곡을 단체에 넣자고 한다? 저는 너무 환영이에요.
2: 저도
0: 너무 환영이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뭐 같이 하는 멤버들이 불러주는 거고 또 우리가 저작권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그죠?
0: 네, 냉정하게 그럼요. 얘기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하는 멤버들이 내가 쓴 곡을 같이 불러준다는 게 저는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멤버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2: 설득하고
0: 제가 꼬시고 있어요. 저희가 또 12월에 또 저희가 9주년이에요.
1: 오!
0: 9주년인데 그때 이제 멤버들한테 한 10월달 9월부터 조금 어필을 해봐야죠. 이 노래 계속 보내면서 단톡방에 내가 쓴 노래인데 좋지? 이러면서 주입식 그 교육을 좀 시켜야 돼. 네, 세뇌를
2: 좋다.
0: 무튼 좋습니다.
1: 교육이 다 있어.
0: 이 노래가 아우트로의 떼창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약간 뭐 82 메이저 여러분들만의 뭔가 청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가사가 혹시 정확히 뭐예요?
2: Run입니다.
1: 엔딩이요?
0: 네.
1: Run you.
0: 떼창.
1: Run.
0: 같이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네. 네 그럼. 6, 7, 8. Run. Hey. Run. Hey. Run.
2: Okay. 여기까지.
0: 아. 이 어디로 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이게 원래 그 흐름 가사에 네. Baby girl won't you come talk to me come here just talk to me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런 썼을 땐 나한테 달려와라
0: 아 나한테
1: 약간 그런
0: come 뜻으로. run to me 네. 나한테 좋습니다. 근데 성일 씨는 런 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은
1: 아 그렇죠
0: 회복 중이시니까
1: walk crawl
0: 좋습니다. 또 예찬 씨 그 런 부분 말고 한 소절 혹시 라이브 가능할까요?
1: 아 네 좋아요.
0: 네.
1: 네. 아, 그럼요?
0: 뭐 아무 부분 괜찮아요.
1: Baby girl, won't you talk to me? Come here, just talk to me. Got me singing like ooh, just talk to me.
0: 오,
1: 에이.
0: 확실히 본인이 나중에 솔로로 약간 염두에 뒀던 곡이어서 그런지
2: 잘하네요.
0: 잘하네요.
1: 잘한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곡, Yes Sir.
1: Yes Sir.
0: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일단은 금요일을 그 뭐냐 시간상으로 두고 아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우리 오늘 그냥 여기저기 어지럽히면서 재밌게 놀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을 담은 곡입니다.
2: 붉은 붉은
1: 그래서 금이 좋은 밤도깨비라는 가사도 있고요.
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지난 뭐 콘서트 비범을 통해 선공개된 내내 선생님을 좀 각색한 노래
3: 네? 네.
0: 라고 들었는데 제목이 좀 아예 바뀌었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미 선공개된 곡을 좀 각색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3: 얘기가 엄청 긴데요.
0: 네.
3: 짧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성공곡으로 약간 냈을 땐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0: 아,
3: 그러니까 네. 가사랑 뭐 파트도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희가 원했던 약간 이미지랑 그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콘서트를 끝나고 아 다시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를 생각했죠.
4: 그 가이드의 느낌이 잘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뭐냐 가이드에서 했던 가이드 할 때 흥얼거리면서 허밍하면서 하시잖아요.
0: 그쵸 그쵸.
4: 근데 그때 썼던 그 흐름이 네,
0: 바이브가
4: 네, 가사를 쓰면서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3: 네.
4: 그래서 약간 바꾸게 됐습니다.
0: 좋습니다. 혹시 이 곡도 한 구절 라이브로 다 같이 가능할까요?
2: 네
5: 아, 그럼요.
0: 뭐 어떤 부분을 다 같이 불러보실 거예요?
5: 재밌는 부분.
2: 재밌는 부분.
0: 네. 재밌는 부분 네. 좋습니다.
3: 둘 셋 Baby don't you lose your mind
6: 네 네 선생님
3: Let's go, baby. Don't you lose your mind?
6: 네, 네, 선생님.
0: 아, 이 부분은 콘서트에서 하면 떼창이 정말 장난 아니죠.
5: 맞습니다.
0: 이미 했던 거죠.
3: 네, 했죠.
0: 떼창이 어때요?
3: 행복했어요.
5: 너무 잘해줘요.
2: 너무
1: 너무
2: 고마워요.
0: 자,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에티드 할 수 있죠.
3: 할 수 있나요?
0: 쉽지, 에티한테.
3: 할 수 있지. 왜 아니라고 해요? 왜 아니라고 해요?
2: 할 수 있어.
0: 자 한번 가볼게요.
3: 갑시다.
0: 자 네네 선생님 따라 해주세요.
3: 둘 셋 Baby don't you lose your mind
6: 네네 선생님
2: 오 네 고맙습니다.
5: 선배님
2: 선배님
3: Baby don't you lose your mind
0: 네네 선생님 오
5: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또 오늘 뭐 소개해드린 82 베이저의 앨범 네, 전국 재생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또 여러분을 보면 정말 다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알고 보면 정말 이제 소동물 같은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도 귀여운 애틈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상할 일은 없는 대신 속마음은 알아챌 수 있는 코너 바로 애틈의 사인 앤 틱택.
3: 틱택.
0: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나를 설레게 하는 미담 가득한 사인 멤버와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은 틱택 멤버를 알아볼게요. 자, 오. 그럼 먼저 성일 씨부터 가볼까요?
5: 네. 어머?
2: 오.
0: 성일 씨의 사인 멤.
5: 저의 또 사인 멤버는요 요즘 또 우리 성호입니다.
0: 성호 씨.
2: 뭐야
0: 이유는?
2: 뭐야
0: 이유가
2: 뭐야
0: 뭐야
5: 성호나
2: 뭐야
5: 요즘 둘이서 되게 속마음도 잘 털어놓고
0: 네.
5: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면서
0: 네.
5: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그리고 뭔가 의지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0: 와.
5: 가장 설레는 멤버입니다.
2: 예?
3: 설레?
2: 설레요?
3: 설레 나도 설렜구나.
2: 오 설레기까지
3: 반했어?
5: 혹시?
3: 뭐 그렇다 치죠.
0: 근데 좀 어떨 때 좀 마음이 잘 맞고 좀 의지가 돼요? 어쨌든 같은 동갑 친구잖아요.
5: 네. 일단 마음이 잘 맞을 때는 일단 서로 그냥 일상 얘기하는 거나 뭐 장난칠 때도 마음이 잘 맞고
0: 네.
5: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게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0: 네.
5: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막 무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뭐 성희 씨의 틱택 멤버 알아볼게요.
5: 틱택.
3: 틱택. 예.
6: 너는 만나서
2: 왜 그렇게 했니? 내 틱택 멤버!
5: 왜 그랬니?
2: 틱택 멤버! 남성모! 왜 그랬어?
0: 이것 또한 성모씨네요.
1: 아, 애증이네.
2: 네. 아성의 매력을 가진 남자.
1: 애증이었네.
0: 자, 왜죠? 왜 틱택 멤이 또 성모씨죠?
5: 저한테 친해서 그런지 장난을 그렇게 쳐요.
0: 네.
5: 항상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일단 그냥 아무 얘기나 한다 그럼 너? 그게 왜 너가 그런 건데? 이러면서 일단은 시비를 겁니다.
0: 이거는 또 성모 씨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5: 네.
0: 네, 좀 왜 그러시는 거죠?

0: 이거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해도 돼요.
1: 일단은 저는 텅일이가 이제 반응이 되게 웃겨요.
0: 네.
1: 그래 약간 하나하나 다 진지하게 받지 않고 네. 또 잘 받아주니까 네. 계속 저도 이제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말을 많이 하려고.
0: 아니 사실 성일 씨가 또 성격이 좋으니까 장난치는 맛도 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그것도 네. 맞죠.
3: 그럼요, 그럼.
0: 그만큼 뭐 또 성모 씨가 성일 씨를 또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좋습니다. 어?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석준 씨의 싸인 멤버 한번 알아볼게요.
3: 계속.
4: 저희 싸인 멤버는요?
5: 싸인 멤버는요?
4: 예, 성빈입니다.
0: 성빈 씨. 예.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이제 성빈이랑 같이 숙소 이제 층이 다른데 아른 네. 층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그냥 뇌뺀 브레인아웃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성빈이가 되게 허탕하게 웃어줘요.
0: 아, 그게 다른 숙소 사시는 거예요? 층은 다른?
4: 네, 층이 아. 달라서. 이제 같은 층 쓰니까 그런 영상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0: 아...
4: 그래서 약간 좀 더 자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싸인 멤버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4: 그리고 네, 아, 재밌어요.
0: 네, 궁금한 게 그 성빈 씨는 석준 네. 씨의 그 장난이나 좀 이런 걸 좀 잘 받아주나요?
5: 아 근데 이게 진짜 석준이가 좋은 게
0: 네.
5: 그런 거 밖에 안 하니까.
0: 아 그런 거 밖에 안 한다. 네. 불필요한 다른 장난 안 한다.
5: 네, 그냥 보고 낄낄낄 웃어주면 석준이도 낄낄낄 웃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너무 편해요.
0: 네.
6: 어, 웃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4: 야 잠깐만.
5: 아니 웃어주는 게 아니고.
3: 잠깐만.
5: 잠깐만요.
3: 직책으로
5: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4: 아 얘기해봐.
5: 그러니까 약간 서로 불필요한 터치를 잘 안 해요.
0: 그러니까
5: 아, 서로 그냥
4: 거슬리지 않는다.
5: 아, 오늘. 오늘 힘들지? 먼저 씻을 거임? 너도 너가 먼저 씻어라 뭐 이러고
3: 한마디로 비즈니스 관계다 이거죠.
4: 하... 그 밖에 안 됐구나.
5: 와. 아니 나는 이 관계가 너무 편한데? 나 너무 좋은데?
3: 아 비즈니스 관계라다.
0: 아 이어서 오늘 직책 멤버
5: 아 그러지 말아다오. 그러지 말아다오.
0: 이것도 설마.
4: 저희 틱택 멤버는?
5: 틱택 멤버는?
3: 누구니?
5: 야성범!
3: 김덕일!
0: 오균씨?
4: 오균입니다.
5: 동현이라고?
0: 왜죠?
4: 아 이게
3: 형님
4: 마음이 아픈 게 아 이게 연습할 때 저랑 처음에 같이 방을 썼단 말이에요.
0: 네.
4: 이제 그때 제가 막 이제 얘가 또 시골에서 올라온 애라서 막 같이 뭐 베스킨라빈스 먹고 뭐 어디 뭐 햄버거 먹고 다 데리고 가줬는데 그때는 그래도 잘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랑 컨택을 잘 안 해요.
6: 내가 작은 방에서 모기 잡아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0: 동윤 씨, 동윤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7: 아니 일단 그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하고 햄버거 먹으러 갈 때 못 가는 이유는 그건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덜 한 거? 아니 성민 씨랑 같은 층이니까 더 많이 하고 저보다 덜 하겠죠.
0: 아 다른 층이에요 동윤 씨랑은?
7: 네 다른 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같은 방일 때보다.
0: 네. 뭐 동현 씨는 그 석준 씨가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안 건가요?
7: 어, 처음 알았어요 저는.
0: 아, 그래도 형이니까 형한테 형이 더 잘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7: 형이 더 잘해?
0: 어.
7: 형 내가 더 잘할게.
3: 오.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성모 씨.
1: 네.
0: 싸인 멤버 한번 알아볼게요.
1: 이 친구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0: 요. 네.
3: 오.
1: 성빈이 누구일 것?
6: 도균이
1: 성빈이
3: 성인이
5: 아 성인이네
3: 이자씨
0: 야야 뽀뽀해라 나 비켜
5: 사랑해
1: 사랑해
5: 사랑해
1: 왜냐하면 이게 성일이가 제가 별로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 계속 억지 애교를 막 부릴 때가 있어요.
3: 근데 진짜
1: 완전 엄청 과하게 막 애교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갓 태어난 애기처럼.
0: 네.
1: 근데 이제 그 모습이
3: 귀엽지? 귀엽긴
1: 왜 귀여워 보이지? 제 스스로한테 좀
5: 이제
1: 저걸 왜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에티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0: 어떤 애교인지 한번 성희 씨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7: 근데 숙소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1: 제대로
7: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에티디한테 애교를 볼 때는 막 톤까지 바꾸진 않아요. 그냥 뭐 그냥 막 하는데 근데 이제
0: 멤버들한테 톤까지 바꾸면서
1: 네, 멤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숙소에 가면은 씻는 거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로 정하는데 네. 제가 요즘 항상 지거든요.
0: 네.
1: 제가 성모한테 엄마 나 먼저 씻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0: 오, 네. 그럼 먼저 씻게 해주나요?
5: 아니요, 그러진 않죠.
7: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양보한 적 없어요.
5: 아, 그걸 왜 저래?

0: 라고 한번 번역한 다음에 네, 뒤에 네. 가서 근데 약간 왜 저게 귀여워 보이지?
1: 아 씻으면서 이제 아까 생각이 나는구나.
2: 침대를 침대를.
3: 아 그래. 성모도 반했나 봐.
4: 반했네. 조며들었네.
1: 스며들었네요.
3: 좀 어렵다. 힘들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성모씨의 틱택 멤버 한번 공개해 주시죠.
3: 틱택 멤버
2: 설마 나 이거 싫어.
5: 조성일
3: 너는

0: 그럴 줄 알았다.
1: 예찬 씨.
2: 너 왜 그래?
1: 왜죠?
3: 제가 사인회장에서 네. 사인회장에서 이제 희대한테 사인을 하잖아요.
2: 희대가 나오는 거야?
3: 예찬이 사인하는 옆에 제가 휴대폰을 뒀어요. 네. 예찬이가 사인하다가 유성 매직으로 제 휴대폰을 찍은 거예요. 케이스를. 네. 그래서 케이스가 좀 더러워졌어요. 네. 안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한숨을 막 푹푹 쉬면서 아 왜 그랬어 하니까 예찬이가 휴대폰을 왜 거기다 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찬이한테 네. 버럭버럭 화를 냈죠. 아
1: 네.
3: 예찬이가 네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만한데 네. 예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4: 장난이었죠.
1: 장난이었죠.
3: 그죠.
2: 어떻게 네. 했죠?
3: 장난이었죠. 아니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속모 말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난을 치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긴 했는데 그거를 안 하다가 장난을 먼저 치니까 어쩔 수 없게 화나긴 했는데
1: 그럼 이 자리에서 속모 씨가 아 속모 씨에게 예찬 씨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쿨하게 딱 넘어갑시다. 네.
3: 사실은 할 얘기는 다 하긴 했지만 미안해. 아, 미안해.
5: 실수했는 거 알지. 다음부터 사과만 하면 돼.
1: 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3: 그죠, 그죠.
1: 뭐 예찬 씨가 나중에 송무 씨 맛있는 밥 사는 걸로 하고. 네네. 자, 그럼 이제 예찬 씨의 사인 멤버 한번 알아볼게요.
4: 타이밍.
3: 예찬 씨. 아 누굴까?
4: 도균이겠다.
2: 어 성인?
4: 아니야, 난 깜머리 아니야. 도균이다.
2: 도균이다.
1: 김도균. 네.
3: 아 그냥 아 어떻게 말하지? 이게 도균이가 이게 제가 원래는 연습생 때부터 그냥 계속 봤을 때는 엄청 귀엽고 엄청 사랑스러운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요즘 멋있어지고 그리고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
4: 기댈 수 있는 네,
3: 기댈 수 있는 사람 예 네, 있는 거.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좋아. 몰라. 요즘 되게 좋아. 그냥 우리 단둘이 있을 때도 그냥 가끔씩 형 너무 멋있는 걸 알지? 형 너무 잘생긴 건 알지? 약간 그런 어떤 멘트를 계속 해주니까 되게 좋아.
1: 도균 씨가 예찬 씨를 어떻게 보면 좀 우상으로 뭐 바라보거나
3: 우상?
1: 우상.
4: 약간 롤모델.
1: 존경하는 약간 네. 그런 멤버이기도 한가 보네요. 맞죠 동윤씨?
6: 맞죠. 아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멤버 형들이 다 너무 배울 점이 많은 형들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배울 게 또 예찬이 형한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랑 모먼트를 볼 때마다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1: 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예찬 씨의 또 택맴이 남아 있는데 그것 또한 동윤 씨일 수도 있어요.
2: 절대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1: 아니에요?
6: 아니에요?
1: 나 누구죠?
3: 어. 왜 저래?
1: 성희 씨 왜 이렇게 성희 씨인 것 같지? 아니에요. 성모 씨.
2: 이건 여기서 싸우겠다는 거죠?
4: 아까 방금 화해했는데
1: 방금 화해했는데 네, 화해하지
3: 사실은 똑같은 얘기긴 해요.
1: 5분도 안 돼서
3: 아 똑같은 얘기긴 그 해요.
1: 그냥 아까 그 사건 얘기인가요?
3: 네 그냥 아무래도 그냥 최근에 싸웠던 멤버는 송모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싸울 일이가 없긴 해요. 근데 네. 최근에 그냥 좀 약간 부딪혔던
1: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으니까
3: 그리고 뭐 그냥 말 조금 더 들 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죠.
1: 좋습니다. 네. 뭐 그래도 화해는 네.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3: 그죠 네, I love you
5: I love you too?
3: Yes 네. I know I love you more
5: Yeah, I know
1: 네. 뭐 예찬 씨랑 선모 씨 나중에 둘 손잡고 따로 뭐 맛있는 거 같이 드시길 바라고요.
5: 그럼요.
1: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성빈 씨의
2: 예상 가는데
1: 사인맨
4: 당연히 뭐 석준이 아닌가
2: 아닌가요?
4: 석준입니다.
2: 아니면
3: 윤예찬 씨 제발.
2: 설마?
1: 아 지수죠. 석준 씨.
4: 어떻게 됐습니다.
7: 네. 네 석준 씨입니다.
8: 석준이랑 저랑 이제 같은 층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소를. 아 정말 그 사소하게 웃겨주는 게 많아요 석준이가. 막 이상한 개그를 할 때도 있고 제가 막 방에 혼자서 누워서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서 야 성빈아 너 이거 봤냐? 이러고 오는 게 그냥 너무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뽑았습니다.
3: 러블리한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성빈 씨의 틱택 멤버
3: 왜 저랬어?

0: 조성일이요.
1: 조성일
2: 없을 수가 없어요.
0: 왜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컨텐츠 촬영을 한번 했는데 이 녀석이 어색한 멤버로 저를 뽑더라고요.
1: 네.
0: 변명해 보시지.
3: 뭐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솔직하게.
3: 성빈이가 오히려 저희랑 같이 뭘 안 하려 해요.
2: 아~
3: 자꾸 볼링 치자고 하면 아 나는 오늘 피곤한데.
1: 아, 빠지고 맞아.
3: 아니 근데 탁구 치 아 뭐 야구 하자고 하면 아 난 조금 그런데.
0: 아 지금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공 한 번을 못 치는데.
3: 아니 야구 처음 쳤어요 도균이도.
0: 아 근데 야구 가서 했잖아요 같이 스크린 야구.
3: 또 많이 말했는데 너무 빼더라고요.
1: 아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 잘 이렇게 좀 노나봐요 멤버들끼리.
3: 아 저희끼리는 너무 이제 다들 막내 빼고 다 동갑이고 막내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1: 그렇죠.
3: 저희끼리 항상 의기투합겸
1: 이렇게 액티비티한 걸 좀 많이 하고.
3: 네.
5: 근데 시간을 나면 이제 단합을 하려고.
1: 아,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I MBTI 아이인 성빈 씨는 좀 자주 빠져서 서운했다. 성빈 씨는.
3: 그렇죠.
1: 그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도균 씨. 도균 씨의 사인맨 마음 알아볼게요.
6: 네.
1: 예지. 아 서로 시그널이
0: 서로 뽑았네.
1: 맞았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두균 씨?
5: 아 저도 근데 요즘에 예찬이 형이 느끼는 바랑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1: 네.
5: 어 예찬이 형도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표시를 잘 해줘서.
1: 네.
5: 어,
2: 사랑하다.
5: 아, 최근에 더 많이 해줬어요. 최근에. 사실 초반에는 저랑 얘기가 가장 적은 멤버였고.
1: 맞아.
5: 어. 저한테 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먼저 아, 온 적이 단 한 네. 번도 없었는데 근데 최근 요번 활동에 저한테 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1: 네.
5: 뭔가 이렇게 리스펙을 해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서
1: 아.
5: 저도 모르게 약간 자존감이 올라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1: 네. I love you.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틱택 멤버
0: 나만 안 읽으면 좋겠다.
1: 성일씨
0: 나도
1: 많이 썼어.
5: 약간 할 말이 있는데.
0: 와 진짜.
5: 약간 이게
0: 충격이 도가니탕인데.
5: 서운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뽑은 건 아니었고요.
1: 네.
5: 일단 룸메이트입니다. 같은 방에 저희 둘만 딱 씁니다.
1: 아 네.
5: 그래서 둘이 있는 상황이 많은데 네. 아까 성공한테도 애교를 부렸듯이 저 같은 방이니까 더 많이 부리고 더 많이 친단 말이에요.
1: 아우,
5: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애교를 부려요.
1: 네.
5: 심심할 날이 없어요.
1: 아, 뭐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또.
5: 좋은 거여서 살짝 잘못 이해했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겠네요.
1: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사인 멤버와 틱택 멤버를 알아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A2 메이저와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아돌라와 함께하는 시간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대표로 석준 씨.
3: 네.
2: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아, 이렇게 일단 저희 앨범도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의 속마음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2: 네.
3: 성모 에그도 어우 진짜 저 좀 거북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2: 좋습니다. 또 A2 메이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 에티분들께 네, 우리 성모 씨
4: 네
2: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일단 이렇게 매번 아이돌 라디오 올 때마다 우리 에티들이 밖에서 호응도 잘해주고 얘기도 잘해줘가지고 더 신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멤버들을 투표하면서 썰도 풀고 하니까 에티들이 좋아해줬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지만 많이 응원해주고 소리 질러준 에티들한테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좋습니다. 네, 저 또 이제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데 좀 부쩍 또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자주 또 여기 아돌라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에투메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돌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0: 한번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자, 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네, 누구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나의 불완전함과 솔직함을 마주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저는 아이돌 라디오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도 지금처럼 솔직한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둘 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지금부터 던디만의 빛으로 여러분을 밝혀드릴게요. 아이돌라 샤이닝 라이트!

0: 자,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이죠. 더보이즈의 리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네, 이따가 뭐 조금 익숙해지면은 뭐 모자는 벗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놀러 오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택시가 거짓말 안 치고 40분 동안 잡히질 않아서 계속 택시를 잡다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샵에서 이거 진짜 이거 시간이 안 되겠다, 이거 모자라도 쓰고 헤매라도 받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택시를 딱 타고 샵으로 가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면서 차들이 앞으로 아예 안 가면서 원래 한 15분 내외 20분이면 갈 거를 40분 동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찍고 그냥 그 택시 타고 바로 여기로 그냥 이 사복을 입고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바로 와버린 그런 게 있었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는 한번 예쁘게 나와볼게요. 선배님이 가득한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담은 내 캐리온.
1: 자, 오늘 모실 분들은 신기하게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분들이고 입덕하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빠르게 선점할수록 더 좋습니다. 포기는 없어 계속 들이받아. 쿨한 바이브의 주인공 이분 여러분 어서오세요. 네, 먼저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의 올 여름 추구미가 담긴 수식어와 함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올 여름에는 청순하고 만화에서 나온 주인공 같은 남자가 되어보고 싶은 케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좋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쿨톤이고 싶은 겨울 쿨톤 박감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색 느존남이 되고 싶은 이정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름하면 문정현, 여름의 색깔에 완전 잘 맞고 싶은 문정현입니다.
1: 아하, 좋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 여름에 핫바디가 되고 싶은 박준입니다.
1: 예, 핫바디. Let's go. 좋습니다. 자, 한빈 씨.
4: 네.
1: 여쿨이고 싶어요?
4: 네.
1: 왜요?
4: 약간 좀 더 시원하고 청량하게 보이고 싶어서.
1: 아,
4: 여름 쿨톤이 요즘 제 추구미입니다.
1: 근데 겨울이시고.
4: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바디가 되고 싶은 지우 씨.
7: 아, 예, 접니다.
1: 왜 얼마나 핫바디가 되고 싶은 거예요?
7: 아, 약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바다 같은 데 가서 약간 이렇게 하는.
1: 아. 와. 우주 발리볼도 예. 하고.
7: 아, 예, 약간.
4: 발리볼.
1: 운동 좀 하고 계세요?
7: 운동이요? 운동은 약간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1: 그래서 되고 싶은 거구나.
7: 네. 되고 싶은 거니까.
1: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5: 그렇습니다.
1: 네.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면 되고, 여러분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뭐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있나요? 화이팅 구호 같은 거?
8: 저희 진짜 그냥 화이팅 하고 올라가요.
7: 화이팅 해서. 네,
4: 담백하게.
8: 담백하게. 진짜.
4: 그냥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7: 둘, 셋,
4: 화이팅!
1: 이렇게 하면 축구 부부 스타일.
4: 네,
1: 좋네요. 저도 같이 한번 오늘 화이팅 한번 하시죠.
4: 좋습니다.
1: 자, 와이파이로
7: 하나, 둘, 셋, 화이팅!
1: 오케이, 화이팅 예. 하시고 이 에너지 그대로 살려서 이번에 첫 번째 싱글 Better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자,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2: 네, 이번 앨범은 인원수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제작 단계부터 힘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끼리 회의도 많이 하면서 아주 많은 의견을 내면서 좀 단단해진 이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신경을 많이 쓴 앨범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네. 어떤 부분에 조금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2: 일단 맨 첫 번째 그 컨셉이나 노래 장르를 그 얘기하는 제작 회의부터 다 같이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 이런 장르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많이 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노래 고르는 거나 또 빌드업 되는 거나 편곡 방향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다 참여하셨는데 그 결심에 좀 걸맞게 이번 앨범 쇼케이스를 좀 다르게 진행하셨다고?
2: 맞습니다.
1: 어떻게 좀 진행하신 거예요, 저번이랑?
7: 이번에 일단은 저희가 원래 항상 이 크라운 마이크를 쓰다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핸드 마이크를 좀 써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너 같은 것도 한번 진짜 옛날에 했던 저희가 썼던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써보는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이제 시작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본인들이 또 직접 진행하시고
2: 네.
1: 돌아다니면서 관객 참여를 유도도 하시고
2: 네. 팬분들과 좀 놀고 싶은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1: 좀 형식적인 걸 안 하고
2: 네.
1: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타이틀곡 Bette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오. 근데 이 곡 소개는 어떤 분이 하시죠?
1: 네, 곡 소개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타이틀곡 배터라는 곡은 디지코어 장르의 곡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통으로 그 다른 분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저희 다섯 명에서만 통작사를 해낸 그런 곡이고요. 오. 그리고 좀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냥 부수고 포기 없이 계속 들이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0: 아, 들이받을 것이다.
1: 네.
0: 네, 이게 노래 제목이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안 정해졌었다고 들었는데 멤버들은 그럼 뭐 이 곡을 뭐라고 좀 부르셨어요?
2: 그때 가제목이라 그러죠. 가제목을 부르긴 했는데 아직 팬분들은 모르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0: 뭐라고 불렀는데?
2: 그때 가제목이
3: 브레인 프리즈.
2: 브레인 프리즈. 브레인 프리즈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머리가 띵하잖아요. 아. 그 상태를 브레인 프리즈라고 하는데 원래 브레인 프리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아, 네. 브레인 프리즈 좋습니다. 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느낌이 어땠어요?
2: 일단은 이 디지코어 장르를 제가 먼저 하자고 이렇게 형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보다 비트가 좀 더 약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약하면 안 된다, 더 세게 가야 된다 해서 더 세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더 세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확실히 이거 비트가 많이 K-POP에서 접해보

0: 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트인 것 같아요. 그런 장르인 것 같은데, 자, 전 멤버가 근데 가사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어떠셨는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조금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1: 일단 저희가 그 가사를 이제 세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빈이 형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때가 한빈이 형 생일날이었는데 다 같이 이제 그 작업실에 모여가지고 갇혀서 한 10시간 동안 갇혀서 저희가 계속 가사를 쓰고 지우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0: 그냥 아예
1: 완전 가둬두고
0: 안에 담아서
2: 셀프 감금
1: 셀프 감금을 좀 하고 다 같이 썼습니다.
0: 근데 생일날 감금 대신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2: 일단은 생일이 가장 특별한 날인데 그쵸. 이렇게 또 멤버들이 제가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라이브도 하고 하느라. 근데 이제 멤버들이 생일을 딱 축하해주고 바로 이제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늦게 온 만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를 이제 가두는 그 느낌이 살짝 생일이 맞나?
3: 싶은 그날에
2: 느낌이 있었어.
3: 생일 축하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0: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생일날 열리라는 게 기억에 남거든요.
2: 기억이 확실히 남긴 하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2: 확실히.
0: 다음 생일도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고. 근데 댓글 중에 비트, 멜로디, 가사 중에 뭐가 제일 좀 먼저 나왔는지에 대한 그게 있어요.
4: 사실 가사를 저희가 써가지고 가사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가사를 쓰게 된 이유도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거가 우리만 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얘기하는 게 저희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정말 저희 얘기를 좀 많이 썼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해서 뭐라 그러죠?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이제 작사장 참여 과정을 듣다 보니까 노래 좀 기대가 되는데 이쯤에서 작사를 하면서 근데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조금? 감금대에서
1: 저는 있는데
0: 셀프 감금에서 한 거 말고
1: 제가 사실 세션을 10시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저 그 당시에는 진짜 한 줄의 가사도 쓰질 못했어요. 제가 세션이 처음이기도 하고 가사도 제가 처음 써보는 거였어가지고 한 줄도 못 썼는데 사실 그 세션 10시간을 한 이후에 그때 썼던 게 사실 아예 없어지고 다시 새로 써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쓸 때는 이제 각자 한번 써봤었는데 각자 쓰니까 또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좀 많이 집어넣으니까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 가사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각자 쓴 거는 뭐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1: 통으로 각자 다 작사를 하고 이제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0: 와, 이거 완전 그냥 효율이고 뭐고 없이
1: 둘이 받았어요.
3: 비트는 했습니다.
0: 또 다 쓰고
3: 제가 가이드를 녹음을 했었는데 가사 때문에 가이드 음원만 7개 있어요. 컴퓨터에 하고 진짜 최전, 진진 최전, 진짜 이제 안 할 거임 이렇게 다 7개 다 있어가지고
0: 와, 진짜 힘들게 하신 것 같은데 작사는 그럼 누가 먼저 가장 끝내셨어요?
4: 늦게 끝낸 사람은 있어요.
0: 누구?
4: 한빈이 형이 데드라인 지나고 보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0: 생일 때 그게 너무 억울했나 보다.
2: 약간 저는 작사라고 하면은 좀 여유 있는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이거든요 작사가. 근데 이제 기한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못 지키는 거죠. 하루 이틀 넘게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타 형이 한번 재촉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새벽 5시쯤까지 안 자고 막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필해보려고 이제 그 가사 적고 있는 그 장면을 찍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0: 되게 보여주기식으로.
2: 아니야.
3: 보여주는 것도 패드에 두줄 서져 있는 거예요.
2: 그래서 그런 썰이 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0: 근데 가사 처음 쓰는데 이거 통으로 다 쓰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4: 맞습니다.
0: 왜냐면 이걸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다음 얘기는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2: 맞아요.
0: 라이밍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진짜 그냥 들이박는 게 멋있네요. 좋습니다. 작사 참여 과정을 듣다 보니 노래가 좀 기대가 더 되는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배터 라이브 무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무대로 이동을 해주세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이분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5: 네!
0: 좋습니다. 자, 이분의 배터 라이브 무대 만나볼게요.

0: 예.
1: 오, 좋습니다. 예. 네, 이분의 배틀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2: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조금 사이버틱한 느낌도 있고,
3: 예, 맞습니다.
2: 조금 미래적인 뭔가 사운드가 확실히 또 나고,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를 때 착착 감기네요, 입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고요. 네. 자, 또 배틀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녹음 비하인드 보는데 멤버들의 목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 녹음하다 에너지 떨어져서 힘들진 않았어요?
4: 너무 힘들었어요.
3: 그냥 힘들었어요.
4: 맞아요.
2: 힘들었지.
4: 그래서 녹음 전에 항상 밥을 먹고 들어가야 조금 이 밥심으로 좀 들어서 항상 챙겨 먹고 들어갔습니다.
2: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정현 씨는 또 중요한 파트인 도입부 맡았습니다.
4: 그렇습니다.
2: 굉장한 저음인데 녹음할 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5: 제가 저음을 좀 담당하는 멤버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원래 저음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2: 네네.
5: 제가 좀 약간 중간에서 하이를 좀 많이 했었는데 20대? 또 이제 랩 도입부로 저음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최대한 노력해봤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평소 말할 때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나 평소보다?
5: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훈련을 계속 이렇게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된 느낌이 생긴 것 같습니다.
2: 네. 멋있잖아요. 딱 저음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조금 저음을 지금 내주셨어요?
5: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
6: 나도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많이 내려간다.
2: 근데 또 이제 그냥 내려가는 거랑 멋있게 내려가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6: 네. 네.
2: 자, 넘어갈게요. 자, 선글라스 쓰고 녹음한 멤버들이 있다고요?
4: 저희 둘이
2: 몰입하려고.
4: 일단 제가 창법 자체가 예쁘게 부르고 정직하게 부르는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좀 힙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스냅백 뒤로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자켓 가죽 자켓 입고 녹음실로 들어갔어요.
2: 확실하다.
7: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온 거야?
8: 진짜 잘 입고 왔어.
4: 진짜. 원래 저도 녹음할 때는 좀 편한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꾸며서 가야겠다 해서

0: 녹음을 해봤습니다.
1: 확실히 도움이 좀 됐어요?
0: 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는 느낌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2: 건들건들.
0: 그래서 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 그럼 케이타 씨도 왜 근데 그렇게 하고?
3: 아, 근데 저는 평소에 약간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2: 아 평소에? 네. 선글라스 쓰고.
3: 예전까지 녹음할 때도 녹음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신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갔는데 이번에 어, 친구 생겼네? 해가지고 좀 좋았어요.
2: 어, 그건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3: 재밌습니다.
2: 어,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짝다리 짚고 힘 빼고 노래하라는 디렉 또 있었다고. 누가 짝다리 짚고 녹음하라고?
3: 어, 당신이세요.
0: 나다.
3: 당신이세요.
0: 나다. 네. 아 일단은 계속 그런 거야. 계속 평소부터 조금 건들건들 거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노래에서도 이게 연기처럼 잘 나오는데 좀 저는 진짜 정직하게 배 이렇게 잡고 부르고 이래서 좀 건방지게 한번. 짝다리 짚고 고개 이게 삐딱하게 하고 불러봐라
3: 주머니에 손 놓고
0: 맞아요 주머니에 손 놓고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조금 나온 것 같아요.
2: 아 원래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고
0: 네 저는 네 착합니다.
4: 착합니다.
2: 착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건들건들 다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또 제가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자, 어, 또 이제 케이타 씨가 배터 킬링 파트요 너무 많은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네.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가장 킬링 파트인지 한번 좀
3: 그래도
2: 자랑을 좀 해주세요.
3: 완성되고 나고 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파란머리 개 파트가 제일 약간 이 노래의 약간 중심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이번 활동 열심히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번에 안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0: 네.
2: 안무가 좀 힘든가요?
0: 많이 힘들죠.
2: 아, 그래요?
3: 네, 어렵습니다.
0: 진짜 어려워요. 느낌 어, 느낌 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2: 어, 이게 또 연습 영상을 좀 보면은 숨 쉴 공간도 없이 춤을 계속 추고 계시거든요.
4: 맞습니다.
2: 이게 안무 난이도를 1에서 10까지 쳤을 때 본인들한테 이건 좀 몇인지.
4: 저는 한 8, 9 정도 생각합니다.
0: 저도 한 8, 9?
2: 8, 아. 케이타 씨는 10,
3: 10이요.
2: 10, 10.
3: 네, 완전 10입니다.
2: 정윤 씨는?
5: 저도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8 정도? 네, 8 정도. 오, 좋습니다. 이게 또 스웩이 넘치는 스텝이 좀 많이 있는데 아, 좀 이거 얘 좀 느낌 있다. 이 멤버 스텝 좀 잘한다. 왕년에 좀 이름 좀 날렸다.
0: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타 형이 조금 왜 웃어? 이타 형이 좀 스텝을 잘 밟는 것 같아요.
2: 아~
0: 좀 힙하게 그리고 또 약간 걷는 것처럼 걷지만 또 약간 춤은 추고 있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 있어요.
2: 어 근데 또 10이라고 하셨는데
3: 네. 왜냐면 저는 그 중간에서 숨 쉬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계속 추는구나. 네, 네.
3: 처음에는 뭐, 있었는데 한번 빠지는 파트가 있었는데
0: 저랑 바뀌어가지고
3: 동선이 수정되면서 아예 못 빠지게 돼가지고
2: 근데 또 멤버들이 그런 멤버들이 있거든요. 같은 맞습니다. 노래를 해도 네. 누구는 저희 또 멤버가 많았다 보니까 누구는 어 이제 뭐 3분 노래라고 쉬면은 누구는 한 빠졌다 들어갔다 다 합치면 한 뭐 2분 30초를 한다. 그거는 3분 꽉 채워서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뽀송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열심히 또 네. 하신다는 증거니까 네. 자
6: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요.
3: 네.
6: 멤버들은 간식차에서 오. 간식을 골라 드시고요. 그동안 네. 이분의 신곡 스테이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6: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7: 나도 시켜줘.
8: 돌랑이 명예소방관.
5: 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한층 더 성장한 그룹 이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들으신 좋은 곡은 이분의 스테이 라는 곡이었고요. 여러분 간식 좀 드셨죠?
9: 네!
10: 맛있게 먹습니다.
5: 천천히 드시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11: 버터떡.
5: 와, 이게 버터빵이야?
9: 네, 버터떡이요.
5: 아, 버터떡? 네. 아, 버터떡. 와, 저 처음 먹어봐요.
11: 오, 진짜 맛있어요.
5: 너무 맛있는데? 자, 이분의 기세가 느껴지는 이번 싱글 Better와 Stay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사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12: 맞습니다.
13: 맞습니다.
12: 맞습니다. 맞습니다.
5: 왜 두 번이나 하셨죠?
13: 어떻게 하셨지? 네.
12: 뭐라 해야 되지?
13: 네, 원래 저희가 첫 번째 숙소가 있었는데 원래 첫 번째 숙소 이후로 이사를 세 번째 숙소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숙소가 이제 요즘 좀 그 방이 막 잘 안 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5: 네, 집이
13: 이미 이제 첫 번째 방을 빼줘야 돼서 두 번째 집을 한번 갔다가
12: 한번 걸쳤다.
5: 아, 사실 네. 걸쳤다가
13: 네, 걸쳤다가 아,
5: 목표로 가기 위한
13: 네.
5: 과정.
13: 네. 네. 그래서 성장형 숙소.
5: 성장형 숙소로 네.
14: 이사를 하고 짐을 거의 안 풀었습니다.
12: 맞아요.
5: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좀 계셨는데?
13: 한 3개월, 4개월?
14: 4개월
5: 있었어요. 꽤 살았네요.
14: 엄청 네, 있었긴 네. 했었어요. 네.
5: 근데도 짐을 안 풀고.
12: 근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투어를 한번 갔다 왔었지.
14: 맞아요. 네, 맞아요.
12: 그래가지고
14: 아,
12: 그래서 한 달 정도 비었어.
5: 네, 네. 아, 그래도 꿋꿋이 네. 그냥 풀면 될 것을 네. 안 풀겠다 하면서
14: 불편하게. 너무 힘들었었어.
5: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방을 어떻게 쓰세요?
14: 방 지금 막내 이렇게 두 명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세 명씩 쓰고 있습니다.
12: 이렇게 세 명은 각방 쓰고 뒤에 두 명이 쓰고 있습니다.
5: 아, 좋습니다. 이 문정현 씨가 지우 씨는 한 방을 쓰는데 또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13: 이게 저 막내 지우가 집에 작업실을 차렸어. 본가에. 작업실을 자기가 차렸더라고요. 그 녹음 부스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차려놔가지고
5: 시공을 해가지고
13: 네, 작업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얘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형, 저 집에 많이 가는데 형 저랑 쓰시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차피 막내들인데 뭐 그냥 우리 쓰자 이러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14: 그래서 거의 제일 큰 방인데 네. 거의 혼자 씁니다. 아,
5: 네. 꿀이네요.
12: 사실상
13: 네. 또 침대도 2층 침대여가지고 막 침대가 부피를 막 차지를 하지 않아서 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아.
5: 네. 또 그 안에 뭐 컴퓨터 같은 거 두셨고?
13: 네. 컴퓨터는 이제 데뷔 때부터 있었습니다.
5: 아. 작업?
13: 네, 작업도 하고.
5: 네. 네. 잡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자, 각방 쓰는 멤버들에게 한번 물어볼 건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좀 있으세요?
12: 일단은 제가 쉰다고 하면 진짜 조용해요. 입을 아예 안 열어요. 그 정도로 제가 조금 쉴 땐 조용한데 이제 방 안에 저 혼자 있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말을 걸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살짝 심심하긴 해요.
5: 아, 혼잣말

0: 같은 건 안 하시고
1: 혼잣말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형 방을 좀 자주 놀러 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네. 말 동무해달라.
1: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치고 도망가고.
2: 근데 꼭 제가 자고 있을 때 와요.
0: 아, 자고 있는데 네.
1: 벨, 치고
0: 벨티를.
1: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재밌어요.
0: 정말 못됐네요. 네, 어, 좋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이사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돌라가 집들이는 못해드려도 어, 소소한 살림 장만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오, 예.
0: 자, 바로 소개할게요. TMI 배터 퀴즈.
3: 안돼, 이 노래는
4: 안돼.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MI 배터 퀴즈 진행을 맡은 김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디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이분의 각종 TMI를 맞추셔야 되고요. 멤버들의 성향과 생활 스타일을 잘 알아야지 문제를 거뜬히 맞힐 수 있겠죠.
1: 네!
0: 1등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3: 와! 진짜요?
0: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네.
5: 와!
0: 자, 이번 퀴즈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당 한 문제씩 총 다섯 문제 준비했습니다. 문제에 해당하는 멤버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못 맞힌다 싶으면 해당 멤버가 조그마한 힌트를 드리셔도 돼요.
2: 네.
0: 네, 정답을 아는 분은 큰 소리로 본인 이름을 외쳐주시면 제가 딱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타 씨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네?
2: 아, 나구나. 그럼 난 제가 못하네.
0: 네. 자, 아, 이타 씨가 최근에 이걸 사셨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야, 날씨가 더워져서 뭘 샀을까요?
1: 박한빈!
0: 네?
1: 레인부츠.
0: 아, 아닙니다.
3: 오오!
0: 뭘 사셨을까요?
5: 더워져서?
0: 더워졌으니까 뭘 샀을까요?
3: 박지우! 에어컨?
5: 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3: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선풍기.
0: 선풍기는 아닙니다. 아, 자, 아, 뭐 입는 거예요.
1: 입는
3: 거? 잊어요.
0: 네.
1: 민소매?
0: 아닙니다.
1: 입어?
3: 입는 거?
0: 자,
1: 박한빈.
0: 네.
1: 삼베옷.
0: 아, 삼베옷. 무슨 삼베옷 같은 말씀을? 아닙니다.
3: 오랜만에 듣는다.
5: 뭘까? 입는 거?
0: 입는 거예요.
3: 입는 거요?
0: 하이예요.
5: 문정이 형.
0: 네, 네.
1: 핫팬츠?
5: 반바지?
0: 반바지를
3: 어.
0: 네, 장면 하셨습니다.
3: 오, 이게 문제가
0: 그런데
3: 어.
5: 자, 아, 뭐야?
0: 최근
1: 네.
0: 반바지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1: 어? 잃어버렸다가 찾았어.
5: 더 중요한 이거?
0: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바로 시계입니다.
1: 네.
0: 시계.
3: 아, 네. 네.
0: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타 씨가 잃어버렸던 시계는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
5: 어디서?
3: 한빈이 형 방. 박지우 한빈이 형 방.
2: 아닌가요?
5: 어? 어 맞아요?
1: 응?
0: 나는 정답을 몰라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1: 이정현 매니저님 차?
0: 매니저님 차.
3: 어.
1: 어디서
3: 뭐지? 어디서?
1: 박한빈.
0: 네.
1: 화장실.
3: 응? 아니지. 박지우
0: 시계.
2: 침대 틈 사이. 아, 아니요.
1: 되게 예측 못할
2: 반전리 잘합니다.
0: 잠깐만요, 잠깐만요.
5: 힌트 좀 주세요.
2: 힌트요?
5: 네.
2: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1: 방이네.
5: 청소하다 찾은 거면.
1: 방인데? 이종현 쓰레기 봉투?
2: 아니요.
1: 뭐지?
5: 문정이 바지 주머니?
0: 땡!
3: 이종현 양말 안?
2: 내가 쓰레기가 있을 때가 어디가 있어?
0: 양말 안에 아니야.
3: 배달 박지우 배달 음식 아. 쓰레기 봉투 안.
0: 자꾸 쓰레기 봉투라고. 시계를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아, 알겠습니다.
0: 자, 이 좀 어? 있을 만한 곳
1: 어디 안에
3: 있을 만한 곳이요? 따 했는디?
5: 어디에?
0: 어디 안에?
3: 어디 안에?
0: 여러분 어디 갈 때
5: 문정이 형 네. 신발 안?
1: 어, 아 잠깐만
5: 박한빈!
0: 박한빈 씨
1: 캐리어 안
0: 어? 아, 아닙니다
1: 문정이 형
3: 가방 안
0: 정답입니다.
3: 아니 뭐야 가방 안 정답이에요.
1: 뭐 이게 뻔한 걸 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TMI인데 이거?
0: 자
2: 어, TMI가 TMI 지금
3: 맞긴 해?
0: 네 청소하다가 찾으셨고
2: 네
0: 아,
1: 가방 안에
0: 가방 안에서
2: 가방 안에 과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버리려고 아. 이게 열어놨다가 어, 여기 있었네 하고 찾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5: 네. 자. 그 시계가 혹시 토토로 시계인가요?
2: 맞아요.
0: 아.
2: 제가 제일 아끼는 시계였어요.
5: 유태 형이 저한테 소개해줬거든요. 토토로
0: 아, 시계. 아끼던 시계를 찾으셨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시계를 찾고 난 후에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2: 예
4: 감사합니다.
6: 네, 아, 좋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우리

0: 정현 씨가 1점이고요.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빈 씨 관련 문제예요.
1: 오케이.
0: 오? 아,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2: 야, 재밌나보다.
0: 한빈 씨가 치즈 모짜 핫도그를 오, 오랜만에 냠냠 쩝쩝 하시고 네? 너무 야. 신나서
1: 언제?
0: 여기를 데였다고 합니다.
3: 핫도그를 먹다가
0: 데였어요.
2: 한 번도밖에 없지 않나? 저 이거 문제인가요?
0: 아니 뭐 맞추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2: 어, 박지우.
0: 네.
2: 목구멍.
0: 목구멍땡입니다. 목구멍땡이에요.
3: 이정현. 네. 천장.
0: 입천장 하셨어요. 아니요.
3: 이정현 혓바닥.
0: 혓바닥 아닙니다.
1: 굳이 어디
4: 데일 때가 있어 그러면?
0: 데일 또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여길 데였어요.
1: 너무 신났어.
2: 너무 신났어.
0: 게이타. 코를 핫도그 먹다 꼬내기.
1: 아 뜨거워 이렇게.
3: 핫도그를 먹다가 떨어뜨려서 앉아 있었다면 어 허벅지?
2: 오 뚱뚱하다.
0: 야 그런 생각을? 아닙니다. 예. 자 이거는 힌트를 확실히 드릴게요. 네. 그냥 먹으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 하다가 된 거예요.
3: 네. 입술?
0: 아 입술 맞습니다. 아. 자 입술을 대었다고 하는데
2: 아니요.
0: 조심하시고요.
3: 조심하시고.
0: 네, 자 네, 그리고 뭐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빈 씨가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아버님 한 분이 한빈 씨를 보고 땡땡땡 땡땡땡땡땡땡이라고
1: 땡땡땡땡땡땡땡땡
2: 박지우
0: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2: 아 칭찬하셨구나.
0: 네, 칭찬하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 한빈 씨가 들은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 좋습니다. 문제 출제자는 한빈 씨가 들은 정확한 표현을 맞히셔야지 인정입니다.
3: 정확하게?
4: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1: 땡땡땡땡.
2: 오, 저 땡땡.
1: 땡땡.
2: 땡땡.
1: 땡땡. 땡땡.
3: 땡땡땡땡. 324.
0: 땡땡. 박지우 아저씨처럼 네. 이걸 딱 해 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0: 땡땡땡 땡땡 땡땡땡땡.
1: 땡땡.
3: 땡정현.
0: 네.
3: 입술이 정말 예쁘시네.
2: 아저씨가?
0: 아저씨가 입술이 정말 예쁘시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땡입니다. 아,
2: 이런 박지우. 너네 사위가 되라.
0: 자.
3: 글자 쓰나? 안 맞잖아. 글자 쓰나?
2: 아, 재밌겠다.
0: 혹시 나가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또
3: 이정현.
0: 네.
3: 아이고 고놈 잘생겼네.
0: 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3: 이런 바이브야. 오.
0: 마지막 글자 맞추셨어요.
3: 오.
2: 좋네.
1: 잘생겼네.
0: 마지막 한 글자 맞추셨어요.
2: 네.
1: 네.
3: 한 글자.
1: 네.
3: 뭐뭐뭐네.
0: 네.
2: 네. 내래요. 네.
0: 자 한민 씨가 어떻게 했는데 그 이게 나왔는지 한번 힌트를 좀 주세요.
3: 제가 손을 안 대고 모자를 쓰고 싶었어요.
0: 손을 안 대고 모자를 쓰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행동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3: 입술이랑 연관이 없나?
0: 자,
2: 박지우.
0: 그렇죠.
2: 학생 인사를 참 잘하네.
0: 아으.
2: 어 아니요.
0: 그 맥락이에요.
2: 어. 근데 진짜.
1: 왜 이렇게
2: 진짜 그래서?
0: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거예요. 그건데 정확한 네. 표현을. 땡땡땡땡 땡땡. 땡땡땡 네.
3: 땡땡땡 네. 문정현. 이 친구 인사 참 잘하네?
0: 아, 아닙니다.
3: 이정현. 예의가 정말 바르시네.
0: 아, 좋아.
3: 지우.
1: 아쉽다.
2: 이 친구 인사 성이 좋네.
0: 인사성이 좋네.
2: 아니 그 근절을 맞춰야 되니까 인사성이 좋네.
0: 인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2: 오, 예. 오.
0: 인사성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갑니다.
3: 어?
0: 인사성 땡땡땡땡땡네.
3: 인사성 진짜 바르시네.
0: 아 아닙니다.
4: 나는 뭐야? 나는 유아야 청소년이야. 청년이야 중장년이야
1: 한빈이 인사성
3: 이정현
2: 인사성 청년
3: 인사성 좋은 청년이네.
0: 오! 아우
2: 오! 이거 맞다. 어! 인사성 좋은 소년이네.
0: 아
2: 거기
5: 아, 뭐 하나만 바꾸세요.
6: 인사성 좋은 소녀. 학생이네.
5: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을 바꿔야 돼.

0: 밝은 단어.
1: 이거 빨리 이거 고정 웃기잖아.
2: 인사성 이거. 밝은 어? 청년이네.
1: 청년. 아~
3: 아, 좋습니다.
4: 두
2: 문제
3: 잘 맞추시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한민 씨 어쩌다가 이런 칭찬을 좀 들으셨어요?
5: 제가 이제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아~ 후드 집업을. 그래서 제가 한번 훅 숙이고 싹 일어났는데 앞에 아버님이 인사성이 너무 좋은 청년이네 이러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아 네네 전화로 보내세요 하고 갔는데 사실 인사한 게 아니었던 거죠.
3: 아 뭐야? 아 거저먹기로.
5: 네 약간 그런 TMI가
3: 있었습니다.
4: 후드 모자였구나.
5: 맞아요.
3: 아 좋습니다. 이것도 야 이것도 진짜 행운이 또 딸을 또 아버님도 그 하루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5: 맞아요.
3: 좋습니다. 1번은 청년 한빛 씨였고요. 현재 이정현 씨 2점으로 1등 달리고 계십니다.
6: 좋겠다.
2: 진짜요?
6: 진짜.
2: 안 돼.
3: 자 다음 문제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정현 씨 관련된 오.
2: 네
3: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정현 씨. 자 이정현 씨는 요즘 졸음껌에 푹 빠졌다고 하십니다. 자 입안이 상쾌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자주 씹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껌에 빠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이것에도 푹 빠졌다고 합니다.
2: 먹는 건가?
3: 아침에 픽업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잠을 포기하고 이것을 꼭 챙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이정현 씨가 푹 빠진 이것은 박한빈! 무엇일까요? 한빈 씨,
2: 김부가.
3: 와 근데 이거를 한 번에
4: 맞아? 저요?
2: 아니야?
6: 주방에
2: 있는데 만나보네.
6: 주방에 있어.
2: 내가 사놨거든.
6: 네.
4: 라면.
1: 라면을 챙긴다고?
3: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4: 라면이요.
3: 라면이요?
4: 네.
3: 왜요?
4: 자. 진짜 장난 안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라면 냄새가 맨날 나요. 진짜.
3: 자 라면 네. 맞습니다. 라면이 맞는데.
2: 맞는데.
3: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 예! 또 틀렸어 또. 형은 맨날 그 앞에만 맞춘다.
3: 자 최근에 먹은 라면은
2: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6: 상관없는 얘기를 해라.
1: 얘기를 상관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땡 이렇게.
2: 아, 네 알겠습니다. 땡성탕면.
1: 자 이거 정답은 저는 몰라요. 방금 제가 지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2: 형은 알아?
1: 알아? 알고 계신가요?
2: 네.
1: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해주세요.
4: 정답 맞는지 아닌지 얘기했어 방금 거.
2: 맞습니다.
3: 예.
2: 어떻게 알았지?
4: 말도 안 돼.
2: 스컬 그 찍었어요.
3: 그래도 사실 죄송해요.
2: 사실은 네, 원래 문제는
3: 원래 라면이 네. 맞아요.
2: 그렇습니다.
6: 아 나이스.
3: 자 한빈 씨 축하드립니다. 한빈
6: 예.
3: 씨가 1점 챙기시고 한빈 씨는 그냥 멤버 잘 아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좋겠다.
3: 자, 라면을 또 그렇게 라면 먹고 싶다.
2: 맞습니다. 라면도
3: 라면 먹고 싶다.
2: 근데 좀 그 전날 밤이 좀 힘들어요.
3: 왜?
2: 참아야 되니까. 참고 자야 되는 그 현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3: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2: 먹고 자면은 또 이제
3: 그쵸, 얼굴이 터져버리죠.
2: 에이.
3: 아 그래서 그걸 참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다?
2: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3: 끓여 먹거나 아니면 네. 와 진짜?
2: 진짜 동결 건조 파를 사놔가지고 밥 먹을 때 털털털 털어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진짜? 계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3: 좋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이정현 씨 2점 문정현 씨 1점입니다
2: 오우.
3: 자 퀴즈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면 이거 역전 가능해요.
1: 그죠.
3: 분발해 주세요.
6: 네 화이팅.
3: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문정현 씨 관련 문제입니다.
2: 네.
3: 자 최근에 티를 살지 신발을 살지 고민이라는 문정현 씨. 자 케이타 씨도 자주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패션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정현 씨의 패션 사랑과 이것은 큰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것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방치했다가 결국 다시 이것을 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2: 다시 반품?
3: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문정현 씨가 존재를 잊어버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데이터. 건적이 돌리는 거.
3: 아닙니다.

0: 자, 굉장히 근접했어요.
1: 어? 케이타 섬유유연제 안 넣는 거.
0: 아, 근데 좋은 접근입니다. 땡입니다.
2: 건조기를 안 돌렸다.
0: 하루 종일 방치를 했다가 결국 다시 이것을 했어요.
1: 다시. 빨래 아니야?
0: 아,
2: 빨래. 어? 뭘까요, 요? 뭘까요? 뭐지?
3: 이정현, 건조기 돌리는 걸 깜빡한 거 아니에요?

0: 땡입니다.
1: 넵.
0: 너무 아까워요. 어?
2: 안 돼.
3: 빨래를 벌어?
2: 빨래를 건조기 벌어? 돌리기?
0: 아유 아니에요.
4: 이름 말했다.
2: 박감빈.
0: 네.
2: 빨래를 넣는 걸 깜빡했다.
0: 아 아닙니다. 그냥 정답이 딱 아우.
1: 지우.
0: 네.
1: 빨래.
0: 정답. 아,
2: 내가 말했었는데.
4: 뭐해?
0: 자 정답입니다. 아유 이거를 어? 케이타 씨가 그냥 혼자서 빨래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안 외치고 아이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가 이정현 씨 2점, 문정현 1점, 박지우 1점.
1: 오케이. 역전 간다 역전.
0: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박지우 씨 관련 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3점짜리입니다.
2: 오케이.
4: 렛츠고.
2: 이게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0: 좋다 좋다. 아, 죄송해요. 마지막 문제가 하필 또 지우 씨여가지고.
4: 막는 것을 뜻해라.
0: 박지우 씨 관련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는 요즘 강영욱님의 너튜브 영상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3: 맞아요, 맞아요.
0: 강아지로 좋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자, 그리고 지우 씨가 푹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자주 찾습니다.
4: 피로회복.
0: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지우 씨가 피로 회복을 위해 선택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참고로
2: 먹었나?
0: 여덟 글자입니다.
2: 에? 여덟 글자.
1: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만 힌트 좀 더 줘도 되나요?
0: 아, 일단 뭐 일단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한번 정답의 수준을 한번 보고.
1: 알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 피로 회복에 좋다고?
1: 뭐 뭘까요? 뭘까요?
4: 문정현.
1: 오.
4: 아 근데 지우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마인크래프트 하기?
1: 아니 아니.
4: 또 하는 거 없잖아. 아,
0: 마인크래프트 하기 땡입니다.
4: 여덟 글자야.
2: 피로회복이 좋다.
4: 피로회복이 좋다고?
2: 박한빈.
1: 먹는 거야 먹는 거.
2: 땡 관장 홍삼 액기스.
1: 너무 어렵다.
0: 굉장히
4: 야, 너무 어렵다.
0: 오 굉장히 이거 기발했는데 땡입니다. 오.
2: 자, 뭘 먹지?
0: 이거는 어디에서 뭐 뭐 브랜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거나 한 게 아니라
1: 맞습니다.
0: 그냥
1: 내추럴.
2: 아침에 좋은 거.
0: 자, 그럼 뭐겠어요? 채소나 과일이나
2: 어. 바나나. 바나나 다섯 개 먹기.
1: 아니 아니 그건 원숭이도 그렇게 안 먹어.
0: 단어예요.
2: 하나의 단어.
4: 하나의 단어.
0: 네 합성어긴 한데 땡땡땡땡땡땡땡
3: 땡땡 로얄 젤리.
1: 아니 그런 거 말고
4: 땡땡땡땡땡땡땡.
3: 어 땡땡땡땡땡땡.
2: 피로 회복이 되는
0: 꿀. 이건 좀 어려운데.
4: 많이 어려운데.
0: 자 그러면은 과일인데 그 과일의 본연의 이름이 맨 뒤에 들어갑니다. 두 글자고요. 그리고 맨 앞에가 색깔. 를 영어 오. 색깔 중에 오. 하나를 영어로
2: 영어?
4: 모르겠는 영어로?
2: 자, 레드
4: 그린
3: 옐로우
2: 그린
4: 레드 그린
2: 그린 요거트.
0: 아 아닙니다. 그,
4: 그린
1: 그릭이지 그린이
2: 블루. 아니야 그러네.
0: 그릭 이름을 꼭 외쳐서
2: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0: 이름 안에 치면 정답 맞춰도
3: 골드 아닙니다.
4: 골드도 있다 맞네. 골드
0: 아 골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3: 골드
2: 골든 키위?
4: 망드,
2: 아 그거
3: 골드레드
2: 피로 회복이 좋다 그랬잖아.
0: 네. 자 지우 씨 힌트를 알아서 좀 더 주셔야 됩니다.
1: 어 약간 보석 같은 느낌 있죠.
4: 아, 보석 같은 느낌.
3: 보석 같은 느낌이
1: 정말 이거 힌트.
4: 보석은
3: 주얼리.
4: 주얼리
3: 주얼리 주얼리
4: 퍼플
1: 색깔 보석
0: 과일.
1: 이름 과일
2: 색깔 보석 과일
3: 박한빈.
1: 오 네.
3: 블랙 사파이어 포도.
4: 어
0: 오 블랙 사파이어 포도. 오 진짜 다 맞네요. 블랙 사파이어 포도.
1: 오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0: 아닌가 보다. 씨
2: 정답입니다.
0: 야 이거를
1: 똑똑하다.
0: 이거를 아까 안땡 탕면 맞췄는데
1: 역시인데
0: 아 좋습니다. 네 자
2: 좋겠다.
0: 좋습니다. 오, 블랙 사파이어 포도. 왜 블랙 사파이어 포도를 유난히 좋아하세요?
1: 이 포도 그냥 일반 포도는 가끔 먹으면 약간 떫은 맛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블랙 사파이어 포도는 약간

0: 달짝지근하면서 조금의 이 씁쓸한 맛이 저를 약간 좀 매료시켜버려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1: 매료당하셨다.
0: 네, 너무 맛있습니다.
1: 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MI 배터 퀴즈 우승자는 자, 아, 3점짜리 문제를 맞춰 한 번에 성공. 박성민 씨입니다.
2: 부럽다.
1: 생필품 오! 세트를 드릴 건데 한번 열어보셔도 됩니다.
3: 예~ 아 근데 무거운데? 뭐 많은 것 같은데.
1: 자, 생필품. 자, 숙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
3: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거죠. 게
2: 그러니까 이정이 좋아하는 게
4: 돌 아니야, 돌. 벽돌
1: 한번 딱 열어봐 주시면
3: 벽돌 이러네.
4: 오! 와, 와! 오! 와! 와! 예!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1: 와!
4: 내 거다, 내 거.
1: 자, 즉석밥, 물티슈, 치약, 칫솔, 뭐 수건.
4: 우와, 그건 뭐야?
3: 에너지.
1: 에너지, 아~ 뭐 라면, 뭐 다 있습니다. 유용하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네, 다 드릴 테니까 이제 뭐 숙소에서 좀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3: 방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이거 내 방에 따위 이거.
3: 방에 안 가져갈 것 같아.
2: 아니야, 내 거야.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분 여러분의 다양한 TMI도 알아봤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고요. 여러분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케이타 씨가 오늘 대표로 소감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5: 네.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도 하면서 또 저희보다 먼저 안무를 빨리 배우시는 선배님을 보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열심히 만들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제 엠브분들에게 한마디 지우 씨가 한번 보내주세요.
0: 부르는 독한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 여러분들. 박지우입니다. 일단 오늘 너무 진짜 비가 오는데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끊임없는 도전 응원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터 한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분도 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또 외쳐볼게요. 자, 던디도
6: 이분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0: 사랑해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죠. 물론 영화 안에도 부처는 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처 핸섬 영화에서 만난 불교

0: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영화죠. 리틀 부다 사운드 트랙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스코어 억셉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듯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불교 또 혹은 절, 스님 우리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오늘 한 시간 동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리틀 부다는 1993년이었죠. 그죠? 그 무렵에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건 티베트 불교였을 거예요. 그때 달라이라마로 상징되는 그 티베트의 정치적인 위상 때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티베트 불교가 영화에는 가장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리틀 부다고 당신의 아들이 나의 스승이 환생한 거다. 즉 림포체다 라고 하는 티벳 승려를 따라 부탄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담겨 있는 게 영화 속에서 석가모니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석가모니가 무엇인지, 부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엄마가 들려주나요? 그죠? 그 들려주는 설정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사실 영화의 주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부처의 삶을 영화로 다룬 작품 중에는 이 작품이 역시 제일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고 그 석가모니를 연기한 게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의 그 존 윅에서 살상을 일삼는 키아누 리브스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예, 리틀 부다에서는 석가모니였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그리고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였고요. 그래서 오늘 리틀 부다로 시작해서 뭐 할리우드 영화, 뭐 한국 영화 두루두루 영화에서 부처는 스님은 절은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지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오늘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I am so tech.
4: 1544-8777.
6: 아니 뭐.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장작 가노 감독의 1997년 영화죠. 티벳에서의 7년에서 Seven Years in Tibet. 존 윌리엄스의 음악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1993년에 리틀 부다가 나온 뒤에 4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티벳에서의 7년이란 영화가 공개된 겁니다. 하인리 하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등반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고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4세와 친분을 쌓게 되는 이야기.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고요. 달라이라마 14세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할리우드 영화의 불교,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은 그때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그 티베트 문제 자체가 또 국제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14세의 이야기가 티벳에서의 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달라이라마 14세를 주인공으로 그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 역시 같은 해에 공개가 됩니다. 감독은 무려 마틴 스콜세지. 음악은 또한 무려 필립 글래스. 쿤돈이란 영화였죠. 1997년에 티벳에서의 7년도 있고 쿤돈도 있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14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쿤돈에서 샌드 만달라, 우리가 보통 만다라라고 하는 그거죠. 뭐 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불교 미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형태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모래로 그 만달라를 그리는 의식이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들려드릴 스코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샌드 만달라.

0: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처 핸섭. 네, 영화에서 만난 부처, 영화로 얻은 불교의 깨달음. 뭐 사실 부처 핸섭이고 해도 되나 잠시 망설였지만, 최근 불교계의 움직임을 볼 때,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흔쾌히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 핸섭. 자, 두 편이었죠. 영화 쿤둔에서 샌드 만달라, 필립 글래스의 스코어,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만달라가 제목이 된, 우리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만다라가 되었죠. 1981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만다라에서 김정길의 스코어. 제목이 따로 없어서 그냥 테마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무송, 안성기 이 두 배우가 스님으로 출연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원작 소설이 있죠. 김성동의 원작 소설인데, 이 김성동 작가님이 출가를 하신 승려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설에 당연히 깊이가 있고, 그 소설을 보자마자 바로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임권택 감독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영화 일생에서 내가 가장 적극성을 보인 작품은 만다라다. 정말 만들고 싶었다 해서 만든 영화 만다라.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도 있고, 한국 영화에는 사실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80년대에 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대표 선수로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를 골라봤습니다. 부처님 이야기 리틀 부다로 시작해서 이제 달라이라마로 넘어왔다가 승려, 네, 스님 이야기로 넘어왔죠. 영화에서는 스님 캐릭터가 꽤 자주 등장하죠.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중에서 제가 문득 떠올린 스님은 이 영화의 스님이에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그 스님도 스님인데 그 스님이 계신 절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자,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는 어떤 절이 나오는지 영화 장면을 잠깐 듣고 그 영화의 삽입곡까지 이어듣겠습니다.
1: 저 스님, 좀 쉬었다가 가도 될까요?
2: 그러시오.
1: 아, 저 근데 처사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어?
3: 강원도에서 청도 쪽으로 넘어가던 중입니다.
2: 들어가.
3: 아, 근데 스님, 저게 절 이름 맞습니까?
2: 맞아.
3: 아니, 맙소사가 절 이름이라고요? 말도 안 돼.
2: 말도 안 되다니. 좋잖아, 맙소사.

0: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2010년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에서 피터 폴앤 메리의 500 마일스에 이어서 2003년 애니메이션이죠. 오세암에서 윤도현, 이소은의 마음을 다해 부르면 이었습니다. 이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란 영화는 말 그대로 소와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트랙터도 없이 맨날 소로, 아직도 소로 밭을 갈아야 하고 이게 지겹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빠 몰래 이 소를 팔러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 여행을 시작해서 전국을 돌며 한 7박 8일을 여행하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이 남자가 그 여행 도중에 한 절에 가게 돼요. 소가 목이 말라서 목마른 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 절의 이름이 맙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 주인공 선호의 깨달음에 하나의 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라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영화 이 맙소사의 벚꽃 너무 예쁘거든요. 이 맙소사라는 영화 속 장소를 촬영한 절은 경북 의성의 수정사라고 해요. 되게 예쁘대요. 이게 시무도라는 게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 가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 그려져 있는 그림. 어린아이 혹은 뭐 동자승과 함께 소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많은데 그게 시무도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이렇게 비유한다 해서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영화 자체가, 영화 전체가 좀 불교적인 세계관을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소와 함께 여행하며 주인공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 공효진 씨도 나오는 영화고요. 오세암은 설악산에 있는 실제 절, 암자의 이름이죠. 오세암. 이게 5살 된 아이가 폭설 속에 설악산 절에 홀로 남았는데 관세음보살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뒤에 오세암이 되었다. 5살 된 아이가 모티프가 돼서 절 이름이 오세암이 되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토대로 정체봉의 동화가 나왔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오세암이었고 오세암의 사운드 트랙에 윤도현과 이소은이 마음을 다해 부르면 이라는 노래로 또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영화 속 불교의 가르침.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달마야 놀자의 그 큰 스님,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1: 스님,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 누가 누구를 감싸줘?
1: 아니, 스님께서...
2: 아, 그거야 내가 내 문제를 풀었으니까 더 쓰라고 온 건데 누가 누구를 감싸줬다고 그래?
1: 그래도 착하게 살라든지 뭐 남들 괴롭히지 말라든지 아무튼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2: 왜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 너 밑반인동에 물을 퍼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채웠어?
1: 그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던졌습니다.
2: 나도 밑반인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아니, 나도 모르는 문제를 풀어놓고선 뭘 모른다고 자꾸.

0: 바냐바라밀. 네. 뽀로뽀로미. 광동어로. 서유기 선리기연 엔딩곡이죠. 노관정의 일생소예. 그전에는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테마 포 데어 해피니스였습니다. 이게 달마야 놀자 사운드 트랙의 스코어인데 뭔가 음악을 들으면 집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죠? 한때 그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의 음악으로 쓰여서 그 음악으로 기억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러브하우스. 그런데 원래 달마야 놀자 음악입니다. 나도 그냥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크, 명대사입니다. 2001년 달마야 놀자의 큰 스님의 가르침에 이어 서유기를 빼놓을 수 없죠. 월광보합 선리기연 이 두 편 정말 주성치 영화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서유기. 삼장법사가 손오공 일행과 함께 요괴를 물리치며 서역으로 불경을 찾아 떠나는 내용. 서양에 오디세이가 있다면, 서양에 일리아드가 있다면, 동양에는 서유기가 있다. 라고 어떤 불자께서 불교 매체에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서양에 오디세이가 있다면, 동양에는 서유기가 있다. 반박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서유기.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영화라면 저는 이 주성치의 서유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영화는 아마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요. 뭐 최고의 불교 영화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해요. 이 영화가. 그리고 불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틀기도 해요. 뭐냐고요? 빌 머레이의 사랑의 블랙홀. 엥? 하실 텐데 사랑의 블랙홀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그 과정에서 얻는 우리들의 깨달음을 색다른 방식으로 그려낸 영화라는 평가를 불자들에게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 불교의 윤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내일이야 라고 외친 그 장면과 함께 네킹콜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Almost like being in love.
1: They're gone. They're all gone. Do you know what today is?
2: No, what?
1: Today is tomorrow. It happened. You're here.
2: I'm here.

사랑의 블랙홀과 함께 글자들이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할리우드 영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거 논문도 꽤 있어요. 매트릭스 속의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워셔스키 형제 아니고 남매 아니고 자매, 예, 워셔스키도 불교에 매료되어 있다. 그게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직접 했을 정도입니다. 마릴린 맨슨의 Rock is Dead 매트릭스 사운드 트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직아웃 스페셜 F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준비해본 부처 핸섭 영화로 얻은 불교의 깨달음, 네, 영화로 만난 부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누웠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골든 뮤직 음악의 발견.
1: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저 멀리 갔다 해서 도망간 삶이라 말하지 마라. 지금은 없다 해서 실패한 삶이라 말하지 마라. 가난한 여정이라고 해서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외막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줄을 긋기도 하고 따로 노트를 꺼내 적어두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방법도 많이 쓰실 겁니다. 책 귀퉁이 접어두기. 이렇게 책 페이지에 모서리를 접어서 표시하는 걸 영어로는 보그 이어, 즉 강아지 귀라고 부른대요. 쫑긋하게 접힌 그 모양이 귀여운 강아지의 귀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빵그리 분들도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예전에 읽었던 책들 펼쳐서 강아지 귀 모양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귀 모양이 발견된 페이지 속에 그 책을 읽었던 당시의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5월 24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픽하이의 I Remember 였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책을 더럽힌다고 표현하죠.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줄도 잘안 긋고 모퉁이도 잘안 접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이고는 했죠. 근데 도그 이어 강아지 귀라는 걸 알게 됐더니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귀여운데요. 앞으로는 저도 종종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책 한번 펼쳐보면은 그책 냄새부터 뭔가 그 시절에 기억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잖아요. 그런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내일이 대체 휴일이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즐기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절 다녀오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좋은 날씨 속에서 여유롭게 이 연휴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임님께서요, 5월 24일은 저희 집 대장이신 아빠 이수원님의 83 생신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늘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모여 정성껏 생신 잔치를 할 예정인데 이 사연이 방송된다면 깜짝 선물이 될것 같아요. 아빠 80번째 생신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려요. 우리 곁에 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부산에 사는 큰딸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생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이었나요? 환갑을 지나셨는데, 나이 연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날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행복한 생신 보내시고요. 가족분들과 활기차고 따뜻한 하루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매주 일요일은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0: 보령 약국.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2: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네. 작가님 종교가 어떻게 됐었죠?
3: 기독교? 저는 집안은 기독교고요.
2: 아.
3: 저는 이제 무교입니다.
2: 어릴 때는 그럼 다니셨겠네요.
3: 아, 그렇죠. 어릴 때는 열심히 다녔죠.
2: 열심히 네. 다니셨어요.
3: 다니면서 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2: 언제부터 좀 안 가게 되셨어요?
3: 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2: 정말요?
3: 네, 머리가 좀 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무신론자로 변한 것 같은데요.
2: 네.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네. 그럴 수 있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종교를 떠나서 봄밤에 연등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 그렇죠.
2: 연등 이번에 구경 혹시 하셨나요?
3: 제가 자주 뛰는 그 러닝 코스에 네. 연등이 이렇게 쫙 깔리거든요. 항상 5월에. 거기 달릴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2: 그렇죠. 네. 약간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3: 맞아요,
2: 하고
3: 맞아요.
2: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3: 그쵸.
2: 느낌이 들어요.
3: 그 연등이 주는 힘이 확실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2: 맞아요.
3: 그 불빛이.
2: 맞아요. 이 기간 딱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2: 자,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3: 네,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이런 곡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클래식에는 불교 관련 곡은
2: 아쉽지 않죠.
3: 네,
2: 그럴 수 없죠.
3: 없습니다. 거의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곡가 집중 탐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
2: 네, 바그너.
3: 그렇죠. 이 독일 작곡가인 바그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를. 음악이 좀 굉장히 장대하고 긴 호흡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상하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2: 네.
3: 이 성악 전공생들도 바그너의 아리아는 뭐 3학년, 4학년 이런 고학년 혹은 졸업 연주 때서야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도전을
2: 어려워서요.
3: 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또 길어서 이 대단한 에너지가 좀 필요한 아리아들이
2: 그래요?
3: 많습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3: 맞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뤄야 할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바그너 하면 이 오페라를 넘어서

0: 음악, 문학, 무대 연출까지 하나로 결합한 거대한 종합예술. 바그너는 이거를 총체예술이라고 했거든요. Gesamtkunstwerk라고 했는데 여기서 Gesamt가 이제 총체, 전체라는 뜻이고 Kunst는 예술, Werk는 작품이라는 뜻의 합성어, 독일어 합성어입니다.
1: 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
0: 만들었어요, 이 단어를.
1: 네.
0: 그래서 총체예술을 추구했던 그런 그런 세계를 창조한 작곡가로 또 꼽힙니다.
1: 뭔가 본인만의 세계가 굉장히 견고할 것 같은 느낌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바그너를 정말 매니아틱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그래요.
0: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와그네리안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1: 그 정도예요.
0: 네, 아주 좀 그 어떤 덕후라고 하죠. 덕후의 네. 그 감성을 좀 자극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1: 그렇군요.
0: 네네. 지난주 저희가 리스트 알아봤잖아요.
1: 네.
0: 리스트의 4위였습니다.
1: 그래요?
0: 네, 리스트의 둘째 딸인 코지마와 이 바그너가 결혼을 했었고요. 근데 또 사실 이것도 불륜이었어요. 네, 코지마는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불륜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자, 최대한 어렵지 않은 바그너의 다섯 작품, 다섯 곡 오늘 한번 골라봤고요. 또 함께 들으면서 바그너의 이런 저런 삶들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어렵다고 하니까 좀 저도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또 바그너만을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층도 두텁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성장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일단 바그너는 1813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였던 칼 프리드리히 빌헬름 바그너는 바그너가 태어나고 6개월 만에 장티푸스로 사망했는데요. 이후 루트비히 가이어라는 인물이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새아빠가 됐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이 바그너의 어린 시절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연극 배우이자 화가였거든요. 바그너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극장과 문학에 아버지로 인해 새아버지로 인해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극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 뒤늦게 음악의 길을 선택한 바그너였고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음악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지방 소도시들의 이 작은 극장에서 초기 지휘자 생활을 시작했죠.
1: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작곡가들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또 드네요. 유전이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0: 제가 볼 때 환경이 작곡은 환경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연주나 어떤 뭐 성악 이런 것들은 유전의 영향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1: 그렇죠.
0: 물론 그 이후의 노력과 환경이 또 따라줘야겠지만 작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바그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음악의 길로 절대 빠지지 않았을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네네네,
1: 네.
0: 그렇죠. 자, 이 바그너의 첫 번째 작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알붐 블라트, 바그너 작품 번호 94번 작품인데
1: 네?
0: 알붐은 앨범을 뜻하고요. 블라트는 소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소품이라는 뜻인데 바그너의 후원자였던 메테르니히 공작 부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작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 들어볼 이 바그너 작품들이 좀 압도적인 음향을 가지고 있는 곡들인데 바그너의 몇 안 되는 좀 다정하고 섬세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오늘의 첫 번째 작품 준비해봤고요.
1: 네?
0: 원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소품인데 오늘날엔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이중주 편곡으로 더 자주 연주되어서 오늘도 그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바그너는 작품 번호가 따로 있네요. 이거 본인이 붙인 건가요? WWV?
0: 아니요. 이후에 이제 음악학자가 정리한 곡이 작품 번호고요. WWV, 바그너 작품 번호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바그너의 알붐 블라트, 바그너 작품 번호 94번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바그너의 알븐 블라트, 바그너 작품 번호 94번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확실히 서정적이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이 메테르니히 공작 부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작품을 썼나 좀 찾아봤더니요. 1861년에 바그너가 오페라 타노이저를 상연했을 때 엄청난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고 하네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모두가 바그너한테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바그너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메테르니히 공작 부인이었다고 해요.
1: 맞습니다.
0: 은인이네요, 은인.
1: 그렇죠.
0: 작곡해서 선물할 만해요.
1: 맞습니다. 바그너의 삶에서 이렇게 은인, 귀인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테르니히 공작 부인이었죠.
0: 잊을 수 없죠, 이런.
1: 맞습니다.
0: 평생 가야죠.
1: 네.
0: 네, 성장기 얘기해봤고요. 계속해서 바그너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볼게요.
1: 네, 시간이 흘러 드레스덴 궁정 악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던 바그너인데요. 1849년 드레스덴 5월 혁명에 이 바그너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 드레스덴 5월 혁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0: 네.
1: 독일 전역에서 전개된

0: 1848년 혁명의 연장선이었다고 해요.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거부한 작센주의 국왕에 항의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제정을 요구한 그런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네. 바그너가 이제 지명 수배자 신세가 되게 되는데요. 예. 리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프란츠 리스트가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바그너가 좀 피해 지내다가 결국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거의 야반조 도주하듯이 이렇게 쫓겨나듯이 망명을 떠났거든요.
1: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었나 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지명 수배자까지 될 정도였으니까요. 네. 촉망받던 음악가에서 타국을 떠도는 이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게 된 바그너. 이때가 바그너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또 평가받습니다. 이 시기 바그너의 음악적 이상이 집약된 오페라가 바로 로엔그린이라는 작품인데요. 리스트의 지휘로 바이마르에서 이 로엔그린이 초연이 됐는데 바그너가 스위스로 망명자였기 때문에 이 초연 실황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작품입니다.
1: 초연을 독일에서 했나요?
0: 그렇죠. 초연은 독일에서 바이마르에서 진행이 됐고요.
1: 아, 바이마르.
0: 네네네. 바그너는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로엔그린 중 3막 첫 번째로 연주되는 전주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3막의 시작에 울려 퍼지는 곡이자 두 주인공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곡으로 쓰입니다. 거대한 금관 악기와 타악기의 울림이 굉장히 압도되는 작품이고요. 아, 바그너의 그런 울림이 이런 거대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금관 악기와 타악기가 어떻게 포효를 하는지 현악기는 또 어떻게 질주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3막 전주곡 함께 들으시죠.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 탐구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3막 전주곡이었는데요. 결혼식 축하곡 이야기는 굉장히 웅장하네요.
1: 그렇죠. 네. 네, 뭔가 결혼식에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그런 네. 팡파르 같은 느낌의 금관악기가 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죠.
0: 네. 앞서 궁정악장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두고 혁명에 참여했고 음악가로서의 활동도 다 막혀서 망명까지 갔다라는 얘기 함께 했는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1: 네, 이 스위스 망명 시절이 또 바그너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바그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던 두 번째 은인이죠. 후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토 베전통크였는데요. 이 집에 별채를 내어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면서 바그너의 그런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바그너도 좀 오토 베젠동크의 이 아내
0: 예?
1: 마틸데 베젠동크와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0: 잠시만요. 지금 은인의 그렇죠. 아내
1: 그렇죠. 예.
0: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 오갈 곳 없는 바그너에게 집을 내어주고 별채를 내어주고
0: 이럴 수가.
1: 경제적으로 후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아내와 눈이 맞아버립니다. 네.
0: 이럴 수가 있나요?
1: 그렇죠. 예. 불륜이죠. 엄청난 불륜이었고 사실 이럴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인 거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 금지된 사랑에서 오는 이 갈망과 집착은 바그너에게 가장 강력한 창작의 동력이 또 됐습니다.
0: 네.
1: 예술가들은 이런 게 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자극이.
0: 쉽지 않네요.
1: 그렇죠.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바로 이런 경험에서 탄생한 오페라인데 이 시기 바그너는 서양 음악사의 판도를 바꾼 트리스탄 화음 그리고 무한 선율 같은 이런 전통적인 조성 체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이 오페라들에도 그런 시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0: 트리스탄 화음 전 처음 들어보네요.
1: 그렇죠.
0: 이게 어떤 거죠?
1: 이 음악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협 화음이라고 또 평가를 하는데 기존의 음악들은 전통적인 조성 체계 안에서 불안한 화음 그러니까 긴장되는 화음 뭐 2도라든지 6도 그런 화음이 나오면 반드시 편안한 화음으로 뭐 1도 5도 화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만 그게 이제 원활한 조성 체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 네.
1: 트리스탄 화음은 첫 화음을 딱 던져놓고 그 다음 화음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화음에서도 계속해서 불협 화음으로 이어가면서 이 긴장을 해결해주지 않는
0: 네.
1: 그런 진행 방식인 거죠. 네.
0: 그럼 약간 굉장히 불안해질 것
1: 불안해지죠.
0: 같은데요?
1: 네, 불안하고 이게 언제 해결되지 계속 언제 끝날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호흡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길어지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견딜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죽음이라는 아리아를 한번 이 세 번째 곡으로 준비해봤는데
0: 네.
1: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오페라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아리아입니다. 죽은 연인 트리스탄이죠. 죽은 연인 앞에서 이승의 벽을 넘어 영원한 결합을 선언하며 숨을 거두는 이졸데 여주인공 이졸데의 마지막 순간을 노래하는 그런 아리아이고요. 소프라노 가창 과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결합돼서 드라마틱한 극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바그너의 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이런 아리아들에서 그렇죠. 예, 투영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이 사랑을 저 세상에서 이뤄보자. 뭐 이런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네. 제시 노먼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여기에도 트리스탄 화음이 들어가나요?
1: 이 아리아에서는 사실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오페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화음이어서 이 아리아에서만 느껴보자고 하면은 조금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감상해보겠습니다. 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0: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이게 애절함도 좀 느껴지고 근데 희망도 좀 느껴지고 오묘하네요.
1: 그렇죠. 네. 네.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0: 아무래도
1: 아리아.
0: 아무래도 그렇죠.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지금까지 나는 바그너의 생애를 종합해보자면 혁명도 했다가 근데 망명을 가고 금주된 사람까지 했어요.
1: 그렇죠.
0: 삶이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계속 이렇게 사나요? 아니면 또 좀 안정을 찾나요?
1: 일단 망명 이후 바그너가 항상 이 빚 독촉과 파산 위기에 시달렸거든요. 네, 1864년 이 바이에른의 젊은 왕 루트비히 2세라는 이 사람이 아마 가장 큰 은인일 것 같아요.
0: 예,
1: 일생 일대의 정말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던 루트비히 2세는 바그너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무제한에 가까운 재정적 후원을 제공해 줬습니다.
0: 그럴 네, 수가 있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바그너가 참
0: 인복이 있네요.
1: 네, 인복이 있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0: 그래요?
1: 이런 바그네리안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0: 봐요.
1: 이렇게 딥하게 빠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0: 네, 한 명 이런 이는 은인을 찾기도 힘든데
1: 그렇죠.
0: 몇 명째죠.
1: 맞습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난 바그너는 오직 작곡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적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바그너가 오직 자신의 작품만 상연할 수 있는 전용 극장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 건립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전용 극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1: 아마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바그너가 진짜 자기 작품만 올릴 수 있게 그런 전용 극장은 바그너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이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엄청 큰 커다란 바그너 축제가 또 매년 열리기도 하고요.
0: 대단하네요.
1: 네. 자, 탄호이저라는 오페라 중 저녁별의 노래라는 작품 네 번째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주인공 탄호이저의 친구이자 기사 볼프람이 여주인공 엘리자베트의 구원을 기원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향해 부르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바그너 음악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에서 벗어나서 좀 고결하고 낭만적인 선율이 또 돋보이는 아리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였습니다.
3: 네.
2: 오, 굉장히 서정적이네요.
3: 그렇죠.
2: 계속 뭔가 뭐랄까요,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곡은 잔잔하게 흘러가니까 또 듣기는 편하더라고요.
3: 맞습니다. 네. 또 바리톤 베이스의 음색으로 이런 저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묵직한 울림이 또 있는 곡이었고요.
2: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렇게 작곡가 집중탐구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3: 진짜 정말 극과 극을 오가죠.
2: 네. 예. 이렇게 한 사람의 생이 업다운이 심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말년은 또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3: 네, 바그너의 말년은 오직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완결짓는 것에 좀 매진했습니다. 1876년 숙원이었던 이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을 완공하고 대작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런 과업들을 달성했고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장질환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따뜻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머물면서 마지막 창작에 몰두한 바그너였는데요. 이 좀 투쟁적이고 파격적이었던 그런 혁신적인 시도로 가득한 이런 젊은 시절에서 벗어나서 인간 영혼의 구원과 종교적 참회라는 이런 철학적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년으로 갈수록 모든 작곡가들이 약간 이렇게 성향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2: 그렇죠. 네. 나는 누구인가로 끝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약간 철학적이고 무거운 그런 주제들을 바그너 역시 파고들었고요.
2: 네.
3: 1883년 베네치아에서 숨을 거두면서 음악사에 이 계속 설명드렸던 종합예술, 총체예술이라는 거대한 이정표를 남긴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네.
3: 자, 오페라 파르지팔이라는 오페라 중에서 성금요일의 음악이라는 작품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그너가 남긴 마지막 오페라고요. 성금요일의 아침, 이 아리아는 구원받은 영웅이 세례를 베푸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장면에 등장하는 음악입니다. 평온하고 숭고한 선율을 통해서 대자연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오르는 이런 아주 온화한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2: 네, 확실히 초기 작품들이 뭔가 폭발적으로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후기 작품들은 사람부터 뭔가 고요하고 안정된 그렇죠. 느낌이 드는 그런 네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정화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3: 맞습니다.
2: 자, 이렇게 오늘도 바그너를 알아봤습니다.
3: 네.
2: 오페라 파르지팔 중 성금요일의 음악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3: 저는 김경희였고요.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

0: 시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대요. 때가 되어야 인연이 성사된다라는 뜻으로 모든 인연에는 만나고 헤어지는 저마다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헤어지기도 하죠. 매일 붙어 다니던 어린 시절 친구와 또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흐름을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새삼 더 소중하고 특별하지 않나요? 나의 시절 인연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늘은 꼭 다정한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명곡입니다. 이선희 인연 듣고 오셨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이 단어, 참 언어라는 게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에는 너무 괴로웠어. 내 인생 안의 인연인데 끊어지거나 좀 갈등이 생기거나 갈라지거나 하면 괴로움으로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근데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딱 이제 인지를 하니까 아, 이렇게 단락으로 딱 뛰어내서 이 시절에는 참 좋았던, 그래서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지금 시기이구나, 시절이구나,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단어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이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에서 더 크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감하죠, 시절 인연. 그래서 너무 미웠던 사람도 많이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 미워할 시절인가 보다. 근데 또 성장이란 걸 하니까, 혹은 뭐 후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가 되니까 다른 시절에 또 만나면 또다시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딱 잘라내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지도, 예, 그리고 너무 또 끌어안으려고 뜨겁지도, 예, 않는 게, 어쩌면 이게 뭐 열정을 다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을 싹 빼면서 얻어지는 이 단단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이게 또 성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근데 굿모닝 FM 태입니다는 여러분들 시절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어. 제발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근데 내일 휴가 가지롱.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 저도 좀 쉬어야죠. 제가 진짜 오늘만이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아니면 모실 것 같아서 휴가를 하는 거지만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외국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그냥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라디오만 집에서 살짝 들어볼게요. 잘 쉬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휴가 전 마지막 날이니까 더 파이팅 있게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SNS나 카페, 블로그 등에 남겨주신 굿모닝 FM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단돈 영원에 직접 찾아서 소개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아, 재밌었죠? 어제 이어서 태종의 장남 금쪽이 양녕대군의 역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도 이분과 함께해요. 재원 뮤직 시즌 2!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아, 우울했던 대학원 시절의 재원 뮤직, 아, 아직도 저희 상처로 남아있죠. 그 상처 오늘 잊게 해줄 수 있도록 만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PD가 큰 마음 먹고 드린 시간인데 재원아 잘해라.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전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0: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6회 4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신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열혈 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각종 SNS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을 제작진들이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50원 100원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영원의 행복 행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주년 파티를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라이브 뭐 한 곡 정도 한 적 뭐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곡 라이브 선물 준비한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많이들 놀라셨나봐요. 네이땡 블로그에 썬명한 나님이 올려주신 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다. 시사, 날씨 등 일상 속 정보들을 알려주고 노래도 나오니까 매일 아침 꼭 챙겨 듣는다. 마침 3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태희가 같은 베개를 불렀다. 진심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듣는 태희의 목소리가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취자인 나도 함께 나이가 든 것 같다. 하루하루의 아침이 모여 3년이 되었나 보다. 태희 방송은 따뜻함이 있다. 태희 자체가 배려심도 많고 퀴즈를 풀 때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이 좋다. 오늘도 아침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아유 고마워라. 그러게요. 우리 같이 매일매일 들으셨으면 같이 세 살을 먹었네요. 그 세 살 먹는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앞으로의 몇 년도 더 고생하면서 더 기쁨으로 하루하루 메워가 보자고요. 아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땡 블로그에 주댐무 미셰르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태희 3주년 기념 희재 라이브 하는데 이 감성 도대체 무엇인가요? 3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침 먹으면서 듣다가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공유해요. 어디 공유한 거야?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귀가 호강합니다. 솔직히 저는 가수 테이프는 잘 모르는데 노래도 잘하시고 DJ도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완전히 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히 남이었어. 어쩌다 걸렸네 내가. 어쩌다 걸렸어.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 관심 카테고리 안에 살짝 걸려 있으면 어느 날 또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예, 상처일 수도 있는 거지. 아 표현 죄송합니다. 제 요새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 글은 야구 커뮤니티 MLB파크의 3M 야옹이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테이 라디오에서 이 아침에 라이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요? 덜덜덜덜. 라디오 스튜디오 음향 썩 좋지 않아 보이던데 T는 이렇게 잘 뽑아내다니 아침형 인간 다 됐나 봅니다 하셨는데 아니요 저도 준비한 거예요. 예, 3주년 이제 라이브 하겠다라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조금 나아진 겁니다. 이게 또 급하게 노래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걸걸하게 나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생한 보람 있네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네요. 지난주에 드렸던 3주년 라이브 선물 또 듣는다고? 아 요거는 예 다시 불렀던 거 다시 띄워드리는데 아 난 듣기 싫은데 난 듣기 싫어 부르면서 하는 건 좋아도 내가 부른 걸 다시 듣는 건 싫은데 귀 잠깐 막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는. 성시경의 희재랑 부활의 생각이 나를 제 목소리로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아,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예, 거기서 끝나는 느낌 나길래 바로 뛰어왔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태희가 3주년 파티 때 부른 라이브 생각이나 희재 듣고 오셨습니다. 네이땡 블로그에 천원 실험지기님이 올려주신 글이거든요. 제목,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알뜰폰 요금이 1260원 나왔다. 입니다. 너무 알뜰한 거 아니야? 내용,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4월 요금이 조금 더 많았다. 왜지? 아 맞다. 요즘 아침마다 라디오에 문자 보내고 있었지? 올해 1월 선택 약정이 끝날 시기가 되면서 통신비를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사실 그 전까지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핸드폰을 괜히 의미 없이 너무 많이 보고 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금제를 한번 확 낮춰보기로 했다. 결국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 솔직히 지금도 조금 불편하긴 하다. 와이파이를 더 신경 쓰게 되고 영상도 예전보다 덜 보게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또 나쁘지만은 않았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있었고 괜히 멍하게 앱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조금 덜해졌다. 근데 이번 달은 라디오 문자 때문에 요금이 조금 더 붙어있었다. 출근 준비하면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시간이 은근 좋다. 발라드 음악도 좋고 DJ들이랑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도 좋다. 가끔은 문자도 보내고 운이 좋으면 소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 요금이 조금 붙어있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같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아깝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는 느낌이다. 작은 돈이어도 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쓰였다면 그건 꽤 괜찮은 소비 같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통신비였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돈의 흐름을 보다 보니 내 생활 흐름도 같이 보이는 느낌이다. 오늘도 그렇게 소소한 소비 하나를 기록해본다. 그러고 보니까 닉네임이 괜히 천원 실험지기인 게 아닌 것 같네요. 검소하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면 하루하루 쌓이면 이게 엄청난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큰 덕목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절제. 예, 절제. 이게 안 돼. 감정도 절제가 안 되고 감성도 절제가 안 되고 슬픔, 기쁨 다 절제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막 터져나와요. 근데 이렇게 수련하시는 것 이게 또 성숙함의 하루하루 예 시간일 것 같습니다. 와 1260원 나와서 저는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랐는데 이거 많이 나왔다고 놀라시는 건 너무 충격이에요. 거기에 저희 굿모닝 FM과 함께하는 문자가 있었다니 행복하네요. 아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문자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90% 이상 다 읽어요. 매번 클릭해서 쫙 다 읽습니다.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자신합니다. 저는 어떤 DJ보다 예, 실시간으로 오는 여러분들 예, 메시지들 다 읽고 있다는 거.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제로 베이스 원의 탑5 들을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Last night made a list of my top five.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

0: 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태종의 장남이었던 세계 최고의 금쪽이 양녕대군의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역사학자 김지원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예, 오늘 김지원 데이예요.
1: 아,
0: 역사 일주 네. 끝나고 8시부터 재원 뮤직 아. 시즌2입니다.
1: 네.
0: 이제 대학원생 재원이는 없어요.
1: 아, 제가 대학원을 다녔었나요?
0: 아야.
1: 잊어버렸습니다.
0: 어. 네. 우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1: 아니에요. 저 지금 벌써부터 저는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저 지금 엉덩이가
0: 아 정말?
1: 아, 멈추질 않아요.
0: 아.
1: 네. 아, 이러다가 짝꿍댕이 되겠어요, 지금.
0: 아이고,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예. 잠시 후에 재원 뮤직 시즌 2 8시부터 쉐킷 쉐킷 할 수 있을지 네. 기쁘게 네, 한 시간 맞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어우, 재밌었어요. 어제 너무 재밌었고.
1: 네. 아.
0: 역시 또 아는 분 나오니까.
1: 그렇죠.
0: 이게 여러 드라마에서도 네. 또 나왔었잖아요.
1: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 정말 이거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0: 어.
1: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0: 어.
1: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0: 예.
1: 이 엄격할 때는 또 엄격하고 엄할 때는 또 엄하게.
0: 그렇지, 그렇지.
1: 아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0: 그렇지.
1: 요즘에 또 한창 문제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공교육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되잖아요. 엄할 때 엄하게 꾸짖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됩니다.
0: 그렇지.
1: 예, 이거 안 돼요.
0: 목표는 이제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1: 그럼요.
0: 예, 좀. 그 사람 자신이 이제 좀 성숙해져서
1: 그럼요.
0: 편안하게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른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
1: 지금 어른이 안 됐어요.
0: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사람 만지면.
1: 심지어 양녕은 죽을 때까지도 어른이 안 됩니다.
0: 아, 양녕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기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자, 양녕대군.
1: 네.
0: 어제 얼마나 금쪽이었는지 어디까지 했죠?
1: 일단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트러블.
0: 아, 그렇지.
1: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세 이후로 이제 전국 팔도의 기생분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었고.
0: 네.
1: 그 문제들을 당시 셋째 동생이었었던 이 충녕과
0: 세종대왕이죠. 네.
1: 그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는 이야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오늘서부터는 그냥 진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야, 조선시대 때 저런 일도 있었어.
0: 어야.
1: 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 천일 야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0: 오늘 편안하게
1: 쭉
0: 가겠습니다.
1: 들으시면 됩니다.
0: 아, 오늘 갑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그 유명한 어리 스캔들입니다.
0: 어리 스캔들.
1: 네.
0: 유명한데 저는 몰라요, 사실.
1: 어떻게 보면 이게 양녕대군의 파국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 한 나라의 세자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갔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어리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입니다.
0: 아니, 그 전에도 이제
1: 네.
0: 그 봉지련 씨 계셨고.
1: 봉지련, 소행 씨.
0: 소행 씨 있었고.
1: 칠점생 씨.
0: 칠점생 씨. 또 내놓으라는 분들이셨는데.
1: 네.
0: 아,

0: 그분들보다 더 강력한 네. 인물이 나오는군요.
1: 일단 이분에 대한 묘사를 실록에도 되어 있고요. 실록에 보면 본인이 기록한 양녕이 스스로 회고한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단 찐사랑입니다.
0: 아 진짜 사랑한 거죠?
1: 양녕과 이 어리는요 예. 찐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왜냐 이 어리와의 첫 만남을 회고하는 그 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했구나 아. 느껴져.
0: 아 그래.
1: 그런데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0: 왜
1: 사랑했다.
0: 어리가 누군데?
1: 전 중추부사 곽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전직 관료예요.
0: 예?
1: 지금으로 따지면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의 첩입니다. 첩이에요. 그러니까 유부녀예요. 아무리 첩이지만 유부녀예요. 근데 이 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색과 재예가 모두 뛰어나다. 너무 예쁜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모든 것에 능한 기예에 능한 사람. 소문을 들어요. 그럼 이미 이 앞선 사례들이 있잖아. 이분은 소문을 들으면 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0: 아하. 아 담정 또 넘네.
1: 어리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니다. 이분의 집으로. 이분의 집이라는 건 곽선 씨의 집이에요.
0: 충주부사의 집으로 갑니다.
1: 중추부사.
0: 아, 중추부사.
1: 중추부사의 집으로 갑니다.
0: 예.
1: 처음에 딱 갔는데 뭐라고 이거 진짜 기록이 본인이 회고한 거예요. 양녕이
0: 직접 적은 거예요.
1: 뭐라고 돼 있냐? 머리에는 분이 묻은 채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나왔지만 첫눈에 그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얼로 나왔는데 한눈에 반했다는 얘기예요.
0: 아이, 또 보는 그 생얼 아니에요. 풀매. 나왔는데 그 맨 얼굴 나왔겠어?
1: 끌려 나오거든요. 처음에 네. 나오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밑에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안 나와요.
0: 안 나왔나?
1: 아,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든 본인 유부녀인데. 안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간다이. 양녕이. 내가 들어간다이.
0: 간다이?
1: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런데 머리 풀어 헤치고 생얼로 나온 거예요. 아침에 아침. 그런데도 예뻤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말에 타라고 하는 거지. 말에 타라고. 야 타라고 합니다. 안 타요. 안 탑니다.
0: 말도 진짜 좋은 말 가져왔을 텐데.
1: 네. 안 타요.
0: 안 타.
1: 그다음에 밑에 친구들한테 시키거든요. 야 말 갖고 와 그럼. 어리가 타는 말 있을 거 아니야. 갖고 와. 근데 그 말 어리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1: 곽선 씨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거기에 있는 그 하인들 곽선 씨 하인들이에요. 아무리 세자지만 우물쭈물한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요. 자기가.
0: 오우야.
1: 세자입니다.
0: 예?
1: 세자가 말에서 내리고 여기 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와.
1: 어리가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안 그래도 타려고 했어요.
0: 아.
1: 라고 하면서 말에 같이 탑니다. 아, 어떡하겠습니까? 세자가 타라는데.
0: 그렇지.
1: 세자가 타라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 그 한양에 있는 집에서부터 궁궐로 오는 겁니다, 지금.
0: 예.
1: 궁궐로 오는데 한양 바닥에 소문이 깔려요.
0: 그렇지.
1: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0: 그렇지.
1: 이 행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의 첩을 세자가 말에 태운 다음에 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양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구경을 했는데 두 분이 말을 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0: 그렇지.
1: 어리 씨가 여기에서 약간 넘어갔나 봐. 넘어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광통교를 넘자마자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0: 아 잠깐만. 아 다 궁으로 가지도 않고
1: 오두막에 먼저 들려요.
0: 예.
1: 하룻밤을 세웁니다.
0: 아.
1: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같은 말을 타고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굉장히 엄하게 꾸짖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내요. 이 너무 심각한 일이니까 그 앞서서 기생이랑 놀았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쫓아내는데 어디로 쫓아내냐면 이미 지금 양녕은 당연히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장인어른 집으로 쫓아.

0: 예?
1: 양형을. 어. 장인어른 집에서 반성 좀 해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인어른의 입장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김한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장인어른은 양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위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면 사위가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신하되는 어떤 그 위치가 먼저겠습니까?
0: 아, 참 이게 괴롭다.
1: 어차피 왕이 되면 나의 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양령이 장인어른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리 보고 싶다고.
0: 아, 너무 괴로운데.
1: 장인어른이 또 그거를 못 견디고 데리고 와줘.
0: 들어줘요 또 얘기를.
1: 들어줍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0: 야, 에이, 참.
1: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거 비밀이었어요. 양령과 어리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게.
0: 와.
1: 이걸 누구한테 걸리냐면 여동생들한테 걸립니다.
0: 어.
1: 양령의 여동생들.
0: 공주들한테. 예.
1: 공주들이 이걸 보고 아버지한테 꼰지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공주들이.
0: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1: 아빠, 오빠가 또 그랬어.
0: 어.
1: 지금 난리 났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꾹꾹 참아놨었던 이야기를 가장 최측근이었었던 조말생에게 쓱 한번 흘리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역대 임금이 태자를 바꾸거나 패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을 거울 삼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세자의 행동이 이 지경이니 어찌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울었답니다.
0: 아유, 아유, 대목을 받은 대못을 받았어.
1: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뜻을
0: 아유.
1: 가장 최측근이었었던 신하한테 흘린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0: 다음 단계. 와.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눈물의 폐세자와 태켠의 논리입니다.
0: 그렇게 이제 세자 자리에서
1: 네
0: 물러나게 되는군요.
1: 자, 일단 그 최측근이 조말생한테 이걸 흘렸으니 조말생이 이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폐세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론화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울어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실록을 보고 있으면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폐세자 이야기가 나올 때 울어요. 계속 울거든요.
0: 그래.
1: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령 알았어. 이 친구 너무 사고 많이 쳤으니까 알았어. 근데 우리 양심상 나의 양심상 동생한테 물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
0: 어.
1: 라고 해서 누구한테 물려주자 그러냐면 양령의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자.
0: 아.
1: 아무리 내 자식이 진짜 밉지만 원래 따면 손주 또 엄청 사랑하잖아요. 우리 손주는 또 무슨 죄니? 손주한테 물려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태켠의 논리거든요. 태켠이 뭐냐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자 계승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이 그 적장자의 논리로만으로 왕세자를 결정하는 건 또 그게 무리가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누가 이 얘기 한마디 하니 밑에 있던 신하들이 다 같이 엎드려서 또 안 된다. 어진 사람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압니다.
0: 예.
1: 태종도 알고요. 신하들이 다 알아요. 이 어진 사람이 누군지. 바로 충령이죠.
0: 아...
1: 세종을 앞으로 세종이 될 사람을 세자로 앉히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 이야기를 계속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 봄직한 이야기예요. 뭐냐? 이 신하들이랑 태종이 뒤에서 이미 말을 맞췄었을 수도 있어요.
0: 아...
1: 내가 적장자 이야기를 건네면 너네들이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어진 사람 충령으로 올리는 걸 우리가 퍼포먼스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맞춰 놓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령이 왕세자가 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통곡하며 흐느끼다가 목이 메일 정도로 슬퍼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들 사랑이 그래도 남달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폐세자가 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광주로 떠나거든요. 경기도 광주로 양령이 떠나요. 그러면서

0: 한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널 때 뒤를 돌아봤대요.
1: 네.
0: 그러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그리고 그 지켜봤었던 사람이 태종한테 가요. 그리고 태종이 물어봐요. 그 신하한테. 마지막에 그 폐태자 그 표정이 어떻디? 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이런

0: 난 28에 늦게 난.
1: 늦게 난 귀한.
0: 당시 기준으로.
1: 그 앞에는 또 다
0: 죽었잖아.
1: 아프게 다 보냈고 네. 귀했지 귀했지. 마음을 이해갑니다만 그 마음이 또 지나쳐서 금쪽이가 됐네요. 깜짝 퀴즈 내주시죠.
0: 네, 태종은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비행을 일삼자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고요.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대신들은 적장자 계습 원칙이 아닌 이것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택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예.
0: 1번 택현, 2번 택견, 3번 백현.
1: 아, 원래 택택택 가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째는 안 나오는 거.
0: 아, 택이. 택자로 시작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1: 예.
0: 아,
1: 옥태견이 있었다고.
0: 아, 차라리 그 택. 아, 옥태견으로.
1: 옥태견 괜찮은데?
0: 아, 옥태견으로 갔으면은 35점 정도 제가 드릴 것 같은데.
1: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0: 네.
1: 옥태견 씨가 함께한
0: 아하.
1: 백지영 내기의 캔디.
0: 아, 명곡이에요.
1: 예, 듣고 올게요.

0: 내기의 캔디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예, 백재영 피처링 옥태견이었습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현명한 사람을 택한다. 아, 마법 천자문만 외우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1번 택현입니다.
0: 택현 맞추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대군의 역사. 하하. 이제 이틀간 쫙 만나본 우리 금쪽이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마지막 키워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남자입니다.
0: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다.
1: 마지막까지 끝내주지 않습니까?
0: 와, 단종을 인생. 몰아내는데 가담했어요 그러면?
1: 네. 인생 진짜 끝내주는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예. 일단 그 광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는데 이때 어리랑 같이 갑니다.
0: 아, 진짜로?
1: 어리랑 같이 가고요.
0: 진짜 아니, 사랑이네.
1: 태종이 너무, 일단 태종도 양녕을 너무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러면 조용히 살아.
0: 그래.
1: 라고 하면서 온갖 또 금은보화를 다 싸질머 지고 가게끔 해줘요.
0: 아 그럼 더 편하네.
1: 그렇게 해서 저택 짓고 삽니다. 아... 근데 양녕은 그대로 살지 않아요.
0: 예.
1: 일단 어리가 옆에 있는데 어리를 두고 또 다양한 여성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근데 어리라고 하는 이 분이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0: 어머.
1: 근데 그때 그날 죽었어요. 사랑하던 여인이. 근데 옆에서 그 검은 고 키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0: 하...
1: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사로이 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사사로이 정치 세력과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그 추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마다 상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0: 예.
1: 양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라.
0: 예.
1: 그런데 세종은 고륙 지친이니 차마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걸 또 형님을 카바를 쳐줘요.
0: 하하.
1: 그걸 또 다 보듬어줍니다. 그거를 양녕은 알아요.
0: 예.
1: 동생이 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둘 거다라는 걸 압니다.
0: 아.
1: 그래서 약간 그 경계선에서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대표적으로 사고를 치는 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에 종친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종친은 그 왕실의 큰 어른들이잖아요.
0: 예.
1: 큰 어른들이 많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어른이 양녕이에요. 양녕요 69세까지 삽니다.
0: 와, 또 스트레스 없이 사니까.
1: 그럼요.
0: 왕들은 천수, 그렇게 일찍 죽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 천수를 누립니다.
0: 하하.
1: 형보다 아니, 동생보다 오래 살고
0: 예.
1: 그 조카들보다 오래 살아요.
0: 참 신기해. 네. 아, 인간사 참 알 수 없습니다.
1: 근데 이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0: 예.
1: 종친의 가장 큰 어르신이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수양을 지지한다.
0: 하하. 예술이다.
1: 그렇게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세조 입장에서 이 양녕 얼마나 고마워요. 궁궐에서 세조가 파티를 할 때마다 또 그 큰아버지잖아요.
0: 예.
1: 큰아버지를 모셔옵니다.
0: 아 참.
1: 파티 때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그렇게 많아요. 세조가 파티를 열었는데 양녕이 함께했다라는 기사가 에이. 계속 나옵니다.
0: 아하.
1: 그렇게 69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죽게 됩니다.
0: 예, 뭐 잘 가세요. 이틀 동안
1: 예, 예, 예.
0: 세계 최고의 금쪽이 인정, 예. 인정이죠. 예, 양녕대군의 역사 예. 함께했습니다. 아유 참. 자 이쯤에서 감사분들 만나고 또 인사 드려야죠.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 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게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양양대군 만나봤는데 속 시원하게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본인은 스트레스 없이 만수를 천수를 누린 양양대군의 역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3: 69세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던
2: 대단하다.
3: 어느 한 노인네 이야기였습니다.
2: 완벽하다.
3: 예.
2: 성인이 되지 않은 채 끝난 어떻게 보면 피터팬이네.
3: 네.
2: 예. 자, 잠시 후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이제 말끔히 씻어내게끔 치유를 해주러.
3: 위통 까고 해도 됩니까?
2: 아니요, 그거 스트레스.
3: 안 돼요?
2: 그거 스트레스예요.
3: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2: 우리 눈이 스트레스예요.
3: 예.
2: 재원 뮤직 그렇게도 요구하셔가지고 문 PD가 눈물을 머금고 시즌 2의 시간을 빼냈습니다.
3: 네.
2: 자, 바로 이어집니다. 신나는 노래라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강아지들은 친구와 놀 때 자기가 더 힘이 세고 빨라도 일부러 잘 젖은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주고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넘어져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목적이고, 둘째, 내가 가끔 져줘야 상대가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도 결국은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데 강아지들도 서로 져줄 줄 아는데 갈수록 요즘 어떤가요? 승리, 성공 다 좋지만 너무들 이기려고만 하지 않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7: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엄마!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는요.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추천곡 다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대되시죠? 예, 아직도 안 가고 있네요. 역사학자 김지한 쌤과 재현 뮤직 2탄 하자 하자 만나볼 겁니다. 작년 11월에 재현 뮤직을 이제 했는데 그때 받았던 상처 아직까지 예, 고스란히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얘기만 주야장천 우울한 얘기만 한창 아침에 뿌리고 가셔가지고 반응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그날의 과오 오늘 제대로 만회한다고 지금 의자 빼버렸어요. 서서 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2부에서 함께한 재현쌤 안 가고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대학원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뭐 인생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해보면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재현 뮤직 2탄 시작해볼게요.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해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역사학자 김재원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재원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이아흐로 6개월 전이었죠.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어렵게 저희에게 꺼내서 저희와 굉장히 어려워진 사이가 됐습니다.
3: 아, 근데 저이 재원 뮤직, 이게 뭐 땡땡 뮤직, 예. 이 오프닝 노래가 이렇게 신났었나요?
2: 신났어요.
3: 야, 근데 제가 그때 그런
2: 아 그래서 예, 예. 아,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 진짜 축축 쳐졌던 그 상처가 아직도 있죠?
3: 네.
2: 지금 오세요. 만회하려고 이분이 다시 왔습니다. 어렵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역사학자 김재원 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2: 재원 뮤직 2탄 한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3: 아하.
2: 봐요, 반응이 어떤지.
3: 예예.
2: 9629번님.
3: 네.
2: 어, 재원 뮤직 진짜 다시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크크크크크라고. 조영희님은 재원 쌤, 재원 뮤직 2탄, 1탄을 잊게 좀 해주세요. 아하. 유유 하시면서.
3: 예예.
2: 이야,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3: 네네네네.
2: 이 정도 파급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못했죠.
3: 아, 당연하죠.
2: 네.
3: 어, 저한테는 약간 다들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2: 그렇지, 그렇지.
3: 어, 이게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과를 드리겠네요.
2: 예.
3: 예,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오늘,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2: 에휴.
3: 다 일어나셔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2: 저희가 사실은 그 스페셜 게스트들, 뮤지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시간 부탁드리거든요.
3: 네네.
2: 그러다가 우리 패밀리들,
3: 네.
2: 재원쌤을 뭐 이렇게 필두로 해가지고,
3: 네.
2: 이제 쫙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니까,
3: 예.
2: 그래서 안 거야.
3: 어, 뭐죠?
2: 재원 뮤직이 진짜 어두웠다는 거. 아,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서 좀 그런가 했는데.
3: 네.
2: 이제 이거 뭐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3: 예, 예,
2: 비교군을
3: 예, 예, 예.
2: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3: 네.
2: 이제 찌라 뮤직을 할 때.
3: 아하.
2: 와, 이렇게 행복하구나.
3: 아, 아, 아.
2: 이렇게 가족이었음에도 알지 못했던 그 사정들을
3: 어허.
2: 들어보니까
3: 어허.
2: 이게 너무 재밌구나. 그런 느껴지니까 우리 재원이 뭐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3: 오늘 스토리 따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는 걸로만.
2: 아니, 신나는 노래만
3: 예,
2: 틀
3: 예,
2: 거면은
3: 예.
2: 그냥 음악만 주시고 가셔도 되잖아요.
3: 아니, 안 되죠.
2: 그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3: 아, 예. 아, 이야기 재밌어야 돼요?
2: 어, 이야기 재밌어요.
3: 그럼 살짝 MSG 넣어도 될까요?
2: 아, 그건 안 되죠.
3: 아, 그건 안 돼요?
2: 네, 진실을 기반으로.
3: 아, 예, 예, 예.
2: 네, 팩트를 기반으로. 자, 오늘 뭐 파이팅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3: 예, 예.
2: 예, 아까 그 양양대군 얘기할 때부터 이 생각만 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어, 뭐 앞서서 뭔 이야기가 있었나요?
2: 어,
3: 다 잊었습니다.
2: 잊은 것 같네.
3: 네, 잊었습니다.
2: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네. 김재원.
3: 네.
2: 또 래퍼 출신.
3: 네.
2: 예. 쩌니 카르페.
3: 네.
2: 예, 출신으로 뮤지션으로 모십니다. 재원 뮤직 시즌 2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각오가 보통이 아니죠?
3: 아, 그럼요.
2: 네.
3: 네.
2: 어떤 주제로
3: 네.
2: 이야기를 꾸며가 볼까요?
3: 아, 뭐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2: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3: 다양하겠지만 예. 오늘만큼은 뭐 제가 오늘 주인공이니까요.
2: 그럼요.
3: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2: 주제 좋다. 주제 좋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80년대생인데.
3: 그렇죠.
2: 이게 70년대 후반.
3: 네.
2: 80년대 뭐 중후반까지는
3: 네.
2: 그 계절마다 히트곡이 모두가 공통이에요.
3: 네. 전형적인 저희가 M세대 아니겠습니까?
2: 네, 공통이야.
3: 네,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2: X세대부터 M세대까지.
3: 네.
2: 딱 이 공통의 음악들을 듣고
3: 네.
2: 자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디깅하니까.
3: 네네네.
2: 지금 팬의 입장에서 각자 네. 노래들을 찾고 듣고.
3: 아,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2: 세대는 공동체예요.
3: 파편화돼 있어.
2: 듣기 싫어도 들려.
3: 지금. 취향이 너무 파편화돼 있습니다. 파편화. 지금 여러분 안방에서 우리 다 같이 네. 음악 방송 엄마, 아빠, 할머니, 손주가 손잡고 음악 방송 보던 그 시절.
2: 어.
3: 다 같이 엉덩이를 흔들던
2: 어.
3: 그 시절의 노래들
2: 그래.
3: 들어봐야 되죠. 예.
2: 지금 뭐 우리 청소년기를
3: 네.
2: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엄마나 아빠가 같이 듣고 있다면
3: 네네네.
2: 이 음악 나올 때 엄마 아빠 표정 한번 봐주세요.
3: 예. 아이보와 변하나? 르세라핌에 지치신 분들
2: 어.
3: 앉으세요 이제. 네, 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2: 요새 친구들도 신나긴 해.
3: 아, 그렇지.
2: 신나긴 해.
3: 그렇죠.
2: 근데 어떻게 표정 변하나 같이 보시면서 온 가족이 그럼 들려보겠습니다.
3: 네.
2: 첫 번째 노래 바로 가봅니다.
3: 시작부터

0: 야, 좋다. 좋다. 예,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기는 해준 노래 첫 번째 곡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곡 유피의 바다입니다. 아, 나 지금 울고 있는 거 보이세요?
0: 와, 눈물 나네.
1: 눈물 나요. 눈물 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세대한테 말이 필요 없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뿌요뿌요로 할까? 아, 바다로 할까?
0: 그래.
1: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0: 근데 여름이니까.
1: 여름이니까 요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긴 요게요. 97년 여름이거든요.
0: 예.
1: 97년 여름이 IMF 직전 여름.
0: 아.
1: 마지막 황금기를 상징하는 노래. 대한민국이 가장 황금기를 누릴 때 그 여름.
0: 아.
1: 요 노래가 마무리를 지어줬다.
0: 아.
1: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0: 그렇지, 그렇지.
1: 붕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보십니까?
0: 이때 기억나시나요? 네. 이때 이제 우리는 아주 어린이,
1: 네.
0: 혹은 청소년 때인데, 네. 부모님들이 여름방학에
1: 네네네.
0: 가자
1: 아하.
0: 하면서 바닷가로 갑니다.
1: 무조건 갔죠.
0: 예, 그 털털털 거리는 차를
1: 그렇죠.
0: 타고,
1: 네.
0: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그 차를 타고
1: 9시간 갔어요. 10시간 걸리면 10시간 가는데,
0: 예.
1: 10시간 가는데 기뻐. 10시간 가는데도 좋아.
0: 바다까지 거리는 100km예요.
1: KTX 그런 거 없어요.
0: 근데 시간은 5시간 이상 걸려.
1: 네.
0: 그 중간에 도로에 서가지고 라면 끓여.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취식이 가능해가지고.
1: 그때는 고속도로 옆이 휴게소가 필요 없이 다 화장실이에요.
0: 다 화장실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인데.
1: 그럼요.
0: 또 낭만의 시대. 그걸 왜 화장실 얘기를 해요?
1: 아, 예,
0: 전 취식
1: 예.
0: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 예, 예, 예, 예.
0: 아이, 참, 그거 참.
1: 아, 싸다가 먹고 하는 거죠.
0: 급한 예. 사람들은 그랬고.
1: 그럼요.
0: 그래서 노지에서 그렇게 취직을 많이 했어.
1: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금기인지를 확인하려면 너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 노래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0: 예.
1: 저 지금도 보면서 놀랍니다. 아, 저렇게 개성 있게 생겨도 가수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던 그 시절. 다 지금 다 그 얼굴 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만 가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때는 노래 잘하고 개성 있으면 가수할 수 있었습니다.
0: 맞아요.
1: 노래만 좋으면 돼요.
0: 유피의 이 보컬은
1: 네.
0: 지금 트렌드에 맞는 보컬이에요.
1: 네,
0: 지금 다시 이 보컬로 돌아오거든요. 자, 유피의 바다.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재원뮤직 시즌2. 저희 시작은 좋습니다.
1: 네.
0: 계속 듣겠습니다.

0: 저는 실제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저 신인 때가 생각이 나네요.
1: 네네.
0: 아, 이 형 누나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만났던 그 순간. 요즘에 다시 또
1: 네.
0: 예, 리메이크가 돼서 문세윤 씨랑 이제 한혜 씨랑
1: 네네네.
0: 예, 추.
1: 아,
0: 세 명이 모여서 또 해서 다시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죠?
2: 원곡 못 따라갑니다. 거북이 비행기입니다.
0: 왜 못 따라간대요? 이제 시작했는데.
2: 안 돼 안 돼. 그래도 못 따라가요.
0: 원곡의 매력이 있지.
2: 예, 이게 2006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2006년에 나왔는데 이때가 제가 일병 때 군생활할 때. 군생활할 때인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초소 근무를 하러 나가면
0: 나가요.
2: 보통 이제 라디오를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안 돼, 안 돼, 안 돼. 네,
2: 군법 위반이에요.
0: 예, 예.
2: 하지만 가끔 틀잖아요.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오고 저도 모르게 위에 상병 형님이 있었는데 궁뎅이를 흔들면서 춤을 췄어요.
0: 아.
2: 엄청 혼났죠.
0: 아.
2: 그럴 때 혼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제대해서 나가면 무조건 비행기 탈 때 이 노래 무조건 들어요.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2008년에 제대를 하자마자 제주도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0: 그리고 이 노래를 딱 듣는데 그 해방감.
1: 너무 아, 진짜 청량하다.
0: 울면서 들었어요 이 노래.
1: 마음껏 듣지 못했던 이 네. 노래를 제대로 즐길
0: 제대로 즐길 수 있다.
1: 아, 제대로 즐기는 거. 요즘도 특히 뭐 제주 여행 이런 데 갈 때 네. 네. 많이들 플레이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운 목소리이기도 하고 네, 네, 네. 들으면 또 신나는 목소리이기도 한 80년대 생일에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두 번째 노래 거북이의 비행기 같이 타고 가요.

0: 신나네요.
1: 아 너무
0: 예,
1: 좋죠.
0: 신납니다. 예, 굿모닝 FM입니다. 우리 김재원 쌤과 함께 재원 뮤직 시즌 2입니다.
1: 네.
0: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는 밝았네요.
1: 지금도 밝습니다.
0: 아 지금도 밝은데
1: 예, 예, 예,
0: 대학원
1: 예.
0: 때 어두운 게 아직도 저희에게는 예, 상처로 남아서.
1: 아, 그렇구나.
0: 아니
1: 그렇구나.
0: 저희는 그런 대학원 생활 안 보냈는데
1: 네네네.
0: 왜 우리한테 이런 어둠을 어둠의 씨앗을 심어주고 가셨어요.
1: 아니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인생을 또 서로 이해해보는 또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
0: 너무 진짜.
1: 아, 예, 예, 예.
0: 봐선 안 되는 영화 같은 거
1: 예,
0: 느낌이잖아요.
1: 예, 봐선 안 되는 영화라니요.
0: 뭐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
1: 뭐 기리고 같은 거요.
0: 아, 아 기리고는 괜찮아.
1: 예예예. 예, 예,
0: 이거는 예.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봐서 상처되는 영화들이
1: 예, 예, 예.
0: 있어요.
1: 하하.
0: 어쨌든 조금씩 쉽게 내려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기고 계시죠?
1: 네.
0: 자 여름 휴가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1: 예 뭐? 여름에 아니 이미 30도 넘었어요.
0: 아 이미 넘었어요.
1: 여름입니다.
0: 예 네. 여름 휴가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계획 있으세요?
1: 아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미 뭐 표도 다 끊어놨고요.
0: 오야.
1: 네네네.
0: 외국으로 가요?
1: 아예 뭐 또 그런 얘기 또 뭐 여쭤보십니까?
0: 아유 또 역사는
1: 국내
0: 세계 역사도 필요하니까.
1: 국내외를 가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이제 하루와 뭐 이렇게 며칠 정도로 놀러 갑니다. 예예예예예. 예.
0: 아, 이 거들먹 왜 이렇게 보기 싫지?
1: 아니야. 오늘 뭐 이렇게 좀 이제 1년 한 번 정도.
0: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예.
1: 발리.
0: 아 좋다.
1: 예.
0: 저 아직 못 가봤어요. 발리.
1: 네.
0: 좋다면서요.
1: 뭐 그렇게 뭐 문제되는 동네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0: 그럼요.
1: 예, 예, 예. 예.
0: 잘 즐기고 오시면 되죠.
1: 네.
0: 예, 힐링하고 오시고.
1: 예.
0: 여름 계획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다음 노래 이어가 볼까요? 나 지금 개다리 쳐요.
1: 아 돌아버린다 이거. 아.
0: 자 어떤 노래죠?
1: DJ DOC의 여름 이야기입니다.
0: 예.
1: 아 진짜 반주만 들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그 빵실빵실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0: 예. 전주라고 하죠.
1: 아 저 아 뭐라는 거죠?
0: 전주. 반주라고
1: 하죠. 반주라 그랬나?
0: 예, 예.
1: 아 노래방이 반주죠.
0: 예. 예 노래하실 거 아니잖아요.
1: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0: 아 좋은 노래예요.
1: 예. 여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수련회 때인데 이거 진짜 아직도 강렬한 기억으로 나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형님들 초등학교 5학년 형님들이었어요.
0: 예.
1: 5학년 형님들 중에 조금 노는 형님.
0: 아 무섭지.
1: 무서워.
0: 5, 6학년 제일 무서워.
1: 예, 5, 6학년 형님들 그때 등치도 크거든요. 그때 그렇지. 초등학교 3학년이 느끼기에는
0: 그렇지.
1: 그 형님들이 이 저기 구석에서 몰래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분박스 같은 거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0: 아 성숙하네 또.
1: 갔어요.

0: 원래 그 무서운 형님들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갔습니다.
1: 갔어.
0: 들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팍 하면서 막 여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이.
1: 와.
0: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보기에는 5학년 형님들 아주 큰 형님들이죠.
1: 그렇지, 어른이지 거의. 한 살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0: 그래서 이 노래가 제 머릿속에는 세련된 노래로 각인돼 있어요. 왜냐면 그 형님들이 듣던 노래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당대 어떤 시대에서 굉장히 세련된 여름음악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에게는 그래서 이 노래는 명곡 반열에 올라가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가사를 되짚어보면 어휴 굉장히 센스 있는 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여름에 휴가지에서 헌팅한 이야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당시에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 대중가요로 만들었다. 아 이건 굉장한 도전이다 라는 생각 하게 만들어주는 노래.
1: 이렇게 조금 뭐랄까 과감한 매력을 뽐내는 과감한 가사들은 네. 당시 이제 뮤지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GD같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엄청 매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인 사람들이 그렇죠. 쓸 수 있는 가사예요. 그래야 네. 받아들여.
0: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조금 특이했었던 게 이게 가사는 이제 그런데 나중에 들었을 때 제가 들었었던 원곡이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1: 어떻게 달라요?
0: 왜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짝퉁 그 테이프를 팔았잖아요.
1: 그렇죠.
0: BPM이 좀 빨라요.
1: 아
0: 친구들 나를 놀려준다고 이거 아니야? 친구들 나를 놀려준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아~
0: 저는 그게 원곡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나중에 들었는데 어? BPM이 이렇게 느렸나?
1: 아~
0: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던 노래입니다.
1: 그 가품들의 예. 또 디깅을 해서 네. 길거리 DJ들이 네. 담아요.
0: 네.
1: 많이 담으려고.
0: 많이 담으려고.
1: 예. 뭐 점 2배. 네. 이렇게 좀 돌렸네.
0: 보니까. 네.
1: 아유. 추억입니다.
0: 네.
1: 추억이. 지금은 불법. 네. 사지도 팔지도.
0: 요즘에 아유 그래도
1: 하면 안 되죠. 할 필요도 없어요.
0: 네.
1: DJ DOC의 여름 이야기. 아 그때 여름 생각나네. 함께 듣겠습니다.

0: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외웠던 노래.
1: 그렇죠.
0: 이 노래랑 오징어 외길.
1: 아, 아! 그 이글 파, 이글 파이브.
0: 예, 필사적으로 외웠어.
1: 이글 파이브.
0: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오징어는 으쌰 으쌰랑한다. 이 노래 아닙니까?
0: 지금 믹스 퀴즈 되고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지금 나오는 거죠.
1: 아, 죄송합니다. 예, 예.
0: 어떤 노래죠?
1: 신화의 으쌰 으쌰입니다.
0: 아, 명곡이에요?
1: 명곡이에요 이 노래. 이 노래 명곡입니다. 아, 아마 예, 테디도 이 노래를 이제 춤을 아마 외우셨을 것 같은데.
0: 춤이요?
1: 아, 춤을 안 외우셨나요?
0: 아, 노래만 외웠어요.
1: 아, 노래만 외우셨나요? 예, 예. 저는 춤을 외웠어요.
0: 아, 진짜로?
1: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장기자랑 시간. 수련회 추억이 많죠.
0: 예.
1: 요즘에는 안 가는데 이때는 수련회 참 많이 갔거든요. 야. 수련회 때 이 친구들이 자 우리 반 대표 누가 할 거야? 제가 오락부장을 총 12년을 담당했어요.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은 한 번도 못했지만
0: 대단하다. 대단해.
1: 오락부장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0: 아, 대단해. 이거 어려운데.
1: 재원아 팀 한번 짜줘라. 오케이. 그러면 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춤춰봐. 딱 했는데 아, 한 서너 명이 야 으쌰으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가자. 오케이. 그래서 한 시간 반 만에 외웁니다. 그때는 또 머리 핑핑 돌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0: 잘 외우지.
1: 으쌰으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안 외워진다 라고 하면 또 개별적으로
0: 그렇지.
1: 아, 로봇 총 중간에 다 쳐주고 아, 이러면 되거든요.
0: 각기
1: 요거를 네, 요거를 딱 짜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저희 집 반이 네. 1등 때렸어요.
0: 아 리더가 좋았네.
1: 아 리더가 좋았죠.
0: 예, 요거 구성 잘해야 되거든.
1: 예, 요때 이제 저는 항상 보통 보면은 저는 보컬 라인을 제가 맡거든요. 아. 제가 이제 신혜성 씨
0: 지금 나오네.
1: 역시 이런 파트 또 맡아줘야 되거든. 제가 또 요 파트를 맡아가지고 또 이제 하는.
0: 아,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저랑 거의 다를 바가 없네.
1: 아 그럼요.
0: 저도 보컬 라인이.

0: 아 보컬 라인이셨으니까
1: 당연히 보컬 라인이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메인 보컬로 센터 있으면 댄스 대충 쳐도 돼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난 춤을 안 해요. 네.
0: 대신에 이제
1: 노래만 잘하면 돼.
0: 흥얼음을 대줘야 돼.
1: 아 그렇지. 따 이거
0: 돼요? 아 그러면 아 이거 해줘야 돼.
1: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0: 초등학교 5학년 때 됐습니다.
1: 아 오케이. 그때 수련회 또 화려했던 네. 예 경력이 있는 우리 재현 쌤의 여름이 담겨 있습니다. 신화 네. 으쌰으쌰 지금이 나오는 이 부분이 댄스 타임이잖아.
0: 그렇죠. 쿵쿵짝 쿵쿵짝 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예.
1: 진짜 아저씨 같다 지금. 쿵쿵짝이래 와. 계속 신화 으쌰으쌰 듣겠습니다.

0: 아 진짜 신나기는 하네요 진짜. 아 재훈민재 시즌 2 만족합니다.
1: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0: 아 이렇게 가요?
1: 끝까지 갑니다.
0: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 예, 예. 에너지 팍팍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굿모닝 팬테입니다.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역사책 김지현 쌤 관련 문제거든요.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김재원이와 함께하는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주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예.
1: 저 김재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장기자랑 시간에 신화의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춰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0: 야.
1: 1998년에 발매된 신화의 대표적인 여름 댄스곡인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으쌰으쌰, 2번 촐랑촐랑, 3번 깝죽깝죽.
0: 아... 3번 같은데.
1: 하하.
0: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아, 짬밥이 느껴지네요.
0: 아,
1: 아 못 따라가네.
0: 아.
1: 못 따라가. 언니 못 따라가. 아, 이래 이 아 이거 너무 약하다.
0: 누가 했는데? 누가?
1: 아, 그러니까.
0: 아, 수민 작가가 막내 작가가 한 건데.
1: 짬밥을
0: 왜요? 뭘 해야 돼? 그러면 여진 작가 바로 지금 가죠.
1: 예. 자, 자 바로.
0: 바로 가세요.
1: 바로 들어가세요.
0: 이샤.
1: 자, 2번. 이샤, 2번.
0: 2번 뭐라고?
1: 하하.
0: 영차, 영차?
1: 아.
0: 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1: 영차, 영차. 뭐 이렇게 아. 얘기 들어갔어요, 이제.
0: 지금 보이는데 앞에서 또 AI를 이용할 수 없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치부를 또 드러낼 수 없다.
0: 아, 치부를 드러낼 수 없어. 조력자를 드러낼 수 없어서.
1: 네, 네, 네, 네.
0: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네요.
1: 네.
0: 이렇게 한 30초 지났는데 생각 못하는 거 보면
1: 네.
0: 진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1: 본인이 냈던 건 아니다.
0: 아니다. 본인은 이제 AI가 내준 거 판단만 했다. 디깅만 했다 이렇게 생각.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발표할게요.

0: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테입니다. 재현 뮤직 시즌 2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초등학교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김재현이가 1등을 했었던 신화의 노래 정답은 바로 1번 으쌰으쌰입니다.
0: 네, 정답 맞추신 다섯 분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1: 같아요. 그래요? 좀 뺄까요?
0: 아니 역사 일주할 때 이럴 정도 아니잖아요.
1: 아니 주말 아침인데 네. 파이팅 있게 가야죠. 아, 파이팅 있게 가야 됩니다. 그럼 다들 일어나세요.
0: 그 아는 분이 그렇게
1: 아 그때 옛날 거 잊어주세요.
0: 아, 알겠어요. 지금 잊고, 잊어지고 있어. 잊어지고 있어. 예. 당첨자 다섯 분께 바나나 우유 보내드립니다. 달달한 아침 되십시오.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재현 뮤직 시즌 2 신납니다.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만나보면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오락부장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끼가 예. 넘쳤어요.
1: 예.
0: 본인을 볼 때는
1: 네.
0: 이게 어쨌든 위에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1: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1: 답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0: 어머니 아버지랑 네네네네. 노래방에 가본 적 있어요?
1: 그럼요. 얌전하세요.
0: 그러면 저 무도회장 가본 적 있어요?
1: 무도회장은 안 가봤는데요. 엄마 아빠랑 무도회장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저는 가봤습니다.
1: 이야.
0: 제 어린 기억에
1: 어허.
0: 부모님이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족 모임을 크게 가졌는데 모두가 같이 무도회장을 갔어요. 근데 어린이들 다 데려갔어.
1: 어허.
0: 근데 난 봤잖아.
1: 어떻게 노는지.
0: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1: 어허.
0: 사교 댄스 추시다가 그래서 또 작은 엄마랑 사교 댄스를 추고 에. 우리 엄마는 또 작은 아버지랑 추시고
1: 아하.
0: 이 불편함을 어린이 눈으로 봤는데
1: 어허.
0: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0: 생각나죠. 생각나죠. 이게 있다니까.
1: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0: 예.
1: 저희 아버지가 그 대학 다니실 때 그 원래 이때는 아버지가 대학 생활하실 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금.
0: 예, 예.
1: 밤에 못 나가 노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내 딱 한 곳만 통금이 그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0: 그런 데가 있어요?
1: 이태원.
0: 이태원. 미군들이 있으니까.
1: 아버지가 매일 같이 갔대요.
0: 이태원을.
1: 이태원 클럽을.
0: 거의 양양대군이었네.
1: 네, 그래서 코스가 종로에서 예, 예. 종로에서 1차를 하고
0: 예.
1: 종로에서 1차를 그 무교동이거든요. 무교동에서 1차를 하고 걸어서 남산을 올라간대요. 남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은
0: 그럼 이태원이 나오지?
1: 이태원이 나오잖아요. 이태원에 딱 들어가 클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까지 못 나온답니다. 그럼 거기서 5시간 동안 미군들이랑
0: 아버님 DNA를 받았네.
1: 미군들이랑 70년대.
0: 그랬네.
1: 미군들이랑 놀다가 새벽 5시에 나와서 다시 무교동으로 가야 돼요.
0: 그랬네.
1: 왜냐면 거기 북어국집이 있거든. 때리고 집으로 가셨다는.
0: 그래.
1: 이거를 매일 했답니다.
0: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이 또 가족들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1: 그럼요.
0: 부모님 앞에서의 모습이 학교에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 네.
0: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1: 네.
0: 아이들도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보는 부모님이 다가 아니에요.
1: 네.
0: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부모님이 있어요.
1: 이한이 지금 제가 이하나라고 부르잖아요.
0: 네.
1: 응? 이라고 안 돌아봐요.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웃기려고.
0: 야.
1: 근데 물어봤어. 너 왜 그래?
0: 너무 귀엽다.
1: 했더니,
0: 너무 귀여워.
1: 사람들이 웃는 게 좋대요.
0: 너무 귀엽다.
1: 나의 이걸로 웃는 게 좋대요.
0: 그래.
1: 네.
0: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어요.
1: 그럼요.
0: 모두는 다 물려받은 끼와
1: 네.
0: 이게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자, 이끼 넘치는
1: 네.
0: 재원 쌤과 재밌습니다.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80년대생들 뿐만이 아니라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리메이크를 많이 했네 보니까.
1: 아하.
0: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은 PD도 그렇고 수민 작가도 그렇고
1: 명곡이라는 말이죠.
0: SM 뮤지션들 엄청 얘기 많이 하네.
1: 예.
0: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이 없고
1: 예.
0: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예.
1: 아니, 기본적으로 90년대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은 여름 노래다 그러면 파도 소리가 들려야
0: 돼.
1: 유피 바다 아까 하면서 파도 소리 들리. 여기도 뭐 산에서 파도 소리 들리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예예예. 예, 예.
0: 어떤 노래예요?
1: 유엔의 파도입니다.
2: 명곡이죠.
1: 예, 사실 별 스토리 없어요. 이 노래를 안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 노래 여름 노래 하는데 이 노래가 빠진다고 말이 안 된다.
0: 그렇지.
1: 라는 생각에서 일단 갖고 왔는데
0: 지금 팔을 흐느적거리면서
1: 네.
0: 웨이브 치면서 옆으로 걸어야 되거든요.
1: 요게 이제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였는데 요 노래 여름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방에서 이 노래 무조건 1번으로 부릅니다.
0: 예.
1: 1번으로 무조건 선곡하면서 들어가.
0: 아.
1: 무조건 이제 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때는 이제 금땡 노래방. 그 다음에 당시 노래방의 이름들이 좀 약간 그 조금 유치한 게 많았어요. 꿈의 궁전이라든지.
0: 어우.
1: 데몰리션.
0: 저 울산에는 네. 공룡 코딱지.
1: 아, 공룡?
0: 공룡 코딱지 얼마나 크겠어요. 아. 네, 거기 공간이 컸어요. 네. 공룡 코딱지 알죠? 네.
1: 공룡 코딱지.
0: 저 울산 또 출신이니까 수민 작가가.
1: 아, 마산에서는 제일 유명하게 데몰리션이랑
0: 데몰리션.
1: 아, 꿈의 공전.
0: 데몰리션은 그 업주가 네네. 돈을 많이 쓴 인테리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거기는 에얼리언을
1: 에얼리언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0: 네, 공룡 코딱지는 네. 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1: 아, 그때 그 노래방 들어가면 그 노래방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방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0: 예.
1: 침냄새랑
0: 그치, 아밀라제 향이 있죠.
1: 아밀라제 향이 진하게 드러나는데 그때는 또 실내 흡연이 됐던 때였기
0: 그렇지,
1: 때문에
0: 그렇지.
1: 담배 냄새가 아주 찜하게 올라오면서 침냄새가 섞이면서 그 다음에 땀냄새 그거 맡으면서 들어가자마자 에어컨도 없어요 이때. 네. 무슨 에어컨입니까 노래방에. 유엔의
0: 예, 예.
1: 파도 딱 때리면 그냥
0: 상쾌해지지. 바로
1: 상쾌합니다.
0: 바로 상쾌.
1: 아, 스페어민트를 씹는 것 마냥 아주 상쾌해지.
0: 아, 진짜 맞아.
1: 예.
0: 아. 그 노래방의 추억도 있네요.
1: 그럼요.
0: UN의 파도 여러분들 신나시죠? 계속 듣겠습니다.

0: This is the beginning.
1: 아, 이제 좀 큰다. 이때부터 좀 커요. 이게 뭐냐면 자연에서 예. 해수욕장 뛰어다니고 노을 부르는 노래는 퓨어하잖아. 퓨어. 그쵸. 온 가족 함께잖아. 이제 이렇게 테크노 들어갈 때부터
2: 예.
1: 성인의 시간 청소년은 빠져
2: 그렇죠.
1: 성인의 시간으로 갑니다.
2: 이거는 당시 당대 이 시절 90년대 후반 나이트에서 이 노래 안 나오면 나이트가 아닙니다.
1: 어두울 때 틀어야 되는 노래 예. 나옵니다. 어떤 노래죠?
2: 루머스의 스톰입니다.
1: 와.
2: 내려 감사 안아주려. 아 미치지 않습니까 정말.
1: 정말 파이팅 예. 있다. 파이팅 있어.
2: 진짜 파이팅 있는 노래.
1: 파이팅
2: 노래는.
1: 있다. 와.
2: 아 정말
1: 언제예요 이때?
2: 어렸을 적에 저 풋풋한 추억의 노래. 아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이제 짝사랑했었던 동네 누나가 있습니다.
1: 짝사랑했었던.
2: 네 아리 누나.
1: 실명 왜?
2: 아리 누나 아리 누나.
1: 네 아리 누나.
2: 에, 성 얘기 안 했죠. 아리 누나. 아리 누나가 여름에 노래방을 가면 노래방 진짜 많이 갔거든요. 노래방 정말 같이 많이 갔었던 사이였는데
1: 네.
2: 노래방 가면 이 노래랑 스페이스 A의 어게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이 누나 좀 노는 노래.

0: 아, 너는 나 중고등학교 때 이런 노래 부르면 한이 있는 누나거든요.
1: 진짜 명곡이거든요.
2: 이 노래 스페이스의 어게인 모르세요?
1: 진짜 끝내주는 노래.
0: 아 진짜 마음이 서글서글했죠. 네. 맞아 맞아.
2: 이 누나가 깻잎머리를.
0: 그래 노는 누나네.
2: 네 깻잎머리를 착 하고 예. 앉아 있어요. 어. 앉아 있다 애들 노는 거 봅니다. 이따가 요거 딱 스톰 딱 틀어줘. If you can be 딱 불러주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같이 춤추고.
0: 그렇지.
2: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어. 이 노래 한번 애들 한번 또 잠재워줘야 되니까.
0: 그렇지.
2: 스페이스 데이 어게인 딱 틀어주면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해주면 하고 또 난리가 나는.
0: 그러니까 이게 화끈한 모습을 보여줘서
2: 그럼요.
0: 어, 좋다 했지만 저 깊은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구나.
2: 네, 미술하는 누나였거든.
0: 아
2: 미술하는 누나였어요. 미술하는 누나.
0: 아, 큰일 났네. 치마 아랫단을 또 엄청 줄였겠네.
2: 아유.
0: 그 항아리 치마라고 아. 허벅지가 떨어질 수 없게.
2: 아, 못 걸으셨어요?
0: 그렇죠. 허벅지 거의... 무릎은 그때는 이제 오다리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괴로웠던 패션이에요. 아,
2: 저는 근데 진짜
0: 차라리 X다리가 나.
2: 어렸을 적에 저는 그 전족하신 줄 알았어요.
0: 아, 소리야.
2: 아니 걷는 게 너무 아, 치마 때문에.
0: 그 치마 너무 좁아.
2: 너무 좁아가지고 종종 걸음을 걸으셔가지고.
0: 네. 아 과격했네 그때는.
2: 아 근데
0: 멋내려면 과격했어.
2: 이 노래만 탁 틀면은 그 아리 누나의 깻잎머리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좋다 좋아.
2: 좋지요.
0: 블루머스의 스톰입니다.
2: 네.
0: 폭풍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0: 진짜 놀고 싶네요.
1: 네.
0: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아도 되나 좀 무섭게
1: 진짜로
0: 예, 두근두근하면서 네. 놀았던 그 어린 시절이
1: 아 이때만 생각하면
0: 그립다,
1: 저는 그립다. 너무 그리워가지고 눈물도 나고 너무 기분도 좋고
0: 굿모닝 팬입니다. 역사학자 김전생과 재현 네. 뮤직 아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저희도 얘기 들어버려가지고
1: 예.
0: 아리 누나
1: 아리 누나
0: 예, 아리 누나 매력은 뭐였어요?
1: 깻잎머리
0: 깻잎머리
1: 그다음에 그 종종걸음
0: 종종걸음
1: 그 치마의 그 어떤 그 폭을 폭. 이겨내지 못하는 그 종종걸음
0: 아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누나들의 매력은
1: 네.
0: 깻잎머리 하려면 네. 뭔가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을 때
1: 그게 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있어 보였던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1: 인생을 아는 것 같은
0: 성장이 좀 느린 친구들 네. 지금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좀 네. 성장이 느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아직도 아기 같은 친구들은 깻잎머리 안 합니다
1: 그렇죠
0: 안 해요 묘한 매력이 있었지.
1: 아,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루머스의 스톰을 틀었지. 원래 그냥 사랑이었다. 오늘 주제가.
0: 네.
1: 그럼 무조건 스페이스의 어긴 무조건이거든.
0: 아...
1: 왜냐면 이 노래 부르실 때 딱 일단 소파에 딱 앉아 있고 다리를 꼬으세요. 이건 어때요? 들어가면 저도 옆에 있다가 손을 들고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죠.
0: 아, 그렇지.
1: 기도했는데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0: 아 좋다. 그 누나 좋다.
1: 네, 그 누나 진짜 멋있지 않나요?
0: 멋지네. 좀 멋진 누나. 네. 좀 강하긴 한데.
1: 네.
0: 예. 저는 이제 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부른 누나들 좋아하거든요. 하늘만이 허락 아니요 엄정화.
1: 아 엄정화.
0: 할 거야. 이건 기교가 없어요. 근데 전 기교 넣는 누나들은 좀 무서웠어. 한이 있는 노래도 부르는 누나들. 예. 현명한 선택 이런 거 부르시는.
1: 아 거. 소찬희 씨.
0: 예, 좀 무서웠는데. 어쨌든 아유 그때는 참 그때 매력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예. 또 2차 성징 있는 남자분들은 또 그 어디서 남대문 동대문에서 사온
1: 아 그렇죠
0: 네모 파져 있는
1: 아 그렇죠
0: 그 민소매 나시 예 민소매 그 메리아스 같은 거를 네. 딱 붙는 걸 입고
1: 그렇지
0: 에. 교복 셔츠를 풀어
1: 그렇죠
0: 아 그렇게 다녔다
1: 아 그다음에 또 싸구려 향수 뿌려줘야 되거든
0: 그렇지 아 자, 80년대생들의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네. 여러분들 저희의 지저분한 얘기 잊으시고 노래로 갑니다
1: 네.
0: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효과음들을 많이 넣었네
1: 네.

0: 노래들은 기본적으로 여름 노래다. 여름 느낌 내줘야 되거든.
1: 예. 어떤 노래죠?
2: 아, 서연의 여름 안에.
1: 어? 처음으로 리메이크 곡을 예. 성공을 해보셨네요. 원래 듀스 노래잖아요.
2: 듀스 노래인데 충격이었어.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너무 충격이었어.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예. 때. 근데 이게 엠넷이랑 그 KMTV라고 아, 이때 추억이다. 있던 그 있어요. 추억이.

0: 나오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여름 바다. 아. 포카리스웨트 광고인 줄 알았어.
1: 맞아 맞아. 일부러 그렇게 찍었어.
0: 너무나도 청량한 느낌의 바다가 뒤에 막 펼쳐져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1: 맞아 맞아.
0: 그리고 나도 지금 고등학교 때니까 막 지금 엄청 놀러 가고 싶잖아요. 아, 나 나중에 진짜 대학 가면 저런데 꼭 놀러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겨줬기 때문에 듀스의 여름 안에서보다 저는 서연의 여름 안에서가 진짜 여름 느낌이다.
1: 와.
0: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저는 지금도 서연 씨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1: 그럴 수 있죠.
0: 근데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기억이 나요.
1: 예.
0: 그랬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1: 맞습니다. 일부러 더 지금 살짝 찾아보니까 그 이온음료 진짜 CF처럼
0: 색감을 넣었구나.
1: 채도를 파란색 쪽으로 완전히 진하게 코 다 날리고.
0: 예.
1: 아, 일부러 이렇게 그때 당시도 이제 빈티지하게.
0: 저는 그 서현 씨 얼굴 색깔이 파란색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하얗게 나와요. 아, 왜 그래요?
0: 기억에 기억에.
1: 뭐 아바타예요. 파란색 피부가 왜 나와?
0: 아니, 너무 청량하니까.
1: 아, 오케이,
0: 너무 청량하니까.
1: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또 리메이크 버전. 우리 서현 씨 버전의 여름 안에서 여러분 이겨내 봅시다. 계속 듣겠습니다.

0: 빨리 마셔.
1: 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2: 똥땅땅 똥똥똥땅땅.
3: 목동전 줄 알았어.
0: 어떤 노래죠?
1: 아, 네. 아유, 뭐 이 노래 전주 들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0: 박수 씨 준비하세요. 예.
1: 주얼리, 네가 참 좋아.
0: 짝짝짝.
1: 아, 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엠넷 이꼴. 네가 참 좋아.
0: 크으,
1: 뮤직비디오 진짜 많이 틀어졌거든요.
0: 많이 나왔어. 솔직히 많이 나왔어.
1: 진짜 그냥 이 노. 아, 이거 이 회사에서 엠넷을 돈 주고 샀나 했어요.
0: 진짜
1: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0: 예.
1: 근데 이 뮤직비디오 내용을 저는 지금도 외워요. 그래서
0: 다 그 오픈카 타고 가는 것부터 다 외우는군요.
1: 이게 처음에 오픈카가 아닙니다.
0: 그럼 뭐예요?
1: 처음에 그만 멤버들이 각각이야. 사이가 안 좋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0: 각각인데
1: 각자 안 있어. 아, 같이 안 있어.
0: 어, 같이 안 있어.
1: 각자 에피소드가 있어.
0: 그렇지, 맞아.
1: 각자 에피소드가
0: 한
1: 있는데
0: 한 남자한테 반하는 거. 네.
1: 근데 아, 이 박정아 씨가 아, 요트 씬이 기가 막힙니다.
0: 아,
1: 요트에서 그 바닷가에 있다가 요트를 이렇게 머리 탁 넘기면서 와가지고 요트를 타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멋있어.
0: 아, 멋지지.
1: 네. 비키니거든요.
0: 네. 네. 지금도 뭐 환칠한 네, 피지컬로.
1: 그리고 아, 쫙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씬으로 딱 넘어가면 이지연 씨가
0: 어,
1: 오픈카를 타고 나옵니다.
0: 그렇지, 그게 오픈카구나. 어.
1: 오픈카 타고 막 이렇게 나. 그럼 또 너무 이 배경이 어딘지 너무 궁금해. 어, 지금도 해외겠죠.
0: 발리 같은 느낌인데.
1: 어, 발리면은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0: 어, 발리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1: 네,
0: 어,
1: 이렇게 청량한 그 하늘에 각자 멤버들끼리 여름을 즐겨.
0: 무조건 외국이다.
1: 네, 이렇게 한 이게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아, 나는 나도 나중에 대학 가고 막 이러면 저런 여름을 여자친구랑 보내게 될까?
0: 아,
1: 약간 이런 어떤
0: 하면서
1: 약간 이런 환상. 판타지죠.
0: 네. 아,
1: 판타지.
0: 쉽지 않지.
1: 네. 평생 제가 어떻게 뭐 요트 타고 무슨 뭐 오픈카 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네.
1: 물론 이지현 씨도 렌트카였겠지만.
0: 아, 또 뭐 그렇게까지 사실적으로 또 파악할 아, 필요가 있어요.
1: 아, 예예예. 예, 예. 아, 그 박정원 씨 자기 요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게까지 자꾸.
1: 아, 예예예. 예, 예, 예.
0: 정아 누나는 이제 저랑 뮤지컬 하면서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뵀는데도 그 눈에

0: 저 어릴 때 봤던 누나의 눈 흰자가 푸른빛이 날 정도로 눈이 엄청 맑아요. 그 눈빛이 아직도 맑아요. 누나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표현이 안 돼.
1: 그쵸.
0: 예뻐요.
1: 아름다우십니다.
0: 그리고 또 주얼리에 서인영 씨가 다시
1: 최근에 또
0: 올라와셔가지고 반가운 분들이 다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주얼리 네가 참 좋아 계속 들을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역삭제 김재현 쌤과 오늘 시간 내길 잘했네. 재현 뮤직 시즌 2.
5: 네.
3: 아, 다시 회복의 시간.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5: 네.
3: 어떠셨어요? 아, 의도한 대로 갔나요?
5: 굉장히 의도한 대로 잘 풀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자, 아마 다들 엉덩이가 지금 남아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3: 예, 예.
5: 이제 가라앉히셔야죠.
3: 아, 80년대생들이 여름을 이겨내게 해준 노래 이제 마지막 곡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아, 왜 또 울라 그래요?
5: 아,
3: 아쉬워서?
5: 요건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라.
3: 아, 스토리가 있어서?
5: 예, 예,
3: 어떤
5: 예.
3: 곡이에요? 또 대학원생 얘기를 또
5: 아, 아닙니다.
3: 여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신나는 노래.
3: 아, 그래요? 그럼.
5: 네.
3: 가시죠. 어떤 네. 노래예요?
5: 마지막 노래는 패닉의 UFO라는 노래.
3: 아, 좋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UFO. 네.
5: 이 스토리가 있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3: 예.
5: 아, 죄송합니다만 대학원생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3: 그럴 줄 알았다, 내가.
5: A few moments later.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남아 있어서 이 노래를 마지막 노래로 선곡했습니다.
3: 좋습니다. 뭐 내용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공감할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5: 그래요?
3: 본인의 감상만 그냥.
5: 아, 그래?
3: 예, 뭐 이적 형이.
5: 아니 이 정도면은 다들 좀 눈물 같이 흘려줘야 되는.
3: 왜 왜 흘려요?
5: 아니에요.
3: 아 좀. 패닉의 UFO. 제가 며칠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이민다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오늘 재현쌤 너무 훌륭했고요.
5: 네.
3: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굿모닝 FM의 또 다른 가족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진 뮤직.
5: 저보다 못할 거예요.
3: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또 이제 휴가 가게 돼가지고 다음 주 주말 스페셜 DJ로 찾아오는 이휘준 아나운서를 대신 제가 보내드리면서
5: 아 그래요?
3: 예, 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네.
3: 당장 내일은 굿모닝 FM의 명상 선생님 곽정은 씨가 스페셜 DJ로 또 특별한 날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꼭 들어주시고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